회계입니다. 인간적으로 요즘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이다는 뭘 의미할까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 최소한의 돌이나 염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뭐가 됐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기 전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한 정도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얄미울 정도로 계속 덥고 또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로 조금 더 배려해야겠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쉬운 계절, 센스와 이해심은 필수니까요.

8월 3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지소울 멀리멀리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김인자님께서 이 더운 날씨에 저희 집은 냉장고가 고장나서 고생 중이에요. AS도 밀려있어서 좀 기다려야 한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이럴 때 냉장고가 고장나면 이거 큰일인데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0: 로는 고칠 수 있는 거겠죠. 네. 8월의 시작과 함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단비라도 내려서 더위를 조금 식혀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야, 이렇게 날씨는 인간적이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는 네, 더욱더 인간적으로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이해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쉬운 날씨인데요. 괜히 싸우면서 몸과 마음에 열을 올리면 뭐하겠어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배려하면서 기분의 온도 정도는 낮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민정님이 봉디 휴가 첫날 아침을 봉디와 함께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휴가 가셨지만 아침 봉과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분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익명 보장, 휴가지 러브 스토리로 봉구레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휴가로 떠난 바닷가에서 만난 뚜루 러브부터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하지만 강렬했던 피서지에서의 사랑까지 모두 모두 보내주세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1: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2: 닥터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이주영님께서 유치원 교사인데요. 지난 일주일 방학이라 봉디 못 만났다가 오늘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제주에서 일주일 살이 했는데 꿈만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최근에 제주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건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전 제주도와 지금의 제주도가 뭐가 많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의 제주가 저도 뭔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한참 예전에 그냥 제주도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이기 이전에 아 제주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동안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나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가족들이랑 저도 제주도 갔다 왔는데 다시금 와 제주에서 살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켈빈 해리스 필스.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저희 남편은 뭐 하나를 좋아하면 그것 빼고는 세상에 관심이 다 사라집니다. 아주 꼴값이죠. 얼마 전부터는 손 세차에 갑자기 꽂히더니만 모든 공간에 세차용품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말에는 시댁에 가려고 과일을 좀 많이 샀는데 트렁크에 실으려고 봤더니만 온갖 세차용품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아휴, 이게 다 뭐야? 어? 과일은 뭐? 이고지고 가? 그거 좋네. 어, 그냥 다들 한 박스씩 안고 가. 아, 아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안고 가? 할머니 집 가려면 한 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아, 아빠 바보. 하지만 뭐 어떡해요. 멀쩡한 물건들을 버릴 수도 없고. 결국 짜증 한가득 내면서 저는 수박을, 딸 셋은 복숭아, 자두, 포도를 한 박스씩 안고 겨우 시댁에 갔죠. 저녁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려는데 남편이 슬쩍 눈치를 보더니만 밖에 나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아들, 과일 안 먹고 가? 요 앞에 그냥 잠깐 좀 나갔다 올게. 그래 놓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시댁 차고에서 세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시부모님이 그저 웃으시며 어릴 때도 참 정리정돈에 청소를 잘하더니 나이 먹어도 똑같네. 하여튼 깔끔한 건 나를 닮았어. 허허허. 남편의 표현을 들어주셨지만 1시간이 지나도 1시간 반이 지나도 남편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자 에? 애비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 아우, 집에는 언제 가려고? 우리도 이제 씻고 자야지. 뭔 놈의 세차를 한 시간을 넘게 해? 한 소리를 하셨고 결국 온 가족이 다 마당으로 나갔는데요. 정말 못 볼 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차에 붙어 있어야 할 의자가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가 황당하게 쳐다보자 남편은 거의 울면서 여보, 어떡해? 깨끗하게 세차하려고 시트까지 뺐는데 아, 다시 안 껴줘. 우리 집에 어떻게 가?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러는데 어우, 화병. 일요일 저녁이라 카센터도 다 닫아서 결국 저희 택시 두 대 불러서 집에 왔다니까요. 시트가 분리된 저희 차는 아는 형님 카센터로 들어가 있어요. 남편과 저는 이 더운 날 버스로 출퇴근했고요. 아니, 세차에 너무 심취해서 시트도 빼버리는 사람 저희 집 말고 또 있나요? 하여튼 남편 때문에 매일 버라이어티합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남들은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럼블피쉬 으라차차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미희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정민님이 차 엔진까지 닦는 남편 여기 있어요. 세차 한번 하러 가면 3시간이에요. 엔진도 닦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차를 막 그렇게까지 잘 몰라서 물 뿌리고 그렇게 닦는 건가요? 아니겠죠? 네. 김선태님이 동생 따라서 세차하러 갔다가 6시간 하는 거 보고 치를 떨고 돌아왔습니다. 약간 이 세차 쪽도 매니아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세차에 꽂혀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뭐 두세 시간은 이렇게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부 끝곡은요. 라이트하우스 패밀리 오션 드라이브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주위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을 때 그 말로 대신하곤 합니다. 행복도 내 편이야

0: 이런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칠 땐 꼭 떠올려 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다 내 편, 행복도 내 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디펑스 한강에서 놀아요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많이 갑니다. 최경란님께서 봉디 남편 출장 가고 3일은 신나서 춤췄는데 4일째가 되니 아주 조금씩 심심해지네요. 수박도 먹고 싶은데 혼자서는 다 먹기 힘들어서 못 사겠고 배달 음식도 나눠 먹을 사람이 없고 같이 있었을 때가 더 나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외로우신 거죠? 네. 3일은 막 너무 재밌어서 신나서 춤도 추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외로워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박은 요즘에는 반에 반 개도 팔더라고요. 네, 수박은 그렇게 드시면 되겠지만 그 어떤 남편이 떠난 자리에 그 허전함과 외로움은 남편분이 돌아오셔야 좀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출장을 또 언제 가지? 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겠죠. 2809님께서 출근길에 차를 탔는데 조카가 하트 스티커를 차에 붙여뒀더라고요. 덥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그 스티커 하나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치명적인 연하남. 이거 뚜룰러브 맞죠? 아이 그럼요. 진짜 치명적이죠. 그 스티커 하나가 이제 조카니까 그 차에 하나가 붙여있는데 저는 막 얼굴에도 붙어 있었던 적이 있고요. 하트에서 막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네, 뭐 별이 됐다가 뭐 했다가 제일 난감한 건 뭔지 아세요? 떼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 얼굴에 스티커를 막 붙여놓고 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떼지 말라고 해서 어쨌든 나갈 때는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뗐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는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뜨루 러브가 맞다. 이 원호님이 우리 집은 리모컨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거든요. 지난 나흘간 아내가 장모님이랑 여행가서 리모컨은 제 차지였는데 이제 좋은 시간도 끝났네요. 리모컨아 안녕 잘가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집은 네 거의 뭐 TV를 안 봅니다만 만약에 보게 되면은 네 아이들 원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은 저희 배우자가 원하는 걸 봐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까먹은 것 같아요. SBS가 몇 번이죠? 요즘에는? 6번인가요? 5번인가? 네. MBC가 몇 번이지? 네.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수란 떠날라꼬.

수란의 떠날라꼬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하우스 롤즈의 Take You There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이민영님이 뭐 한 것도 없는데 제 휴가가 다 지나갔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떡볶이 먹은 게 다인데 내일부터 출근이라니 거짓말이야. 어? 한 거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 쐬고 떡볶이 먹은 거. 네. 근데 원래 뭐 어디 여행지로 떠나는 게 아니면 휴가라는 게 혹은 휴일이라는 게 그냥 사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더 체감상. 그리고 시간이 후다닥

평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영님 어쩔 수 없죠. 네,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오늘은 삼시세끼 다 떡볶이 먹는 걸로. 네, 튀김 뭐 순대 섞어서요. 안미영님께서 신랑이랑 같이 아침 수영 시작했어요. 평일 새벽 수영 초급반이 없어서 주말 새벽 수영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영하고 오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이제 음파 배웠는데 마음은 이미 수영인이에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도 수영 너무 배우고 싶다고? 생존 수영.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파파라치 보면 막 바닷가에 풍덩풍덩 뛰어들잖아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도 조금 시간이 생기면 아마 뭐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야겠죠.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시간이 조금 더 생기면 저도 수영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와, 자유롭게 강이나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에드 시런, Shape of You.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1: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2: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1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4: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유라 수영에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우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부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0년에 불시착한 태규, 용돈을 다쓴 태규는 엄마 앞에 섰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아잉. 태규 너 성적표 나왔어? 아니면 그랬겠어? 에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잉. 그럼 뭐, 용돈 달라고? 역시 우리 엄마 센스 최고. 아잉. 으이그 으이그, 벌써 그 돈을 다 썼어? 진짜 지겹다, 지겨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도 전혀 지겹지도 않은 걸 뭐. 안 지겨우면 네가 나가서 벌어와. 용돈을 벌기 위해 태균은 열심히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만 했다. 여기서 문제. 내 얘기를 들어봐 사랑 만들기 등으로 사랑받았던 걸그룹이죠. 열대 과일과 똑같은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너무 쉽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도 전혀 지겹지도 않은 걸 뭐. 네. 너무 힌트를 주는 것 같네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요거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왔고요. 굉장히 흡사하네요. 네, 한번두번세번네번 말해도 전혀 지겹지도 않은 걸 뭐. 네, 너무 흡사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까요? 이혜경님. 네, 귀여운 컨셉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네, 정답은 파파야입니다. 네, 이혜경님, 파파야. 한 번, 두 번, 세번 불러도 절대 모를 것 같은 봉디의 노래. 파파야 노래는 상큼한데 봉디는 시큼해요. 네. 시큼한가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셔 약간 이런 거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상큼과 시큼은. 네. 약간 제가 설리거서 그래요. 네. 파파야, 봉디가 아잉이라고 할 때마다 저희 집 댕댕이가 짜증스럽게 5586님. 왈왈하고 짖었어요. 목이 메이네요. 죄송하고요. 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네. 댕댕이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저의 아잉이라기보다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댕댕이네. 에어컨 바람 쐬고요. 1539님. 정답 파파야. 봉디, 제 이야기 들어줘요. 삼남매 방학인데 독박 육아에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있어요.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삼남매면 아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지만 방학도 곧 끝난다. 지금 8월이 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방학이 끝납니다. 네, 이번에 오답자예요. 권명자님 파기름, 이보미님 파김치, 최은주님 파절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요거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코너예요. 익명 보장 휴가지 러브스토리. 봉그레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먹기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맞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2287님께서 한여름 이직을 준비하면서 2주 정도 텀이 생겨 혼자 갑자기 캐리어를 싸들고 동해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분과 바다 산책을 하다가 우리 두 번만 더 만나볼래요? 하는 말에 사랑에 빠져 올 가을 결혼합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여름이지만 제 인생 가장 반짝이는 사랑을 만나게 해준 그 휴가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두 번 만나서 뭐 했어요? 결혼까지 할 정도라면 두 번 만나서 얘기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좋네요. 두 번만 더 만나볼래요? 이게 뭔가 세 번만 더 만나볼래요? 하면은 뭔가 삼세판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 한 번만 더 만나볼래요는 뭔가 바람둥이 같고. 근데 두 번만 더 만나볼래요는 뭔가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 사람 만나봐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아침봉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만 더 만나볼래요 말고 두 번만 더. 네. 세 번 말고 두 번만 더. 이 멘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익명 보장 휴가지 러브 스토리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훌쩍 떠난 휴가지에서 만난 뜨루 러브부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하지만 뜨거웠던 여름만큼 강렬했던 여행지에서의 에피소드까지 익명 보장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거기에 뭐 뜨루 러브 말고 거지 같은 러브 있잖아요. 네. 나쁜 러브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기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수제 요거트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등등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보 지금부터 익명 보장 휴가지 러브 스토리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아이스크림 쿠폰, 수제 요거트까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익명이고요. 남친이랑 캠핑 가서 부침개를 부쳤는데 너무 많이 부친 거예요. 주위에 좀 나눠주고 남친이 가더니 올 생각을 안 해서 찾으러 나갔죠. 근처 여자분들만 온 텐트에 앉아서 손가락 사이에 소주병 입구를 끼우고 술을 튕기고 있더라고요. 너 진짜 손절이다. 아, 사실 같이 캠핑을 가서 이렇게 다른 이성에게 집중을 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건 손절이 아니라 그 남친분이 손가락 사이에 소주병 입구를 끼고 술을 튕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당수를 한 다음에 울 때를 마치 남친이 소주병 입구를 끼고 술을 튕기는 것처럼 지금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남친의 울 때를 그렇게 엄지손가락 사이에 끼고 이렇게 탁탁 치면서 울 때를 이렇게 튕겨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아, 이런 남친은 손절이 아니라 울 때를 튕겨줘야 되거든요. 소주병 튕겨주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참 만만치 않고 슬픈 사연이 왔고요. 두 번째 익명으로 온 사연이에요. 전 20대 중반에 밤바다에 가서 헌팅으로 3살 연하를 만났는데 정말 저랑 찰떡같이 잘 맞더라고요. 둘만 따로 나서 수다 떨고 키스하고 오늘 밤 1일이야까지 했는데 해가 뜨니까 얼굴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제가 밤에 만났던 애가 아닌 거예요. 급하게 헤어지고 둘 다 연락 안 했어요. 걔도 저보고 놀랐나 봐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상처받을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어떤 예전에 뭐 저희가 뭐 그거 있잖아요. 달마대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어두워서 물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원효대사, 달마대사래. 대사는 대사잖아요. 네, 원효대사가. 네. 근데 거기 해골에 그 물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종교적으로 풀면 역사적으로 풀거나. 그래도 다행이야. 1일에 헤어져서. 왜냐면 이게 여름이니까 알죠? 이게 겨울바다였잖아? 그러면 키스를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어. 왠 줄 알아요? 겨울은 밤이 길잖아요. 근데 여름은 밤이 짧으니까 1일만 하고 헤어진 거야. 사실 1일도 아니지 몇 시간 만에 헤어진 거예요. 네. 겨울바다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네요. 네.

수다 떨고 키스하고 네 서로 뭐 좋은 해피엔딩이었다라는 생각 들고요. 윤인희님께서 예전 20대 때 친구랑 태국 패키지 여행 간다고 공항 갔는데요. 같은 팀의 옛 남친이 와이프랑 있더라고요. 세상 좁더라고요. 휴가 내내 서로 시선 피하고 불편한 여행이었네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좁아서. 네. 아니 왜냐면은 요 근래 정말 제가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좁다. 왜냐면 진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약수역 근처에 있는 노가리집을 갔거든요. 아는 동생들이랑.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따님이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이 좁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헤어질 때 그지같이 헤어지면 안 돼요. 정말. 그지같이 헤어지면 안 돼요. 네, 정말 뭔가 그 깔끔한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칼로 삭 그은 것 같은 그런 깔끔한 손절. 그래도 윤인희님 그렇게 뭐 많이 그 옛 남친이랑 막 그지가 채워지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불편한 정도였다는 거 보니까. 만약에 그지가 채워졌는데 패키지 여행에서 만났어 봐요. 아우 정말 끔찍하네요. 네. 4589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포항 영일대 축제에서 그 사람은 비보이 저는 관객으로 만났었죠. 하루는 그 사람이 맛있는 걸 해준다고 해서 집으로 놀러 갔는데요. 제가 손 씻고 금반지를 뺀 걸 입고 두고 왔더니 그 이후로 연락 두절된 인간아 금값 많이 올랐는데 잘 살고 있니?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4589님 섣불리 갔다. 맛있는다라는 거와 그 부인의 비보잉에 취해서 섣불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손 씻을 때 반지 안 빼셔야 되거든요. 네. 너무 섣불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비보이는 차익 실현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그 세면대 위에 있는 금반지 보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았을 것 같거든요. 비보이니까 약간 헤드스핀 같은 거 해야 되니까 헬멧 같은 거 샀을까요? 네. 차익 실현은 많이 안 했다. 우리가 그 정도에 약간 좀 덜 속상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익명이에요. 대학생 때 친구랑 경포대로 놀러 갔어요. 경포대 횟집에서 술 먹다 옆 테이블 오빠들과 조인했어요. 조인이 아니죠. 조인이라고 하죠. 이런 걸. 네, 조인이요. 조인했어요. 옆 테이블 오빠들이랑 같이 신나게 먹고 자기네들이 계산한다고 마음껏 시키라고 해서 신나게 시켜 먹었는데 먹튀했어요. 그 인간들. 그때 저 금목걸이까지 맡기고 겨우 집에 왔잖아요. 안 와. 이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조인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약간 싱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막 부추기는 거죠. 막 많이 시켜요. 저희가 다 계산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어떤 계산의 흔적을 남기고 튀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튀었는데 다른 술집에서 다시 만나는. 네. 노래 들을까요? 이적정인 비포 선라이즈.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만든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 정보.
2: 여름방학이 시작된 학교 많죠. 아이들과 어디를 갈지 고민이라면 박물관 나들이는 어떨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관람 시간을 1시간 늘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사람이 380만 명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었고요. 방학에는 더 붐빌 것으로 예상돼 운영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조금 이런 시간이나 늦은 오후에 덜 혼잡한 2, 3층 전시실부터 둘러보면 한결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올여름 시원한 박물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익명 보장 휴가지 러브스토리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백화점 상품권, 아이스크림 쿠폰, 수제 요거트까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익명이네요. 99학번 대학 시절 자칭 핑클이라고 불리던 우리 친구들과 부산 송정바다에 2박 3일로 민박을 잡고 놀고 있었어요. 옆방에 놀러온 오빠들 중 한 명이 제가 마당에서 깻잎 씻는 모습에 반해 헌팅을 크크크 제 친구는 그 깻잎을 자기가 씻어야 했다며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밀인데 그 오빠가 제가 좋다며 친구도 몰래 전라도에서 부산 와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아나의 화려했던 20대 여름이 그리운 오늘 아침이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네. 깻잎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제는 뭐 99학번 시절이면 뭐 그때도 아파트 생활을 하긴 했지만 깻잎을 사서요. 조금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깻잎을 씻어야 그 깻잎 모습에 반하는 그 오빠처럼 누군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반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한강에서 깻잎 씻어도 되나요? 아니 좀 한강에서 깻잎을 씻어야 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마당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아파트 사시니까. 그리고 마당도 벽이 있어서 깻잎을 씻는다고 해서 남이 못 보거든요. 한강에서 깻잎 정도는 씻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몇 장 안 될 테니까 저희가 마트에서 깻잎 사서요. 한 5장 정도요. 5장 정도 그 이렇게 한강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네. 한강에서 깻잎을 씻는 걸로 오늘. 그리고 밤에 가도 요즘에는 막 한강이 화려해서 조명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밤에 가도 보이거든요. 네. 오늘 낮과 밤 이렇게 나눠서 깻잎 한번 씻어 보는 걸로. 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네. 그러면 화려했던 나의 20대를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화이팅입니다. 2365님.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돗자리 깔고 놀고 있는데 헌팅이 들어와서 신나게 놀았거든요. 분위기도 좋았는데 눈 떠보니 바닷가에 저 혼자 누워있었어요. 모기는 얼마나 물렸는지 분위기만 띄우고 버림받은 날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2365님. 저희가 그 바닷가 놀러가면 그 기분에 취해서 수박 그림 그려져 있는 고무공 있죠. 그거 꼭 사는 거 아시죠? 바닷가 놀러가면. 근데 한철 놀고 그냥 놓고 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이 돼. 지금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인데 뭔가 그 쪼인이 됐을 때 헌팅이 들어와서 쪼인이 됐을 때 흥분하면 안 돼. 막 흥분해서 술 너무 마시고 막 농담에 재밌다고 술 너무 마시고 막 분위기 너무 좋다고 술 너무 마시고 그러면 네. 버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차갑게 냉정해져야 돼요. 열기가 뜨겁다고 나까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탱탱볼처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1217님. 20대 초반에 대천 해수욕장 갔는데 헌팅했던 남자들이랑 술집에 갔는데 담배 피러 간다며 바로 먹튀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술집이랑 합의했던 것 같고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 그러니까 그 술집이랑 뭔가 거래를 맺고 바닷가에 있는 1217님 같은 순진한 어떤 분들을 조인을 한 다음에 헌팅을 해서 데려오고 안주랑 술을 왕창 시킨 다음에 도망간다. 그런 다음에 그걸 계산하면은 그 술집과 약 몇 퍼센트의 퍼센트지로 나눈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냥 나쁜 놈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팅을 당할 때 그때도 냉정함을 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봐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지, 어떤 손해를 끼칠지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요, 너무 침착한 친구들 있잖아요. 헌팅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꾼이거든요. 근데 뭔가 헌팅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설레요. 근데 뭔가 저 사람도 설레이고 뭐 약간 흥분 상태다. 그럼 약간 그런 친구들은 믿어도 돼요. 네.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꾼들은 약간 침착해요. 왜냐면 본인의 어떤 박동수? 약간 그런 것들을 낮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 뭔가 약간 나처럼 막 설레이고 흥분하는 친구들 있다. 약간 그런 친구들은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떻게 하냐고요? 책에서 배웠어요. 네. 저 다 들은 얘기고요. 제 친구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약간 이런 헌팅을 20대 때 전문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네, 들었어요. 네. 흥분하지 않는 친구들은 꾼이다. 이거. 네. 지금 메모장에 메모해 주시고요. 강흥천님께서 헌팅 후에 만취해서 잠든 사이에 텐트랑 지갑이랑 텐트랑 지갑이랑 코펜이랑 다 털렸던 우리 사촌형님 생각나네요 라고 강흥천님이 보내주셨어요. 헌팅 후에 만취해서 잠든 사이에 텐트 지갑이랑 코펜을 다 훔쳐갔대요. 근데 제가 왜 웃냐면요,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흥천님이 털렸는데 사촌형님이라고 제가 살 때 거짓말로 보낸 것 같거든요. 흥천님, 네. 이거 사실은 텐트까지 가져간 거면 다 가져간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텐트까지 가져갈 정도면 신발도 가져가거든요. 네. 흥천님, 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그냥 이건 사촌형님이 아니라 흥천님 거를 가져간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하리님께서 아유 웃음이 터져서 못하겠네요. 아우 이하림님이 생계형 헌팅이냐고. 네, 거의 이 정도면 전쟁 난 거거든요. 네, 아우 이 정도까지는 너무 심한데. 네, 아우 네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사연은 사실 너무 세거든요. 텐트를 훔쳐가다니요. 흑천님은 그러면 만취해서 밖에서 주무신 건가요? 네, 노래 들을게요.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노래 듣고 왔고요. 사촌 형 사연을 보내주신 강흥천님께서 실제예요. 파출소 갔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가 실제라는 거죠? 흥천님이 실제로 당하셨다는 건가요? 네. 근데 뭔가 흥천님 이름조차도 여름휴가와 너무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흥천 뭔가. 네. 박용희님께서 70년대에는 텐트 벗겨가고 코펠 훔쳐가는 일 많았어요. 잃어버리면 우리 다음날 딴 거 벗겨오는 거죠. 아, 용희님이 또 엄청난 얘기를 보내주셨네요. 아, 70년대는 그런가요? 그럼 그때는 여행 가면은 그냥 뭐 이 텐트가 저 텐트가 내 텐트고 저기 있는 텐트가 남의 텐트고 네 코펠 훔쳐가고 저 코펠이 또 뭐 이런 거고 아니면 뭐 코펠마저도 구할 수 없으면 뭐 그냥 도끼 같은 거 들고 가서 옆에서 나무 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종신님이 오래 사귄 여친과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 올레길 걸으러 갔는데 계속 앞뒤로 같이 걷던 예쁜 여자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 눈에 띄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새 함께 걷고 있던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녀도 연인과 헤어지고 온 거더라고요. 우린 실연의 아픔으로 서로를 위로하다가 눈이 맞아서 연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와도 헤어지고 올레길에 또다시 걸으러 갔답니다. 크크. 이 종신님의 사연은 마지막이 포인트예요. 1년 뒤 그녀와 헤어지고 올레길에 또다시 걸으러 갔답니다. 크크. 약간 종신님에게는 올레길이 나이트 같은 곳이에요. 네. 언제든 만남이 성사되는 누군가에게 약간 클럽이나 나이트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누군가에겐 바닷가일 수도 있고 올레길. 종신님은 이제 뭔가 어떤 이별을 하고 나면 올레길로 바로바로 네, 달려가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네. 혹시 뭐 지금 뭔가 연인과 헤어져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나도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레길 좋은데요. 네. 길 자체가 뭔가 올레길. 올레? 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요. 네. 이 다비님이 예전에 친구들이랑 해외 가서 처음으로 클럽을 가봤는데요. 음악 소리 때문에 서로 말은 안 통하고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 춤으로 말해요 라고 했던 기억이 외국인이 땡근할 때에서 만나자며 손등에 뽀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지는 않았지만요. 아, 춤으로 말해요. 춤으로 말해요는 어떤 거죠?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막 뭔가 약간 춤으로 말해요? 스텝이 엄청 현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클럽이면은 스텝은 볼 수 없으니까 상체가 엄청 꿀렁꿀렁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약간?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면 제가 춤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최초로 한번 이거 해봐야겠네요. 이다비님에게 지금 사연 보내주신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춤으로 보는 라디오로만 전해드릴게요.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은 뭐가 빠질 수 없죠? 호흡이 빠질 수 없잖아요. 듣는 분들에게는 호흡으로,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께는 몸으로 제가 한번 춤으로 말해 볼게요. 다비님의 코멘트에 대한 네. 다 전달이 됐죠, 다비님? 네, 저희 코멘트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라디오만 듣고 계신 분에게도 다 전달이 됐죠? 네. 황 PD가 숨소리가 더러우니까 그만하래요. 네.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더럽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황 PD가 더러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약간 댄스의 어떤 호흡을 실은 건데 아, 월요일 아침부터 참 황 PD가 더러운 생각하나 봐요. 네. 2221님 친구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들과 합석해서 놀다가 한 남자가 자기는 기름을 파는데 부자 소리 듣는다고 재산 어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집안의 왕따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참기름 가게 사장이었어요. 참기름도 기름이다. 네, 이분이 틀린 말 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참기름을 막 엄청 많이 짤 수도 있죠. 네, 참기름을 막 한 달에 20만 개씩 팔아. 그럼 부자 아닐까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건강한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신선한 수제 요거트.
1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0: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밀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따뜻한 사람이 만든 세제 르주르에서 베이비 세트.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주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익명보장 휴가지 러브스토리 강흥천님을 비롯해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아침봉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가끔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러브스토리 익명보장 러브스토리로 네 오늘 끝곡으로 첸 우리 어떻게 할까요 들으시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둘 중에 올바른 표현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은 오랫동안입니다. 오래와 한자어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에서는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발음은 오랫동안에 가까운데요. 반면 같은 어간에 되다가 붙은 오래되다는 합성 명사가 아니라 오래 되다가 붙은 서술적 결합이므로 사이시옷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랫되다가 아니라 오래되다로 써야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

0: 농업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글그저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햄넷에서 아네스의 품에서 아들 햄넷이 전염병으로 눈을 감자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목 놓아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자 이미 여러 차례 상실을 겪어온 아네스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어. 아이들의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말하고 웃는 것. 그 모든 게 언제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랑 더 많이 웃고 더 잘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했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해준 영화 햄넷. 오늘의 추천 영화로 시작할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8월 3일 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 영화 햄넷에서 막스 리히터의 My Love into the Greenwood Did Go 듣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노래 부르는 게 마지막 이제 클로징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되게 더 좋더라고요. 이 음악. 올해 초 개봉한 영화 햄넷, 노매드랜드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작품. 이런 영화도 더 잘 만드시는구나. 제시 버클리, 폴 메스칼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어린 아들 햄넷을 잃은 뒤 깊은 슬픔과 상실을 견뎌내는 아네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비극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넷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1569년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넷이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작품. 와, 1569년 세상에. 와, 여기서 제시 버클리 연기가 진짜 뭔가 되게 달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누군가 죽었는데 그 막 호흡과 와 진짜 미쳤더라고요. 이 작품으로 그래서 제시 버클리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했습니다. 0922님이 맞아요. 지금이 너무 힘들지만 나중엔 이 시기를 그리워할 걸 알기에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제 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서 잠깐 지금 학교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진짜 이 영화 보면서 더 많이 이입이 돼서 울었던 것 같아요.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엔 김초희 감독님과 함께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

0: 해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번호
7: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번호
8: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9: 이동희가 사랑하는,
10: 이은지가 좋아하고,
11: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8: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9: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0: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태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과 집 근처 햄버거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햄버거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문득 안쪽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 주문하신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농담을 주고받고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영화 천밀밀이 생각납니다. 25년 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저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햄버거 가게였어요. 천밀밀에서도 여명이 돈을 벌기 위해 홍콩으로 와서 햄버거 가게에서 장만옥을 만나잖아요. 어떻게든 홍콩에 적응하려는 여명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밀밀하면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여명과 장만옥 떠올리는데 저는 햄버거 가게에서 환한 미소로 주문을 받던 장만옥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햄버거 가게에서 여자친구를 만났고 헤어졌거든요. 그때 정말 가야 할 길을 잃은 것 마냥 힘들어서 술로 시간을 보내고 인생 처음으로 F학점도 받아봤죠. 근데 어느덧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됐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천밀밀 다시 꺼내봐야겠어요. 그때의 순수함은 사라진 40대 아저씨가 됐지만 힘든 시절을 잘 버텨낸 제 자신에게 조용히 인사하며 여명과 장만옥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영화 천밀밀에서 등려군의 천밀밀 듣고 왔습니다. 천밀밀 속 여명과 장만옥을 보며 서울로 올라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태우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지요. 7199님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언제 들어도 몽글몽글해지는 천밀밀 음악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천밀밀 꿀처럼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보라님이 중국 어학원에서 제일 처음 알려준 노래 천밀밀. 저도 그 제2외국어 때 학교 때 처음 이 노래 배웠는데 이 노래 배울 때 저도 푸릇푸릇했는데 그러게요. 영어와 노래는 잠시나마 타임슬립을 해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게요. 진짜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 시간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어쩜 그렇게 힘들까 신기해. 영화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사이오사님이 캔디도 알바 해봤냐고 했다면 캔디 보러 북적북적 했을 것 같다고. 그건 아니고요. 알바는 해봤어요. 극장 진행 알바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맞아. 그때. 명함을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관계자들이 많이 오니까 영화 중경삼님에서 왕비의 몽중인 이곳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동숙님이 몽중인 제 결혼식 행진곡이었다고. 어, 멋지다. 3년 전 그때가 행복하게 둘이 걷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한살 아기랑 같이 들으니 감회도 새롭고요 하셨습니다. 네, 중경삼님에서 몽중인 듣고 왔지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엄정화, 박성웅 주연의 영화 오케이 마담 2 예매권, 애니메이션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예매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혜령님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저희 집은 휴가가 따로 없어요. 남편이 내일 수원 물의 맛집 가자고 해서 가려고요 하셨어요. 아, 물에 맛있겠다 이런 날. 그 왜 그 대지방은 그 물에가 더울수록 맛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광현님이 오늘부터 회사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근무하니 새롭네요. 기존에 일했던 곳으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봐야죠 하셨습니다. 전 주말에 그 요즘 연극 연습하고 있어서 장진 감독님 거 하는데 거기가 지하 6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6층이라 그런가? 뭔가 추워. 그리고 어제 곱등이가 나왔어요. 네, 시원은 하지만 네,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경림님이 홍콩 영화 명곡들 나오면 황제의 딸 오프닝곡 한번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오랜만이다. 조미 배우가 연기했던 제비와 임심년님이 연기했던 자미, 오왕자 이강. 저 중학교 때 방송해줬는데 맞아요. 이때 되게 중도 유행했어. 저도 다 봤었는데 거의.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맨날 그 드라마 따라하고 그랬어요. 이 노래 근데 안타깝지만 없네요. 다음에 준비해서 꼭 들려드릴게요. 여기에는 없어 지금. 그 황제의 딸이랑 막 되게 뭐 막 다섯 글자 제목에 뭐 그런 중국 드라마들 몇 개 봤었는데 기억나네. 5086님이 하선님 회사에서 작은 이벤트로 팀별 제기차기 진행했는데요. 제가 1등해서 회식비 20만 원 금액권 카드 받았다고. 훗 고객들의

발의되어주고 있는 배송기사인데 제 건강한 무릎 칭찬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진짜 요즘 같은 날 너무 더우실 텐데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캔디도 늘 행복한 웃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트 뿅뿅 하셨고요. 우리 아영님이 안녕하세요. 40세 야구르트 배달하는 주부입니다. 아 이분들 보면 너무 반갑죠. 오늘은 날씨 때문에 배달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내라고. 그러게요. 우리 아영님한테 또 선물 하나 쏠게요. 뭐 비단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힘드니까 일하다 힘든 분들 문자 많이 주세요. 네, 선물 쏩니다. 우리 서양님은 오늘도 많이 덥다고 전 토요일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다녀왔대요. 나이 50이 넘어서 제 안에 락 스피릿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우 너무 멋지다.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한 번도 못 갔네 그러고 보니까. 갱년기가 오면서 주눅도 들고 의기소침해졌는데 갱년기 타파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아 좋은 방법이네요. 저를 데리고 다녀주는 어여쁜 동생 혜정설이 아름이 사랑한다 하셨어요. 이게 친동생인가요 아니면 뭐 아는 동생인가요? 뭐 어떤 동생이든 참 감사하네. 다음에 EDM 페스티벌도 가자고. 아 너무 신난다. 와 이런 거 가보고 싶은데. 아 부럽네요. 그런 막 뭐 그런 막 여름 되면 막 락 이런 페스티벌 하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왜 못 갔지? 1부 끝곡은 테리오스트레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정비님이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펀의 We Are Young 신청해 하셨어요. 아, 이 영화 봤을 때 진짜 힘나던데. 제 마음을 울린 노래 중에 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음악 받기 정말 힘드셨는데 해냈다는 그 영화죠. 이 곡 듣고 와서 잠시 후 2부에는 김초희 감독님이 함께하는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습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정수기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정수기 필터 청소와 여과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생활용수로 흘러가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물까지 생각한다면 물 한 잔도 끝까지 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은 마실 만큼만 받아서 남김없이 마셔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구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7: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6: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7: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10: 생활정보.
11: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곡성과 경북 구미 칠곡, 김천 북부, 안동 동남부, 대구 달성 북구가 폭염 중대 경보 지역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동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서쪽 지역의 더위도 강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광주와 대구 39도,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양산도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또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 잠깐 지나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언젠간 만들어질 그 영화를 위해
1: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0: 3일님이요. 날이 너무 덥네요. 휴가는 돈도 없고 일정이 꼬여서 못 갈 것 같고 감독님 이럴 때 어떤 영화를 보면 시원해질까요? 하셨네요.
1: 살인의 추억 보세요. 완전 공포 영화는 아니지만 네. 볼 것도 너무 많고 저는 더우면 그 영화 종종 봅니다.
0: 아 맞아요. 여름에 개봉을 했었나 뭔가 여름에 보면 좋을 영화긴 하네요. 뭔가 시원 이게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초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자, 뭐 휴가는 있으셨어요, 감독님도? 휴가 없지 않아요?
1: 아, 저 근데 어저께 부여에 갔다 왔거든요.
0: 부여 너무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휴가로?
1: 아, 저기 박물관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네. 답사 같은 거 갔다 왔거든요. 와. 네, 문화유적 보고 왔는데 네. 청양 전곡사?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고요.
0: 와.
1: 네. 그리고 그 아 이렇게 또 까먹었어요 지명을. 요즘에 진짜 갱년기인가.
0: 아유 아니에요 다 그래요.
1: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작정하고 외우지 않으면.
0: 부여 네. 진짜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볼 것도 많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신해서 리메이크 프로젝트 휴가 같은 시원한 이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캐스팅할 작품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지금 다시 봐도 소름 돋는 명작 2003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0: 네, 살인의 추억이군요.
1: 네, 앞에 네 줄을 싹 깔아봤습니다. 네.
0: 오늘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1: 네,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형사 박두만 역과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유력한 용의자 박현규 역을 우리나라 여자 배우.
0: 아,
1: 네, 조합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자 배우로 바꿔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자 배우예요.
0: 오늘은 남자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를 여자 배우가 연기한다고 상상해보는 아우 재밌는 캐스팅이네요. 영화 살인의 추억 이제는 벌써 23년 전 작품이에요. 아, 그 사이에 진짜 진범도 잡혀서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고 봉준호 감독님의 두 번째 연출작입니다. 봉태일, 봉준호 감독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품이라고요.
1: 네, 이 영화는 디테일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일단 봉준호 감독님이 이 영화 준비하면서 진짜로 범인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만나면 물어볼 질문 리스트를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속에 그 박형규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남겨두려고 별걸 다 신경 썼대요. 옷도 일부러 아무 특징 없는 검정색을 입히고 심지어 범인의 뒷모습이랑 손이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연기한 게 아니랍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조감도 연기지망생 박해일 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었대요. 관객이 저게 진짜 범인 손인가 하고 끝까지 확신을 못하게요. 근데 제일 소름 돋는 건 마지막 장면에 박두만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잖아요. 그게 실제 범인이 언젠가 이 영화를 볼 걸 예상하고 형사랑 범인이 스크린 너머로 눈을 마주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이춘재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 봤을 때
0: 아무렇지 않았다고 사이코패스.
1: 사이코패스는 네. 당할 자가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이쯤 되면 디테일 장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족입니다. 봉준호 감독님. 무시우봉.
0: 감독님은 영화 살인의 추억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그리고 범인을 못 잡는 게 이렇게 저 답답할 수가 있구나 싶었고요. 이제는 잡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0: 그러니까요.
1: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진짜 멍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보통 범죄 스릴러는 누가 범인인가를 쫓아가는 재미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의 추억은 아 범인을 잡지 못하는 어떤 그 시대의 무력감 그리고 시대의 공기 그 자체를 화면에 그대로 담아낸 게 이 영화에 너무너무 훌륭한 점이라고
0: 그러네요.
1: 생각하고요. 논두렁에서 형사들이 굴러다니고 막 현장을 훼손하는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극적인 풍경이 너무 마음에 남아요. 예, 무엇보다 마지막에 그 송강호 배우의 그 눈빛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던 그 찰나의 얼굴은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봐도 연출, 연기, 미술

0: 어느 하나 완벽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정말 한국 영화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1: 네. 23년 전 작품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 감독님이 영화 살인의 추억 줄거리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1986년 가을 경기도 화성에서 한 여성이 강간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죠. 시골 형사 박두만은 평소 그 여성을 쫓아다녔다는 백강호를 범인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동료 형사 조용구랑 둘이서 두들겨 패가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그냥 감으로만 밀어붙이는 수사인데요. 그때 서울에서 형사 서태윤이 자원해서 내려옵니다. 이 사람은 사건 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실마리를 찾는 정반대 스타일인데요. 김상경 씨가 연기했죠. 이런 서태윤이 결국 공통점을 하나 잡아내요.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범행 대상이 된다는 거였죠. 그걸 알고 함정 수사까지 벌이는데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죠.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요. 그러다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박형구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마침 범인의 유전자 단서까지 나와서 수사본부가 미국에 감식을 의뢰합니다. 두 형사는 이제 박형규가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도착한 이 결과지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그렇게 장기 미제로 남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1: 영화 살인의 추억의 형사 박두만과 용의자 박형규 어떤 성격의 인물들이죠?
0: 예, 먼저 송강호가 연기한 박두만부터 얘기해보면 저는 이 인물이 그 시대의 수사 환경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초반엔 과학적인 증거보다 자기 감이랑 경험만 믿는 직감 형사로 나오는데요. 고집 세고 거칠고 투박하죠. 그런데 밉지는 않아요. 피해자랑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는 인간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자기 한계 앞에 무너져요. 감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무력감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유력한 용의자 박현규는 영화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나옵니다. 감옥하고 말수가 적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죠. 무표정하고 냉정한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는데 겉으론 순하고 예의 바른 청년 같지만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봉준호 감독은 박현규 캐릭터에 대해 비누 냄새 나는 변태라고 표현했죠. 정말 딱 맞는 표현 안 같습니까? 저는 그 당시 박해일 씨의 불온한 눈빛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1: 맞아요. 네. 이때 제 이상형이 된 박해일 선배님 너무 좋았죠. 살인의 추억의 박두만과 박형규 여자 배우로 캐스팅할 때 어떤 부분 중점으로 두면 좋을까요?
0: 이 편은 남자 배우가 하던 역을 여자 배우로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성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영화가 완전히 새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생각해보면 남자들만 바글바글한 세계예요. 그 경찰 세계라는 게 형사도 남자, 용의자도 남자. 그 시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마초적이었죠. 근데 그 항복판에 여자 형사 박두만을 세우면요. 그림이 얼마나 확 달라지겠습니까? 감으로 밀어붙이고 우기고 두들겨 패는 그 무대뽀를 여자가 하면 남자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악착같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독해진 여자. 그래서 그 끝에 범인을 못 잡고 무너질 때 그게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캐스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현규 캐스팅은 사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세살인 용의자라고 하면 남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맑은 얼굴의 여자 배우가 그 자리에 앉으면 관객이 자기 편견이랑 싸우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설마 저 사람이 하는 마음이 드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힘은 끝까지 확신을 안 주는 거니까 그런 얼굴을 떠올리면서 캐스팅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영화 살인의 추억을 여자 배우들이 연기한다면 어떤 배우가 박두만, 박형규 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우리 테리우스들이 직접 캐스팅 디렉터가 돼서 배우 이름, 캐스팅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두 캐릭터 중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초희 감독님이 뽑은 최종 캐스팅에 선정된 분께는 무드 등 함께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음악 드릴게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윤승희의 제비처럼.

0: 네, 시네타운 리메이크 프로젝트 영화 살인의 추억을 여자 배우로 리메이크한다면 어떤 배우가 박두만, 박현규 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시네타운 테리오스들이 뽑은 후보들 살펴볼까요?
1: 네. 박두만 역은 끝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찾아내려는 집념의 현사니까 터프하게 수사할 것 같은 김혜수 언니. 이렇게 장윤서님이 보내주셨네요.
0: 네.
1: 박현규 역은 스산하고 으스스한 범인의 냄새를 풍기며 형사들을 들었다 놨다는 신비스러운 느낌을 표현해야 하니까 김고은 씨가 어울릴 것 같아요. 청룡 어워즈 대상을 축하하며. 네.
0: 그 시그널 생각도 나네요, 진짜.
1: 그러네요. 아니, 김고은 씨 이번에 청룡 어워즈 대상에서 드레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박현규 역 하면.
0: 묘한
1: 네.
0: 느낌. 7993님은 박두만 역에는 김선영 배우, 박현규 역에는 김다미 배우요. 김선영 배우는 생활감 넘치면서도 끝까지 사건을 놓지 않는 형사의 집념을 보여줄 것 같고, 어째 남자 못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김다미 배우는 조용한 눈빛 속알수 없는 긴장감 만들어낼 것 같다고. 아, 또 마녀도 생각이 나네요.
1: 네. 최수진님입니다. 송강호님 역은 박두만, 라미란 배우, 코믹과 진지함 다할수 있는 배우니까, 그리고 박해일님이 연기한 박현규 역은 고윤정 배우님이요.
0: 오, 무서울 것 같다.
1: 네, 이 사랑 통역대가에서 보니까 섬세한 연기가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용의자로 추궁받는 박현규 역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아니, 하에서 그렇게 착해 보이는데 갑자기 싹 이런 연기하면 너무
1: 네,
0: 좋을
1: 아니
0: 것
1: 그냥
0: 같아요.
1: 여자 박해일이라고 해도 싱크로율 100%인 것 같지 않아요?
0: 맞아요.
1: 네.
0: 좋다. 영희님은 박두만 역에는 이정원 배우, 푸근함 속에 숨겨진 짐승 같은 집요함이 형사역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박현규 역에는 천우희 배우, 순수함 이면에 자리한 서늘한 광기가 강렬하게 충돌할 것 같다고. 진실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시골 형사와 끝내 속내를 알수 없는 미스터리한 용의자 사이에 숨막히는 심리전 잘 완성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1: 야, 이정원 배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그죠?
0: 형사역에도 형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1: 네.
0: 좋다.
1: 4008님입니다. 박두만 역에는 염정아님이요. 겉으로는 동네 아줌마처럼 헐렁해 보이지만 범인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형사역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박현규 역에는
0: 두
1: 천우희님이요.
0: 표.
1: 원작의 박해일이 가졌던 여자처럼 고운 손과 미스터리한 눈빛을 성별을 받고 가장 소름 돋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염정아님. 너무 세련되지 않습니까?
0: 근데
1: 아니야.
0: 막또그왜 쇼커트하고 이렇게 나온 적 있으시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편한 나시와 그 셔츠 입고 그러면 또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
0: 우리 혜정님은 박두만 역은 카리스마 눈빛과 냉철함 잘 소화해내실 것 같은 김희애님. 맞아요. 형사 역할 하신 적 있는데 SBS 드라마에서. 박현규 역은 웃음 속에 스산함도 연기해낼 것 같은 이세영님.

0: 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1: 이세영님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네요. 네, 김은실님입니다. 송강호님 역에는 여린 외모와는 다르게 눈빛이 강인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조민수님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경찰인 것 같은데 너무 범인 잘 때려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혼날 것 같아요 범인이.
1: 안 잡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0: 맞아. 2365님은 박현규 역에는 김유정 배우요. 아, 선하지만 냉정한 눈빛 용의자 역할이 딱일 것 같다고. 아, 얼마 전에 그 드라마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눈이 진짜 반짝반짝하죠. 네, 9814님입니다. 박두만 역에는 장영란 배우님이요. 동궁에서 보니까 카리스마 연기가 정말 후덜덜. 영화 변신에서도 너무 무섭고 멋있었는데 엉뚱하거나 하거나 털털한 면도 있고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실제로 너무 좋으세요.
1: 아, 그러시구나.
0: 사람 너무 좋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연기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진짜.
1: 지금 너무 좋으시다고 하는 그 표정 속에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0: 너무 좀 짜증이 나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분이세요. 진짜. 0875님은 박두만의 김신록 배우님 형사 역할 하신 적도 있고 카리스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김신록 배우님이 이 그 뭐야 박현규 역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 네,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확신이 안 드는 그런 얼굴로 잘 해내실 것 같네요. 자, 이진희 님입니다. 박현규 역할의 김미나 배우요. 맑고 선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의문스러움과 묘하게 섬뜩한 눈빛을 잘 표현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김미나 배우님 캐스팅하면 중간에 노래 한번 부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0: 노래
1: 영화에서.
0: 너무 잘하셨죠 이번에.
1: 네. 네. 어쩜 이렇게 영화 팔방미인이나 배우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습니까?
0: 아유, 그런 배우들만 있는 것 같아요. 뭐 못하는 배우도 있죠. 저 같은 노래는 못하는. 근데 너무 부럽네요. 근데 진짜 김미나 배우도 하얘니까 잘 어울리는데 약간 박해일 선배님처럼 좀 하얘야 뭔가 딱 그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선 앞과 있고 네네. 좀 하얗고
1: 하얀 사람이 더
0: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광고 듣고 와서 김초일 감독님이 픽한 최종 캐스팅 발표해볼게요.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0: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산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병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전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0: 제작 시네타운, 원작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 캐스팅 송강호가 연기했던 박두망 역의 이정은, 박해일이 연기했던 박형규 역의 고윤정, 도움 주신 분들 조영희, 최수진님께 감사드립니다.
1: 영희님, 수진님 감사합니다. 무드등 보내드려요. 송강호가 연기했던 박두만 역에는 이정은, 박해일이 연기했던 박형규 역에는 고윤정 배우 택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최종 캐스팅한 이유 뭘까요, 감독님?
0: 제가 앞서 얘기한 중점을 더 보라고 한 것에 가장 부합하는 두 배우님들이었고요. 이정은 배우님 왠지 그 송강호님이 연기했던 그 형사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두렁에서
2: 잘 구르실 것 같아.
0: 제일 잘 네. 구르실 것 같았고, 그리고 고윤정님 진짜 얼굴이 너무 하얘서 서늘하잖아요.
2: 맞아요.
0: 네, 좋은 여배우님들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대체불가로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최종 캐스팅했습니다.
1: 네, 아, 조희 감독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장현의 빗속의 여인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함께해 주세요.
0: 오늘도 영화처럼
1: 아이,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0: 성분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쇼핑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샤워 개운하게 싹 하고 나오자마자 외출 준비도 끝내기 전에 등에 땀이 송골송골 급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여름은 감정 변화가 참 빠른 계절이죠. 밖에 나가는 순간 아우 못 살겠다 했다가 에어컨 빵빵한 엘리베이터 딱 타면 아 이제 살겠네 싶고요. 또 얼음 동동 아이스커피 한 모금에 웃었다가 훅 치고 들어오는 습기에 다시 정색하고요. 여름은 감정이 팍 식기도 쉽지만 그만큼 기분도 금세 살아나는 계절이라는 거. 자 우리도 지금부터 쾌적하게 기분 리프트 3, 2, 1 출발! 더울수록 작은 것에도 웃는 자가 인류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끝나면서 이렇게 막 파도 소리가 막 시원하게 이렇게 나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너무 덥고 힘드신 분들 그 소리라도 잠깐이라도 들으시면서 좀 시원함을 대리만족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8월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말에 폭염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덥다기보다는 뜨겁고 약간 진짜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 주주님들 완전 공감 가지 않으셨어요? 왜 한여름에는 분명 씻고 나왔는데 머리를 말리면서 이게 다시 땀이 나요. 화장하면서도 또 나고 그렇게 기분이 좀 쉽게 상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여름은 작은 그늘이나 아이스커피 한 모금 또 살랑 부는 이런 바람에도 금세 아 좋다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윤희님께서는요, 주디 진짜 더워요, 뜨거워요, 햇빛이 따가워요, 다들 선크림 꼭꼭 바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크림이라는 게 안 타려고 바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거는요, 그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가 다 상해요. 그래가지고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1239님은요, 아이들한테 더운 날 캠핑 잡았다고 혼났지만 물놀이 3일 내내 한 아이들 얼굴이 하얀 이만 보일 정도로 탔네요. 그래도 더위엔 물놀이가 국룰. 그래도 물놀이 하며 잠시나마 더위도 잊었네요. 캠핑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나게 라디오 들으며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뭔가 제가 보지 않았어도 얼마나 왁자지껄하고 신나게 노셨는지 느껴져요. 그리고 왜냐면 좀 하얀 이만 보일 정도로 싹 다 타버렸으니까. 자, 잠시 후에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재밌게 1인 다역 꽁트로 풀어드리는 시크릿 주주. 그리고 오늘 2, 3부에서는 주드 한희중 원장님과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샤라웃하는 언니죠. 건토또 씨와 함께하는 펄스터 뮤직 채널 이어집니다.

0: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었으니까 보러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맞다, 개보리.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3: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너도 잘 알다시피 나한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친언니가 있잖아. 요즘은 커서 좀 덜 싸운다지만 옛날에는 친언니랑 머리채까지 잡고 무지막지하게 싸웠었거든. 어우, 야 주현이 형. 야 주현이 형. 너 내 파운데이션 썼지? 아 뭐래, 누가 언니 파데를 썼다 그래. 나 아니거든. 어우 기집애. 야 너 지금 아주 달걀 귀신 마냥 얼굴만 헐야벌거한 둥둥 뜬게 딱 봐도 내 21호 발랐네. 아 나 진짜 안 썼다고. 내가 용돈 모아서 이거 톤업 선크림 산 거거든. 어우 너 맨날 용돈 받아서 떡볶이 사 먹느라 순삭하는 애가 돈이 어딨다고. 아 근데 너 그 민지랑은 왜 싸웠어? 맨날 붙어 다니더니. 아 언니, 아 짜증나 진짜. 왜 남의 일기장을 훔쳐봐. 어우 야, 자기가 보라고 활짝 펼쳐놓고선 어머 이게 뭐야 기집애. 너 손 매운 것 좀 봐. 어디서 언니 머리채를 잡아. 너 이거 안 놔? 아 언니도 내 머리채 잡았잖아. 아파, 나도 아프다고. 아 언니가 먼저 놔. 아 먼저 놔. 아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는 거다. 하나 둘. 야 이것들이 또 왜 혹시 그렇게 싸우고 그려. 진짜 툭하면 누리여 지지고 뻗고. 아우 하루도 집구석이 조용할 날이 없어. 아이 둘 다 그냥 나가. 요즘은 다 커서 머리채 잡으면서 싸우는 일은 없다지만 자매가 한 집에서 붙어 지내다 보면 진짜 수시로 투닥거리게 된단 말이야. 아휴 오늘 아침에도 말이야.

0: 아, 뭐야? 내가 식탁 위에 올려둔 소금빵 이거 누가 먹었어? 빨리 자수해!
1: 아우, 야, 그거 희준이가 하도 배고프다고 칭얼거려가지고.
2: 희준이 안 먹었대요. 엄마가 먹었대요.
1: 아, 언니. 언니가 먹었대잖아. 왜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걸 막 먹어? 아우, 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아, 언니, 그거 내가 이 땡볕 30분 웨이팅해서 사온 거라고. 아, 진짜 짜증나. 언니는 결혼까지 해놓고 왜 맨날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어? 어우, 기집애. 야, 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여기가 네 집이야? 엄마 아빠 집이지? 어우,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그깟 소금빵 내 다시 사둔다. 아, 짜증나. 나 이제 들어가야 돼. 언니가 희준이 부탁해서.
3: 야, 또? 야, 그나저나 윤주 누나도 참 대단하다. 그 누나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독립을 못하냐? 아, 너희 집 식구들 전부 공동육아시키고.
1: 아, 됐어.
3: 아, 남편이 해외 파견 나가 있어도 그렇지. 야, 결혼까지 해놓고.
1: 야, 박현돌, 가족권 드리는 건 좀 오바지 않아? 내 언니야, 우리 가족이라고. 까도 나만 까.

네, 이현도의 사랑해 듣고 오셨고요. 우리 6016님께서 쭈디, 오늘 연기는 현실에서 나오는 연기력인 거죠? 저도 동생이랑 엄청 싸웠는데 그래도 크니까 동생밖에 없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아마 이 자매가 있으신, 그러니까 자매분들은 제 연기를 보면서 너무 이거는 주디가 정말 찐 생활 연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오늘따라 좀 여기서 속 밑 어딘가에서 뭐 끓어오르는 분노가 뭔가 좀 처음으로 좀 느껴졌었는데 저도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또 우리 7288님은 주디도 혹시 1인 다역하면서 헷갈린 적 있을까요? 너무 잘하셔서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번 들어주는 우리 주주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제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발음을 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 뭐 우리 강지훈 언니라든지 뭐 거기서 이제 이수지 언니의 그 실장님 그 역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쯤 제가 그 혀가 꼬여가지고 그런 적은 있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징글징글하지만 사랑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5살 차이 나는 친언니가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좀 나면 별로 안 싸운다고 하던데 저랑 언니는 어릴 때부터 무지막지하게 싸우고요. 지금도 둘 다 결혼 안 하고 아직까지 붙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퀸가비 너튜브에서 주디랑 가비랑 친자매 연기한 거 완전 공감하며 봤잖아요. 까도 내가 까고 툭하면 싸우는 거 대박 공감이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봐주셨구나. 제가 이번에 그 가비 언니의 그 퀸가비 너튜브에서 가비 언니랑 저랑 이 친자매로 좀 꽁트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워낙 또 퀸가비 채널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뭐 오늘도 나와주신 우리 또또 언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지, 이은지 언니라든지 이런 분들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공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력을 장착하고 딱 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 언니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니한테 약간 맞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소리가 다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 이게 맞고 자란 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 언니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지능적으로 절 때렸었거든요. 뭐 딱딱한 백과사전 모서리로 제 뭐 승모를 찍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도 안 아픈 척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언니가 더 기분이 나쁘게 그런 식으로 참 서로 영악하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또 공감되시죠, 우리 자매이신 분들은.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소님께서는요 저는 3살 위 오빠가 있는데 어릴 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싸울 때 서로 책상에 있는 책이며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어지럽히고 와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싸우는데 커서는 이렇게 또 안 싸우죠. 또 우리 김영애님은 맞아요. 저도 제 옷에다가 떡볶이 국물 묻히고 왔던 동생과 머리채 잡고 싸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니 옷을 또 탐하게 돼 있거든요. 동생들이. 저도 많이 탐하고 이제 입고 놀러 나갔다가 내가 이걸 몰래 입고 나갔는데 나도 몰래 입고 나갔는데 이거를 뭐 사이좋은 월드에다가 그 미니홈피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 사진을 찍고 올려가지고 그 언니가 나중에 그 사진을 또 보고서 또 난리가 나고 뭐 그런 사태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각서도 쓰고 그랬어요. 우리 허정현님은요. 까도 내가 까가 국룰이죠. 그렇게 오빠 욕하고 싸워도 친구가 우리 오빠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공감입니다. 또 우리 이현정님은 우리 오빠는 학창시절에 제 친구들이 놀러오기만 하면 야, 너 네 친구들 나 보라는 거 아니야? 아, 피곤하네 진짜. 이러면서 왕자병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무리 놀러오라고 해도 제 친구들이 우리 오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어쩜 제 혈육이지만 그 얼굴에 내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현정님 근데 같은 유전자인 거잖아 결국에. 그쵸. 같은 유전자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줘요. 또 우리 9709님은요. 맞아요. 저도 위로 3살, 6살 언니가 있는 3자매 막내입니다.

전 언니들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일방적으로 혼났기 때문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혼나는 건 기본인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혼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짜증내서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지금 30대인데 아직도 계속 혼난다고 하시네요. 우리 구치공구님이 많이 진짜 이렇게 착하신가 보다. 자, 지금 시각 12시 22분 49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미님께서는 오늘 고릴라 앱과 천일째 매일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천일 만일 우리 계속 같이 봐요. 또 우리 김미애님은 밖은 너무 뜨거워서 휴가 가는 것도 겁나요. 다행히도 저는 휴가 없이 사무실 콕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물론 휴가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좀 뭐랄까 이 더위가 좀 가시고 나면 미애님은 그때 떠나셔도 좋을 것 같아. 또 우리 조오김님은 주디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는 인데요. 블루투스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주디 목소리 들어요. 오늘 결혼 30주년이라서 축하해주시면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곽정민 씨 사랑한데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김님 그리고 정민님 결혼 30주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날씨처럼 뜨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9886님은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 어제 주디 꿈 꿨어요. 꿈속에서 연극 보러 가서 주디에게 사인 받으며 저 주디 팬이에요 이러니 주디가 그릉한 눈으로 절 보면서 아껴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복권 사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주주님들께서 꿈에서 제가 나왔다고 복권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나저나 제가 이제 어제 엊그제 막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우리 또 주주님들께서 또 보러 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수히 라디오만 듣고 너무 궁금해서 연극을 예매해서 보러 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저희 밖에서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 제 공연 안 보러 오신 주주님들 계시다면은 얼른 놀러오세요. 우리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어요. 또 우리 미숙님께서는 산후관리사로 근무 중인데 29일차 아기랑 주디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그러면 말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29일차 아기가 듣고 있으니까.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주드 한희중 원장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권토토 씨와 함께하는 퍼스널 뮤직 채널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삶의 여유를 갖는 방법 있으세요?
3: 이해하는 거요. 나랑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4: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정하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 삶의 여유는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데 시간을 더 내어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0: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버스널 뮤직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하니 줌
0: 하니 줌 헤이 헤이 주야야

0: 자, 오늘도 성실하게 펌유세는 출근 도장 찍어주신 주드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이에요.
0: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효진초이 실장님만큼 목청 크고 에너지도 넘치는 찐 테토녀 관또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관또또입니다. 오늘 즐겨보자.
0: 와, 아, 진짜 우리 희준 씨.
1: 아, 네네.
0: 오늘 우리 또또 씨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어떠세요?
1: 네. 많은 게스트분들이 우리 효진쇼 씨를 대신해서 와주셨는데 권또또 네. 씨만큼의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선한 에너지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면은 전에 오셨던 분들이 그치?
1: 제가 커버해볼게요. 네네, 전에 한번, 오셨던 자, 분들은 네. 목적성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내가 오늘
0: 노래를
1: 내가 오늘 뭐 하겠다. 그냥 독한 메두사처럼 오셨는데 우리 권도도님은 진짜 약간 놀러 오신 듯한
0: 맞아
1: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바이브가 있어요.
2: 어쩜 네. 이렇게 진짜 쏙쏙히 하세요?
0: 그러니까 쏙쏙히
2: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그냥 놀러 왔고
0: 언제 얘기하시고 통찰력이 있으신
2: 거예요. 웬일이야.
1: 친한 친구가 약간 집에 놀러 온 느낌이어서
0: 어머나
1: 아주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네네.
0: 저도 사실 우리 희중 원장님 사실은 조금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세요.
2: 네네.
0: 네, 그래서 새로운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마다 네. 제가 약간 우리 희중 원장님 눈치를 좀 보거든요. 우리 원장님 지금 괜찮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오늘은 걱정이 네. 없다.
1: 아 네. 전혀 없습니다.
0: 왜냐면 네네. 제가 저도 또또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아 뭔가 저도 아 약간 좀 낯도 가리고 또또 씨도 아무리 외향형이라지만 좀 낯가리고 이래서 아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첫 만남부터 그냥
2: 맞아요.
0: 아 그냥 몰라.
2: 바로 통했어 그냥.
0: 바로 통했어.
2: 뭔가 계속 필이 왔고.
0: 필이 왔고 사랑에 빠져버렸고.
1: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 뭐 TMI인데 네. 그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매니저님도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0: 그러니까 너무 약간 선하시지.
1: 약간 선하신 분들끼리 같이 몰려다니는 느낌이 네. 들어.
2: 맞아. 실제로 매니저님이 제 친동생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너무 닮았고.
0: 남달라요.

0: 분위기가. 우리 새롬님은요, 아니 권토또와 한 원장님의 조화 무엇? 완전 기대기대.
1: 기대기대.
0: 하셨고, 또 우리 8433님은 또또님 오늘 주도 원장님 첫인상 어떠셨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땠어요?
2: 이거 대답하기 힘들 텐데.
3: 아니 일단은 제가 실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떤 헐리우드 배우 같으세요. 진짜
4: 헐리우드 배우.
0: 할리우드 배우는 깁스가 있다.
3: 네, 완전.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딱 한 원장님 같은 스타일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미치겠다.
3: 네, 조금.
0: 아 근데 뭐 사람으로서.
3: 네. 사람, 그럼요. 저 유부녀예요.
0: 유부녀니까 사람으로서. 딱 뭔가 딱 봤을 때, 멋있다.
3: 너무 멋있으시고.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약간의 애견도 있으세요.
0: 너무 정확해.
3: 그래가지고 내가 딱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다.
0: 와, 아니 너무 잘 보신 게 우리 원장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애견이 있을 거라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3: 제 생각에 수염 때문이 커요.
0: 아, 맞아.
1: 정말 맞습니다.
0: 덥수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제 수염을 일부러 기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너무 애견으로 보면 또 저를 이제 이용하니까.
3: 있겠다.
0: 이용을 좀 당했었나 봐.
1: 저는 이 털을 정말 열심히 일부러 기르고 있습니다.
3: 너무 좋은 방법이다.
0: 네네네. 덕분에 할리우드 배우 같은
1: 그런
0: 면모를
1: 많은 배우분들이 계시니까요.
0: 네, 그래요. 아유, 아무튼 저희가 있잖아요. 파뮤센에 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또 특별한 직함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3: 네네.
0: 일단 우리 희준님은 원장님이세요. 네. 이 센터의 원장님. 네. 그리고 효진초이님은 실장님이시고 실장님. 저는 이제 발레 요원입니다.
3: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왜냐면 또 약간 남달라서
3: 진짜 팔이 되게
1: 빠르니까
0: 빨라서 저도 발레 요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리혜이 언니가 오셨을 때는 이제 건물주님으로
3: 확실히 욕심이
0: 야망이고 야망이 있다. 있으시니까.
3: 맞아요. 저 어울린다.
0: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 홍유나 언니가 오셨을 때는 마탐정님이셨어요.
1: 너무
3: 잘 어울려요. 귀여워요.
0: 또 우리 박세미 님께서 오셨을 때는 사모님.
1: VIP.
0: VIP로 오셨는데 우리 혹시 또또 씨는 어떤 탐나는 호칭이라든지 있을까요?
1: 기대됩니다.
3: 어쨌든 제가 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3: 그러고 싶거든요.
1: 네.
3: 혹시 애완견 없죠?
0: 아, 집 우리 지키는 개처럼 센터 지키는 강아지 느낌으로
3: 권토또 애완견 어때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또또라는 이름을 가진 애완견들이 많아요.
1: 맞아요.
3: 동명이 애가 많아요.
0: 동명이견들이
3: 진짜 많아가지고.
0: 맞네.
3: 애완견 어때요?
0: 너무 괜찮은데. 또또야, 또또 일로 와. 약간 이런 느낌.
1: 반려견으로.
0: 잘 짖는다. 좋다. 그러면 우리 센터를 지키는 강아지로
1: 반려견으로.
0: 반려견으로. 좋습니다.
3: 저만 믿으십시오.
0: 네.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반려견 우리 또또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한수진님 문자를 우리 또또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 또또님, 저 언니 굿즈 싹 다 매입한 찐팬이에요.
1: 진짜.
3: 아니, 언니는 왜 갈수록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지는 건가요?
0: 그러니까.
3: 엄청 사랑해요, 권토토.
1: 엄청.
3: 예.
1: 이게 뭐예요?
3: 제가 좀 밀고 있는
1: 유행어.
3: 네, 유행어예요.
1: 오.
0: 맞아.
3: 엄청 맛있다. 엄청 재밌어.
0: 야,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엄청. 사랑해.
3: 뭔가 되게 그냥 극대화 시켜서 표현하는
0: 이런 느낌이죠.
3: 진짜 엄청 즐거워.
0: 약간 이게 우리가 테토녀시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열이 나냐.
1: 너무 재밌다.
3: 원장님 오늘 좀 잠 잘 주무실 것 같아.
1: 왜요?
0: 그러니까
1: 왜요?
0: 오늘 어때요? 근데 너무 즐겁죠?
1: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즐겁고 약간 제가 청취자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네.
0: 아니 우리 또 아까 주주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또씨가 처음으로 공식 굿즈를 내셨어요. 자, 그래서 티셔츠 2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오늘 우리 엄청 귀여워
1: TT라고 써져있네요. TT
0: 또또 I love 또또 느낌으로 입고 와주셨고
3: 또를 이렇게
1: 이쁘다. 진짜 이쁘다.
0: 그러니까 약간 상큼하고 귀엽고 무엇보다 또또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1: 진짜 귀엽다.
3: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트와이스 TT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함께 가기로 했어요.
0: 가야지 가야지
3: 가족으로.
0: 얹어 가자 사실.
3: 네, 얹어 가기로 했어요.
1: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요? 디자인들도 본인이 했어요?
3: 네, 같이 이제 피디님들과 함께 제 유튜브 채널 피디님과 함께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0: 남편분도 약간 그런 거 디자인 같은 거 하시잖아요.
3: 네.
0: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3: 네, 실제로 이 티셔츠 말고 다른 티셔츠 우울하지 말자라는 티셔츠가 있는데
0: 그건 Don't be sad.
3: 네,

0: don't be not sad 뭐랬지?
1: 어쨌든 don't be sad 아니에요.
0: 비슷해요. 어쨌든 외우지 못해가지고
2: 뭐 let's not be sad 뭐 이 정도
0: 그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아 뭐 슬퍼하지 말자.
1: 미국 국적이 미국인이세요.
0: 진짜 멋있다.
1: 진짜 할리우드 배우야.
0: 대박.
1: 그렇죠.

0: 기억을 못 했네.
1: 아니 남편분이에요 모델이.
2: 네 맞아요. 야, 저희가 직접 모델을.
1: 진짜 행복해 보인다.
0: 이런 거를 좀 디자인을 도와주셨다.
2: 네. 네.
0: 그렇죠. 그리고 또 보이스 키링 인형도 있어. 아니 보이스 키링 인형은 우리 그 또또 씨 혹시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오.
2: 네 제가 또 이제 어머. 유행어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1: 뭐 있어요?
2: 이제 이게 누가 이제 친구 우울하대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바로 우울하지 말자. 이렇게 티적으로 좀 한 모먼트가 좀 유행어가 돼가지고.
0: 아 오늘 나 이거 옷도 오랜만에 사서 입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뒤 끝나고 아무 일도 없고 나 이대로 끝나고 집에 가야 돼.
2: 예쁘긴 하다. 우울하지 말자.
1: 어 그렇게
2: 이런 식으로.
1: 오 진짜 티적으로
2: 한 번에 해결해 주는.
1: 야, 네. 이 모멘트가 중요하네요.
2: 네.
0: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보이스 키링을 딱 이렇게 키면서 들으면 되겠다.
2: 맞아요.
0: 그렇죠.
1: 매력이 네. 왜 사람들이 우리 또또씨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0: 너무 알겠죠?
1: 간단하네. 간단하고
2: 심플해요.
1: 심플하고
2: 맞아요.
1: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네.
0: 명확해.
1: 명확하네.
0: 그리고 좋아. 마우스 패드 있고
2: 네.
0: 스티커 팩. 요게 지금 싹 다 품절됐어요.
1: 야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0: 야 진짜 야망이. 아.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굿즈를 내게 됐어요.
2: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니 좀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0: 네.
2: 좀 해달라 굿즈를 내달라 해주셔서 아 이제쯤 내도 되지 않을까? 사실 50만 되면 내기로 했었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1: 네.
2: 근데 아직 44만인데 그냥 기세로 냈어요.
0: 나 이런 경우는 되게 처음 봐요.
1: 네네.
0: 그냥 공약을 세웠는데 공약을 내가 50만 되면 해야지 했는데 네. 못 참겠어서
1: 그치.
0: 두 달이 안 됐는데도 내버린 게
2: 네, 미안해요.
0: 그랬는데 그 기세가 먹혔어. 이거 다 품절이
1: 그러니까요.
2: 다행히도.
1: 오, 그렇지. 네. 야.
0: 아니 우리 8883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또또 씨 주디 너튜브에 나온 적 있습니다. 제 최애편이라 조회수 100번은 올린 것 같은데 또또님이랑 주디 친자매 갖고 너무 좋아요.
0: 100번인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 친자매 갖고
2: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0: 아니 저희가 이제 너튜브 제 너튜브 컨텐츠 중에 언니 자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언니분들을 모셔서. 자기 전에 자기 잠들기 싫어가지고 계속 수다 떠는 그런 컨텐츠인 거예요.
1: 재밌다.
0: 근데 그거에 또 첫 게스트를 저희가 또또 씨를 모셨단 말이에요.
2: 네.
0: 근데 그날 몰라 그냥 너무
2: 아니 그날 아니 진짜
1: 몰라.
2: 실제로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이 들다
0: 중간에는
2: 아 진짜 실제로 우리 그냥 속 얘기도 다 하고 눈물도 흘렸었나요? 안 흘렸죠.
0: 아 근데 눈물까지는 안 흘렸는데 웃겨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2: 맞아요.
0: 그날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했잖아요. 저희 둘 다 오줌을
1: 갑자기요? 네.
0: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1: 네네,
0: 살면서 쉬를 이렇게 쉬야를 나도 모르게 한 적이 있다.
2: 네네네. 여러모로.
1: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2: 그럼요. 근데 실제로 성인돼서요.
0: 아 근데
1: 성인 씨
2: 유튜브를 너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1: 그래요.
0: 네 너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1: 네.
0: 저희들 참고로 저는 성인의 미성년자 때 그렇긴 했었는데
2: 전
0: 이거는 확실하게 성인 때
2: 확실히
1: 중요하죠.
0: 이런 것도 너튜브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 네.
0: 촬영한 이후로 사실 우리 또또 씨께서 저한테 평소에 즐겨 드시는 비타민까지 저희
2: 맞아.
0: 집으로 보내 주셨어요.
2: 맞아요.
0: 그 이후에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이것도 보내 주시고 선물 보내 주시고 막
2: 내가 주소를 알았다 이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계속 보내주는구나.
0: 아, 괜히 말했어.
2: 이제 좀 더 기다려봐요. 내가 진짜 장난 아니게 해줄 테니까.
1: 와.
0: 예.
1: 야, 진짜 부럽다. 정말 부러워요.
0: 자, 그러면요. 일단은 저희도 퍼스널 뮤직 채널 본격적으로 상담을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상담비가 엄청 비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2: 오히려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의뢰해 주세요.
1: 네, 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1077
0: 네.
1: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럼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의

0: disgusting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역겹다는 뜻이죠?
1: 그렇죠. 네.
0: 자,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곡은 또또씨가 맡아주세요. 하나뿐인 여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평소 여동생은 털털함의 끝판왕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평생을 쇼컷으로 살던 애가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으면 두드러기가 돋는다는 애가 맨날 원피스에 치마만 입고 태어나 처음으로 화장까지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할 일은요. 남편 앞에선 목소리와 말투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2: 자기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요.
3: 아, 진짜 맛있다. 자기도 하나 먹어줄게.
2: 또또는 딩그러운 멍게 같은 거는 못 먹어요.
3: 진짜? 무서워서 못 먹겠어? 아, 자기 진짜 귀엽다.
2: 자기, 나 이거 제발요. 나 물뚝 강조 따도 돼요. 이미 없어요.
0: 한평생을 소도 때려잡을 것처럼 살더니만 180도 바뀌어버린 동생의 모습 정말 눈뜨고 못 봐주겠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속이 안 좋을 지경이에요.
2: 자기, 자기는 또 얼마나 사랑해?
3: 글쎄, 잘 모르겠는데.
2: 어찌? 자기는 나를 너무 괴롭혀.
0: 가족 모임할 때도 늘 이런 식이라 아버지가 식사 중에 두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야. 방으로 들어가신 적도 있죠.
3: 야.
0: 근데 또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사이 좋은 거를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가족들은 그저 한 시간만 참자, 집에 돌아갈 때까지만 참자 하는 중인데요. 여동생의 이 해괴망측한 목소리와 애교를 견뎌낼 수 있는 뮤직, 그들의 애정 행각을 참아낼 수 있는 뮤직, 제발 추천해 주세요. 디스커스팅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 네.
0: 자, 이분께는요 편하게 주무시라고 호텔 베개에 그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8379님은 멍게가 더 무서워할 또또님의 애교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와 진짜 나는 있잖아요, 우리 또또씨가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신 게 네.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3: 네.
0: 이거를 진짜
3: 현실감
0: 더,
3: 있게
0: 현실감 있게 장난스럽게 해가지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3: 약간 에이. 빙의된 듯이
0: 정말
3: 누가 막 나오는 듯이 이렇게
0: 누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연자분이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거든요.
3: 네.
0: 자리 상담실장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0: 네, 우리 사연자님의 동생은요 현재 40대 중반이시고요. 그리고 동생이 한참 연애도 안 하고 딱히 결혼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불타올라서 결혼에 골인하셨다고 합니다.
3: 네.
0: 그리고 가족들 모두 늦게나마 짝을 찾은 여동생을 응원해주고 싶어가지고 과한 애교와 내숭을 최대한 못 본 척하고 계시고요. 제부의 이상형이 애교 많은 여자, 지켜주고 싶은 여자. 그래서인지 동생이 애교를 부릴 때마다 제부 입가에서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3: 와, 너무 좋다.
4: 맞는다, 둘이.
3: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 또또씨가 또 유명한 젠 테토녀로서 평소에 이런 애교를 남편분에게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4: 저는 실제로 좀 애교가 아예 없 거든요.
3: 어, 그래요.
4: 네.
0: 단 한 순간이라도.
4: 아, 그 배고플 때? 그럴 때 빼고는 좀
3: 그럴 때
4: 밥 먹고 싶어요. 저 진짜 배고파요. 제발요. 저 지금 밥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0: 귀엽다.
4: 거 빼고는.
0: 네. 애교인데. 남자애갖고 뭔가 좀 귀여워요. 아, 또 또또 씨는 남편을 어버라고 부르시잖아요. 이게 여보 여보하다 그냥 어버가 됐다는데 이것도 약간 애교스러운 느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4: 그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0: 어떻게 보면
4: 여보하다가 여보
0: 어버
4: 이렇게.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제 구독자님들도 그 어버라고 불러주시거든요.
0: 그러니까 오늘은 어버님이 어떠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4: 맞아요.
0: 그럼 평소에 어버라고 부를 때 그 톤이 어떻게 돼요?
4: 어버.
0: 진짜?
3: 딱 약간 영어 같네요.
0: 아니 어버 이게 아니고 어버 이거예요.
4: 어버 어버 똑바로 하네.
0: 그러니까 뭔가 좀 교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3: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뭐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0: 과학적이요?
3: 그 애칭을 부를 때 혀가 좀 유아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4: 예 맞아요.
3: 그러신 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4: 스윗하다.
3: 그래서 애교가
0: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3: 애교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0: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애교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우리 또또씨처럼 밥 먹고

0: 게스트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것 같은데.
1: 진짜요?
2: 오.
3: 그 게스트분들 지금까지 오셨을 때 여기에 뭐 단 한 분도 사실은
2: 네. 뭐 맞춘 적이 없어요.
3: 합세를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어머. 우리 또또 씨가 최초로
2: 진짜.
3: 물론 마지막 화음에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합쳐져 버렸지만 아, 네. 그치,
1: 제가 그치. 모르고 따라가 버렸어요.
2: 잘했어요. 네.
3: 아니 아니에요. 그치만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1: 다행이다.
3: 자 그러면 이제 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요.

0: 보여.
1: 어, 이렇게 되고
0: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네.
2: 내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 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
0: 그래서 나는 모르게 아기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2: 맞아요.
3: 그런가 봐.
0: 그런 느낌이구나. 아니 우리 욱 디스커스팅 님이 이제 여동생이 이런 목소리와 애정 표현을 좀 최대한 참게 도와줄 뮤직을 또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또또 씨께서도 작곡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셔요. 예.
3: 아, 맞아요.
0: 그렇죠. 사실은 뭐 늘 어딘가에 좀 뭔가 어떤 노래의 표절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뭐 사실 모방이 최고거든요.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석에서 뭐 이분을 위해서 오. 뭐 간단하게 그냥 노래 하나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2: 좋아요.
3: 아, 네, 지금 바로 떠올랐거든요.
0: 네. 바로 자 갈게요. 자 3, 2, 1 Let's go.
3: Disgusting 뭐 참지 말아줘 그들의 사랑을 그냥 응원해줘 Cheer up, cheer up 사랑해 사랑해 너는 나의 피앙세 약간 좀 이 디스커스팅님의 마음을 담아서 좀 분출하는
0: 분출했구나.
3: 마음을 좀 랩으로 담아봤습니다.
0: 이거는 그 들으시는 분도 우리도 뭐가 다 그냥 해소가 되는 느낌.
2: 그러네요.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노래가 노래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2: 없어.
0: 자, 이번에 진짜 우리 떠토 씨가 선곡한 노래를 얼른 소개해 주세요.
3: 네, 그냥 아예 불타버려라. 그래서 BTS의 불타오르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와서 3부에서 마저 얘기 나눠볼게요.
3: 네.
0: 자, 또또 씨의 추천곡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와서 3부로 돌아올게요. 불타오르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최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월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벌스룸 뮤직
2: 센터
1: 한희정 원장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권토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일 이사님이 역시 아기 베토벤 토토님.
2: 아기 베토벤.
1: 야, 그러니까 아니 아까 우리 원장님 네. 즉석 작사 작곡하신 거 들었잖아요.
2: 네.
1: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수로서
2: 너무
3: 어떨까요?
2: 래퍼 잖아요 결국은 우리 토토님이.
3: 아 근데 올 장르도 하고 있어요.
1: 올 장르 사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뭔가 노래인 듯 랩인 듯 이게 다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2: 방금 들려주신 건 랩이었는데 어쨌든 디스커스팅 징그러워 그리고 마지막에 피앙새로 끝나고
1: 넌 나의 피앙새로
2: 야, 기복이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전사가 있고 막 이렇게 빌드 갔다가 결국은 넌 나의 피앙새.
1: 와 진짜 네. 너무 잘 보신다.
3: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결국은
2: 이제 결말은 피앙새다. 와. 아 디스커스팅 하지만 너 나의 피앙새.
1: 아 역시 아니 우리 희정 원장님 진짜 보는 눈이 너무 너무 있으신 게 늘 나는 우리 토토 씨의 이 작곡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3: 저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1: 근데 뭔가 기복이 있다. 늘 보면 우리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3: 맞아요.
1: 하루 훅 들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해피하게.
2: 그렇지.
3: 응원을 해줘라.
2: 그렇지.
1: 응원으로 가는.
2: 정우가 갑니다.
1: 이런 패턴이 네. 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와 이거를 또 이렇게 집어내시네.
2: 훌륭했어요. 네 들어줄만
1: 누가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분석해 주신 적 있어요?
3: 나 처음이고 나 오늘 너무 감동왔어요. 내가 마음에.
1: 마음에.
2: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나면 여기서 한번 또 불러주세요. 이번에 올 장르라고 했으니까.
3: 얼마든지요.
2: 뭐 아무거나 또.
3: 다 돼요 정말.
1: 재즈도 되고 모두 되고.
3: 뭐 일렉트로닉 막 다 돼요.
1: 다 돼요 진짜로. 전자음 뭐 다 됩니다.
2: 거의 뭐. 예. 네.
1: 우리 최경희님은요. 오늘 또또님이 다 했네요. 진짜. 와우. 대체 또또님은 누구세요? 궁금증이 불타오르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1: 우리 또또님. 누군지 알려주세요. 우리 경희 오로지 그냥 경희님을 위해서.
3: 아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믿기 힘드시겠지만 댄서 활동을 좀 하다가
2: 댄서 출신이었습니다.
3: 어쩌다가 이제 퀸갑이 너튜브에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유튜브

0: 너튜브로서 좀 데뷔를 하면서 어, 어쩌다 보니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언덕도라고 합니다.
1: 진짜로 역시. 어쩌다 보니까
0: 네. 아,
2: 발견됐어.
1: 근데 뭐 준비된 사람에게는
2: 어떻게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발견됩니다.
1: 그러니까 네, 네, 발견이 네. 되어버린
2: 그렇죠,
1: 거야.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자, 우리 한만선님 문자도 한번 또또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네, 또또씨 아들이 재밌는 사람이라면서 또또씨 너튜브 보여줬는데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펌유센도 자주 놀러오세요.
2: 너
1: 아드님이 재밌는 사람이다 하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0: 보통 이런 식으로 소개로 많이 가더라고요.
2: 네.
1: 입소문으로.
2: 학생 때부터 약간 재밌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0: 네, 저는 거의 그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재밌는 사람이 그냥 계속 따라다녔어요.
2: 아, 웃긴 사람.
1: 그러면 솔직히 댄서가 네. 되기 전에 네. 뭔가 개그우먼이나 어떤 뭐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0: 정말 많이 했었어요.
2: 아, 그러니까
0: 그 진로를 고민할 때 실제로 있었고
2: 이미요.
0: 네,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근데 춤이 그때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아,
0: 근데
1: 커?
0: 왜 그랬을까 싶어요.
1: 근데 결국 춤을 췄기 때문에 또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0: 맞아요.
1: 그쵸. 우리 가빈님도 그렇고.
0: 맞아요.
1: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0: 맞아.
2: 그치,
1: 그치. 된다니까.
0: 여러모로 다 잘 된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맞아요. 네. 자, 펌유센이든 저번에 또 환장연애 코너에도 나와주셨는데요.
2: 네.
1: 우리 12시는 모든 코너에 사실 너무 찰떡인 또또씨인데 고정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고정 게스트를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싶지만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바쁘신데
2: 맞아요.
1: 일주일 스케줄을 요즘에는 특히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0: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 네.
0: 월, 화, 수, 목, 금은 거의 촬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하는 네.
1: 그래야지 우리 또또씨가 평소에 하시는 그 컨텐츠들이 막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그렇지, 거다
0: 그렇지.
1: 보니까
0: 맞아요. 네.
1: 많은 분들이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또 충전도 필요하지.
2: 주말 네. 난 주말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면 되겠네. 우리 그 토요일이나
1: 안돼 주말에 조금 쉬어야지. 근데 있어 오면 또 좋긴 하지. 네,
0: 제가 그래. 또 금방 또 일이 줄어들 때가 올 테니까
1: 그때 아 그러면 그때를 노려볼게요.
0: 제가 얼른 그때 꼭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게요.
1: 그러면, 사실은 계속 바쁘시겠지만
2: 그러면 안 오길 바라야겠네.
1: 맞아.
0: 아니에요.
1: 평생
0: 또 오고 싶기도 하고 이 마음이 갈 때 같아요. 미치겠습니다.
1: 미치겠다. 그러면은 자주 어떻게 종종
2: 네, 종종 와요.
1: 종종 와주세요. 네,
0: 이렇게라도
2: 그래.
0: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2: 그래요. 네.
1: 좋아요.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명수진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2: 아, 출근하면서 라디오 들었는데 한희준 원장님 얼굴 궁금해서 고릴라 갈았어요. 우아라고 해주셨는데
1: 와 우아가 어떤 우아인지 너무 궁금한데
2: 이 사연 이후에 네. 뭐 희준 원장님이 뭐 잘생겼는지 귀여운지 어떤지 다른
0: 그게
2: 코멘트는
0: 너무 궁금한데
2: 일절 달아주시지 않았다고.
1: 아,
2: 왜 물어본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1: 그러게요. 우아하고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우아, 우아, 고릴라 된다.
1: 우아, 고릴라 켜진다.
2: 어플 고릴라 있었네 이런 거예요.
1: 우아, 근데 그 우아 어떤 우아인지 좀
0: 너무 궁금해요.
1: 덧붙여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 네.
1: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휴가는 방콕으로님의 사연이고요.
2: 나.
1: 이번에는 희준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자, 사연도 원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2: 40대 중반 솔로 남성이에요. 저와 같은 처지인 솔로 친구들 두 명이 있습니다. 셋이서 1년에 네 번씩은 꼭 만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요.
3: 얘들아, 우리 여름 휴가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올 여름에는 셋이서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4: 와, 야, 여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 대박 재밌겠다. 야,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야, 동남아? 일본? 호주? 아, 유럽?
2: 야, 그러면 날짜부터 맞춰보자. 나는 8월 첫째 주에 휴가 내면 딱 좋은데, 니네는?
3: 아, 나도 그때면 바쁜 일도 없고 딱 좋은데. 아, 또 철이 너는?
4: 아, 나도. 아, 그럼 8월 첫째 주에 우리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다. 오, 예!
1: 오, 예!
2: 그렇게 큰맘 먹고 예약까지 다 맞췄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3: 야, 또 철아, 이준아. 아, 나 할 말이 있는데. 아, 여자친구 생겼다!
4: 우와! 대박. 아니, 사실 나도 그때 소개팅 그분이랑 사귀기로 했어. 아, 드디어 솔로 탈출! 예!
2: 와, 야, 주현돌, 권도철, 이자식들 진짜 축하한다. 아이씨, 나만 솔로네. 여친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3: 야, 당연하지. 근데 진짜 너무 미안한데 나 이번에 여름 휴가 있잖아. 아,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야 될 것 같다. 아, 이번 여행 아, 나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안하다.
4: 나도
3: 너도?
4: 아, 여자친구가 1년 전에 지금밖에 휴가를 못 쓴대서 앞에 아, 같이 어디든 놀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아, 씨, 어떡하냐, 이준아. 아, 진짜

0: 미안하다.
1: 아, 어쩌겠어요. 오랜만에 솔로 탈출한 친구들 축하해줘야죠. 눈물을 머금고 수수료까지 내가며 여행은 취소한 상태인데 의욕도 상실해서 이번 여름 휴가 그냥 집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 혼자 어떤 노래를 들어야 집콕 방콕 여름 휴가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노래 추천 부탁드려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휴가는 방콕으로 님께는요 호텔 베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좋아요.
2: 자, 추가 정보 보내주셨습니다. 3명 모두 10년 가까이 솔로 생활을 해오다가 갑자기 사연자님만 빼고 2명이 솔로 탈출을 하셨고요.
1: 야, 네,
2: 그리고 친구들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취소 수수료에 위로금까지 얹어서 넉넉히 송금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내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당장 오늘부터 혼자서 방콕, 그러니까 집콕 콕을 하게 된 긴급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1: 네.
2: 자, 친구들이 솔로 탈출을 했다고 사연자님과 이 기다리던 여행을 취소하셨는데요.
1: 네.
2: 아니, 두 분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이 친구의 사랑, 야, 이렇게 응원해 줄 거예요? 야. 아니면은 서운하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 이 마음을 표출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1: 이 사연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았는데.
3: 그럼요.
1: 아까 전에 그 추후에 그 뭐라 그러죠? 좀 더 얹어줬다고 해가지고.
2: 그러니까.
1: 거기서 전 좀 녹았어요.
3: 완전.
1: 예, 수수료 위로금까지 얹어서. 와, 이런 친구들이 어딨어.
2: 그니까.
1: 예,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2: 취소만 했으면은 사실 조금. 진짜 애들 너무하다 진짜. 뭐 응원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 맞아.
2: 거기다가 위로금까지 줬다라는
1: 그래.
2: 거 진짜 찐친인 것 같아. 그러니까.
3: 그거는 진짜 그분들도 또 이제 마음이 쓰이니까.
1: 그렇지, 그렇지.
2: 토토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에요? 어때요?
3: 에, 저도 조금 서운은 하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2: 그치.
3: 근데 이제 그분들의 또 10년 동안
1: 그럼.
3: 이어져왔던 솔로 탈출?
1: 와,
3: 와 이거는 응원을 안 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2: 오, 근데 사실 저도 제 주변에 10년간 솔로였던 사람을 많이 못 봤는데
1: 네.
2: 뭐 계시겠지만 말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3: 네,
2: 그렇긴
3: 네,
2: 한데
3: 네, 네.
2: 그렇긴 한데 뭐랄까 그 10년 동안의 어떤 공백을 깼다면
1: 그럼.
3: 네.
2: 아 이거는 좀 다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닌 것 같다.
3: 맞아, 맞아.
2: 생각이 들거든요.
3: 네. 네.
2: 자, 뭐 우정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거 사실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긴 한데요.
1: 네.
2: 또또 씨는
1: 네.
2: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상형 조건이
3: 네.
2: 내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말 우선순위 하는
3: 네.
2: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나요?
3: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뭔가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 뭔가 친구들 못 놀 것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3: 괜히 그냥 그런 마음에 아, 나 그냥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 동갑도 만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제 친구들하고 동갑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3: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이제 함께 참석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럼 지금도 지금 엄청 남편분이랑 친구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3: 네. 아직도 너무 친하고 저 없을 때도 놀 때도 있고 실제로
1: 너무 재밌다.
3: 너무 친해요.
2: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하는구나.
3: 네, 제가 바쁘면은 뭐 저희 집에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와 있고 막 이런 게 친하거든요.
2: 근데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 너튜브만 봐도 제가 그 남편분인 주찬 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3: 네.
2: 되게 그냥 너무 순하시잖아요.
1: 그치.
2: 너무 순하셔가지고 우리 또또 씨의 친구분들과도 너무 잘 지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 네.
2: 자 그래서 두 분 이게 조금 뭐랄까 확 뭔가 답변하기 쉽지는 않지만
1: 네.
2: 우정과 사랑 정말 굳이 이거를 하나 중에 골라야 된다면
1: 네.
2: 어떨
1: 이게
2: 것 같아요?
1: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2: 예.
1: 우정을 따라간다고 질투하는 연인은 만날 필요 없고
2: 예전에 하신 적이 있다 그 얘기
1: 그리고
2: 맞아.
1: 연인을 따라간다고 삐지는 친구들도 만날 필요 없다.
3: 와,
1: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3: 명언이다.
1: 진짜 저는 뭐 그거 삐질 필요가 뭐가 있고 누구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2: 맞아요.
1: 가도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3: 어머.
1: 친구든 연인이든 네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2: 와. 이게 어떤 선택을 하든
3: 네.
2: 그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또는 사랑하는 연인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면
1: 그럼요.
2: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 선택하더라도 그게 진짜 행복하는 길이라면
1: 그럼요.
2: 응원해 주는 거지.
3: 그럼요.
1: 이미 누구의 소유가 혹은 누가 옆에 있어야지 건강해질 것 같은

0: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냥 혼자 있는데 내가 건강한데 그냥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와. 사람들이 건강한 거다. 건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우리 원장님 어때요?
2: 아, 나 미치겠어요. 아니 나 이 말 좀 어디 가서 인용 좀 해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하세요.
2: 항상
1: 인용해요.
2: 그 뭐 저기 얘기할게요. 네.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다.
0: 아, 하세요.
1: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센터의 원장님이신 이유가 있고요.
2: 진짜.
1: 그리고 원장. 이것도 알아주세요.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정말 좋은 어떤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우리 원장님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0: 수많은 실패와
1: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
0: 있었다.
2: 아, 그럼요.
1: 그걸 다 이겨냈다. 아, 그래서 와. 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 너무 감동적이다. 네.
1: 좋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좀 들으시면서 좋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사연자님이 이제 여행이 취소되자마자 바로 집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친구들 없이 혼자 여행을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왜 웃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익숙치 않을 아니, 수 있어 혼자 여행이.
0: 맞지.
1: 근데 뭔가 그럼 이렇게 된 거 한번 혼자만의 힐링 타임을 한번 있지. 가져볼까? 할 수 있는 거잖아.
2: 그래. 근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
0: 아, 너무 좋죠. 네,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나 혼자 여행을 갈 거라면 좋은데.
2: 맞아.
1: 이게 안 돼서 가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0: 그럴 수도 있지.
1: 아, 그 만약에 두 분은요 네. 이런 네.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혼자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집콕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거 좀 힘들다.
1: 어렵지.
0: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들이 생겨서 휴가를 못 가는데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1: 어떻게 해야 돼?
0: 그렇다고 내가 또 휴가를 혼자 가기도 너무 힘들고.
2: 그리고 이미 휴가를 빼놨을 거 아니야.
1: 맞아.
2: 비어 날짜가.
1: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0: 야, 어떻게
1: 저는 것 같아?
2: 어렸을 때 같으면 그냥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은 혼자 한번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갈 것 같아.
1: 갈 도전!
2: 같아. 도전! 그리고 이김에 이김에 한번 나 혼자 해보자.
0: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 정도로
0: 그냥 한번 가보세요. 차라리
2: 그것도 괜찮아요.
1: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네. 이분께서 뭐 집콕을 하시든 혼자 여행을 가시든 혼자서도 신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네. 노래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0: 저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크리스천으로서 막 이렇게 관상 같은 거 모르고 예언 같은 거 하지 않지만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건 본인한테도 그 여자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러죠? 그런 무슨 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동수, 삼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내가 사주 얘기하면 엄청 뭐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동수 얘기하는
2: 너무
1: 거야?
2: 너무 전문가 같아.
1: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이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잘 되면 그 친구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1: 영향을 맞아. 받는구나.
0: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을 찾기 시작해. 왜냐면 지금 진짜 덥잖아요. 근데 맞아. 나중에 가을이 될 때 뭐 바로 가을이 되지 않아요. 귀뚜라미 소리 먼저 들리죠. 하늘이 먼저 높아지는 게 보이죠. 우리가 체감하기 전에 바뀌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1: 우와. 어머 뭐야 오늘 뭐야.
0: 저는 웬일이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이 10년 만에 여자친구 생겼다. 본인에게도 사랑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빌리 포터라는 가수가 부른 Love is on the way. 사랑이 와. 너에게 오고 있어.
1: 미치겠다.
0: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노래예요.
1: 어머.
0: 이거 나중에 영어로 표현할 때 되게 좋습니다. 뭐 멋있다. 현영아 어디야? 그럼 나 지금 가고 있어. I'm on the way 이러거든요.
1: 근데 막간에 영어 교실. 네.
0: Love is on the way.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 사랑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립 포터의 Love is on the way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현주님이요. 원장님 오늘 찐내 찌죠. 지금 진짜. 낮 맞아요. 새벽 1시 18분 갬성인데 잘한다 잘한다 안희준 원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5006님은요. 아까 사연에는 또또 언니의 작곡 타임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까 사연은 이제 조금 그래도 지나갔으니까 그냥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안. 마무리하는 겸으로다가 네. 우리 또또씨의 원몰 타임
6: 자작곡을
5: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하도록 할 거예요.
7: 네, 그 사연하고도 약간 맞물려가지고.
5: 아, 맞물려요?
7: 네, 바로 할게요.
5: 오케이.
7: 태국구일이 사랑해. 너 좀 멋있니? 너 좀 귀엽니? 너 정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건 이제 좀 태국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네. 방콕 하지 말고 방콕 갔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6: 좋아요. 느낌.
5: 집콕 말고 방콕으로.
7: 네.
5: 진짜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7: 사랑해.
5: 네. 자, 우리 센터의 귀여운 반려견 건토도씨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고요.
6: 네,
5: 우리 원장님도 우리 다음 주에 네. 꼭 다시 만납시다.
6: 좋아요.
5: 네, 그럼 저는 주두 우리 한희중 원장님의 더 프로디갈선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엔 완전체 퍼메센주 함께 돌아올게요. 또또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6: 안녕.
7: 나도요. 안녕.
5: 안녕. 고마워.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4: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3: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4: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기다리던 여름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몸살이나 두통이 생겨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휴가 첫날 거짓말처럼 몸이 아파지는 현상을 레저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휴가가 시작돼도 바로 정상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간 서서히 낮아지는데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각성했던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며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레저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휴가 첫날 무리한 일정 대신 적절한 수면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결과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7935님이 남편과 아이들 몰래 조조 영화를 보고 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팝콘 라지 사이즈까지 혼자 야무지게 비우고 왔다는데요. 7935님은 다음엔 몰래 노래방까지 다녀와 보겠다며 2차 작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현영 DJ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지은님은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이 유일하게 아는 연예인이 바로 주디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12시엔 자체 리서치 결과 주현영 DJ가 최근 신흥 초통령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각 전윤택님이 굶주린 배를 붙잡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라면물을 올렸다는 윤택님은 주디 응원송을 들으면 물이 더 빨리 끓을 것 같다.

0: 있다며 주디에게 긴급 응원송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주현영 DJ, 라면 응원송 가능합니까?
1: 네, 주현영 DJ입니다. 후르륵 짭짭 후르륵 짭짭 맛좋은 라면 어서 내 입으로.
0: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윤석철, 세진이 함께한 칵테일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방학, 휴가 주간을 맞아 집이나 휴가지 다양한 곳에서 12시엔 주연영을 듣고 있는 학생 어린이 주주님들의 문자 받아봅니다. 폰이 없는 아기 주주님들은 아빠 엄마 폰 빌려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모든 학생 어린이 주주님들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8월 1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은경님은요, 드디어 폰에 고릴라 설치 완료요. 보는 라디오 보고 싶어서 깔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주디 너무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은경님 너무 반가워요. 또 우리 1195님은 알바하러 옥수수 수확하면서 청취 중인데요. 옥수수가 팝콘 될 날씨예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옥수수는 참 맛있겠는데 이거를 또 직접 수확하시느라고 날씨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유진아님은 너무 더워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0K의 셔터 도어 신청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는 우리 유진아님께서 신청해주신 0K의 셔터 도어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영케이의 셔터 도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어린이 주주님들의 문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승재님께서 저도 학생인데요. 저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공부가 너무 귀찮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부는, 뭐랄까, 학창시절에 굉장히 귀찮아서, 많이 미루고는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좀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아요. 성인 되고 나서는 더 뭔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도 생기는 것 같고, 뭐 공부가 뭐 재밌어지던데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인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정세환님은 저는 7살이고 유치원생이에요. 엄마가 이제 유치원에서 제일 언니인데 한글도 모르냐고 해서 맨날 뭐라 해서 슬퍼요. 엄마가 대신 문자 써주는데 이모가 우리 엄마 혼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아직 7살이면 제일 언니기는 하지만, 뭐 오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냐면은 우리 아기가 우리 언니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여름에 뭐 새까매진 대로 새까매진 만큼 그것도 너무 귀엽긴 하겠지만은 보통 여름에 이렇게 타면은요 겨울에 다시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했던 분들은 이게 겨울에 회복되고 다시 여름에 타고 겨울쯤에도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되던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까매진 얼굴도 그 나름대로 너무 귀여울 거예요. 또 우리 박성현님은 주디 저도 학생이에요. 대학생은 안 되나요? 여름 감기 걸려서 병원에 와서 대기 중에 보냅니다.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니 독이 되네요. 어머 맞아. 저 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겨울에 좀 많이 안 아팠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름 되고 나서 어떤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그리고 좀 건조 왜냐면 이게 에어컨을 습도를 잡으려고 제습기를 풀로 돌리고 막 에어컨도 켜놓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코 속에 점막이 좀 건조해지고 뭐 이러면서 자꾸 잘 때 코도 막히고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약간 두통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주주님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6746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초등학교 1학년 김지후입니다. 저는 방학이라서 아빠 회사 놀러와서 점심 먹고 지금은 서점 가는 길에 차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기분 좋은 하루겠다. 그쵸? 또 우리 6405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요.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좀 이따가 학원 가야 돼요. 방학 때는 주디 라디오 계속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이라도 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또 우리 2398님은 방학이지만 지금 국어 학원 가는 길에 엄마 차에서 들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현영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 좋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학원 가는 길이 즐거워질 수만 있다면은 그쵸? 또 우리 3309님은 엄마 아빠 회사 가고 저 혼자 수영 학원 차 기다리고 있어요. 무섭기도 한데 패드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3856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재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멀리 사세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가려고 해요. 지금은 덥지만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괜찮아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재윤 주주님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만큼 오랜만에 아빠 보면은 아빠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저런 일 겪으시느라고 또 고생도 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재윤 주주님이 어깨 또 쪼물쪼물 해드리고 아버지랑 또 더우니까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6737님은 안녕하세요. 초중고 한 명씩 키우는 합기도 사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산의 양의지 응원과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합기도 사범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힘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응원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13: 어휴,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이 그 뭐시여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12: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14: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15: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소개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0: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0: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0: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2: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0: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 12시에 주연령 좋아요.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4: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2349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주주예요. 지난 토요일에 댄스 대회 나갔는데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같이 고생한 우리 필더댄스 친구 언니들 그리고 동방현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속상해 말아요. 너무 좋은 추억 만든 거니까 아이스크림 쿠폰도 저희가 또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안녕하세요.
1: 이세영,
2: 정용화,
3: 도겸,
4: 최애나입니다.
1: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2: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3: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4: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7: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탄총
1: 컬투 쇼.
0: 야,
1: 핫합니다. 핫해요.
0: 야, 정민의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 듣는 네. 에어컨 방송 컬투쇼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밖에는 야. 더워 죽겠지만 컬투쇼 어? 여기 스튜디오 안은 아주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1: 시원합니다.
0: 예, 왜? 이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견디기 힘든 계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쭉쭉 최저로 제발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너무 더워요.
0: 균디와 똥디가 오늘 함께하는데 예. 진짜 여기저기서 너무 더워서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뉴스에서도 온열 진화하는
1: 예예예 예, 예. 아 큰일이에요. 예,
0: 안타깝게 아. 뭐 이렇게 조금 네. 아프신 분들이 꽤 많다. 경남 양산이 진짜 덥네요. 연일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데 최고 기온이 42.5도를 넘어가고 아.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에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와
1: 아, 대박입니다.
0: 양산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1: 그러니까요. 아 좀 환장하겠어요. 예, 예. 지금 온도가 지금이 38도
0: 그러니까
1: 라고 하는데
0: 5일째 양산이 그렇게 40도를 넘겼다고 했는데 아이고
1: 나라에서 이렇게 톡을 많이 바라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계속 나가지 말라고 네. 예
0: 진짜로 물도 네. 많이 드셔야 되고
1: 네 맞아요.
0: 한 시간에 머그컵으로 한 컵 정도는 꼭 먹어야 된답니다. 요즘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2리터에서 3리터는 이런 날씨에 먹어야 됩니다. 예. 물을
1: 꼭 난 괜찮아지 마시고 중간중간 계속 숨을 좀
0: 그럼요 그럼요
1: 섭취해 주시고요. 아, 8월 1일 토요일에는요 부산 창원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서 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0: 야구가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1: 야 이게 KBO 리그 1군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된 게 2년 만이라고 해요. 자, 1군 경기는 보통 여름철 1모를 전후해서 열리기 때문에 폭염 취소가 많지 않은데 해가 져도 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0: 떨어지지 않아요.
1: 이야 이 선수들의 안전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건강해야지 컬투쇼를 들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암만 즐겁게 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컬투쇼 들으면서 빵빵 웃으면 또 네. 시원한 또 가을이 오겠죠.
0: 그래요. 여름철 하루의 중간에 있는 2시부터 4시까지 네. 여러분들의 듣는 에어컨 지금부터 쫙쫙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뺄 수 없는 거 즐겨보겠습니다. 네. 채플론의 노래입니다. 하트 고
0: 예,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네요.
1: 아 더워 가자.

0: 네.
1: 자, 테플론의 핫투고. 음악은 아주 신나긴 합니다만은 생소한 음악입니다.
0: 짧고 굵은.
1: 테플론.
0: 테플론.
1: 예, 핫투고. 예.
0: 뭐 적당한 개그가 생각 안 났나 봐요. 예, 예. 포켓이론이나 뭐 이런 거 하시려고 그랬나요, 혹시?
1: 예, 그론이죠. 테플론이라는 것이 이제 모기지론이 있고 테플론이라는 게 있는데.
0: 오, 예. 예. 막막 터지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해 안 되는 한 분이네요.
1: 예, 예.
0: 그 정도로 웃겼나?
1: 예, 새로운 음악인들을 향한 그 금융 정책이죠.
0: 아, 금융 정책. 예,
1: 테플론이에요.
0: 테플론. 돈을 핫고.
1: 음반 낼 때 돈을 끌어다 쓰는 거.
0: 핫고.
1: 테플론이라고.
0: 테플론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유란 아이디로 자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오랜만에 컬투쇼 들었는데 쇼다는 환호 소리에 놀라서 액상 마그네슘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1: 아 여러분들 트위스트 탈출 컬투 쇼 쏟아.
0: 아 뭐야.
1: 또 쏟았네. 또 쏟았어.
0: 마지막이 좋아. 그래도 즐겁다.
1: 예
0: 왔습니다.
1: 즐거우면 됐죠.
0: 네네.
1: 와 박은진 씨입니다.
2: 어 양산 바로요. 왜 그래요?
0: 어 20년째 하는 목소리인데도 아직도 예예. 예.
2: 양산 바로 옆 창원 39도.
1: 와.
2: 사무실 에어컨을 16도로 맞춰서 틀어놔도 31도 밑으로 안 떨어져요. 와. 사무실에서 얼음 수건 들고 있어요.
0: 아 진짜.
1: 사무실 이게... 에어컨을 16도에 맞춰놨는데 틀어놔도 31도 밑으로 안 떨어진대요.
0: 그러니까 통창이 뭐 이런 사무실인가? 창이 또. 안 가려지면
1: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실외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도에 맞췄는데 31도로 있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실외기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어떨 때는 또 실외기 자체가 더워갖고 거기다 물을 살짝 뿌려주면 걔가 온도가 식어가면서 온도를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에어컨 전문가 계시면 혹시 좀 저희한테 팁 문자 좀 주십시오.
0: 네,
1: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6도로 해놨는데 계속 31도면?
0: 아니 사무실이 굉장히 통창이면 그럴 수 있어요.
1: 아 그럴 수 있나? 네,
0: 차량이 그러면 저도 지금 차에 선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몇 분 더 있다 올래다가 뜨거워서 나왔습니다. 아. 차에서 익을 것 같아가지고 예. 가자 이러고 내려서
1: 일찍 왔으면 일로 와. 여기 시원한 거 알잖아. 왜
0: 아니,
1: 그래
0: 보통 이렇게
1: 연예인 또 이렇게 시간 다 돼갖고 맞춰서 나타나려고 슈퍼스타 근성이 있어갖고 아유
0: 어떻게 알았지? 예예.
1: 자 3, 4부는요 컬투쇼의 시그니처 코너 사연지 분명품 오늘도 예,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이 스튜디오에 나타나는 친구인데 이분도 오늘 많이 더울 겁니다. 본업은 가수면서 1년에 한 번 아니 몇 번 요즘에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0: 많이 하더라고요.
1: 가수 활동을 하는 예. 우리 겨치기 아버지 겨버지 최재훈 씨가 올 거고요.
0: 그리고
1: 대한민국 대표 기러기 아빠 영원한 컬투쇼 패밀리 개그맨 최성민이 3, 4부에 나타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0: 아 그리고 그 전에 2부에는요 오랜만에 찾아온 코너죠. 굳이 가져가쇼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 탐나는 물건인데 싫어. 아 그거 싫어. 주지마. 이렇게 거부할수록 더 드리는 거딴 코너죠.
1: 그렇습니다.
0: 자 세상 하찮은 선물인데 제발 주세요. 제발 필요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빕니다. 이렇게 호소할수록 선물을 드리는 거딴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선물을 기대해 주세요.
1: 자 여러분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는 건 쉬워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외치러 오신 거 아시죠? 50원, 100원, 150원 무료. 자 우리 똥디 보세요. 똥디.
0: 네 오늘 방송의 질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한번 외쳐볼게요. 문자 번호 샵1077
2: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00원
0: 고릴라는
2: 무료.
0: 누가 익룡이 한 두 마리 있는데요.
1: 개성이 아주
0: 익룡이. 못 찾겠네.
1: 돌고리 사운드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0: 돌고래랑 익룡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1: 뒤늦게 조금 들어오신 저 끝에 계신 여자분 안 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볼 때.
0: 이렇게 불편하네요.
1: 따로 나머지 마누라 좀 시켜볼 의향이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1: 정신 차리세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침대.
7: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시원한과 함께 즐기는 자치구돌 현장으로 코너 컬처 오락관. 야 오늘 방청객들이 아주 그냥 텐션이 좋아요.
1: 예, 좋습니다.
0: 아, 외치는 소리가 좋아하고 누가 또 마그네슘을 엎었겠네요. 네,
1: 누군가는 엎었겠네. 닦으세요.
0: 예, 방청객들이랑 네.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세 분을 저희가 뽑습니다. 어떤 기준에 세 분이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 분과 함께 이딴 얘기를 나눠보다가 세 분이 내는 힌트를 듣고 연상되는 정답을 올려주시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꽃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아 날이 더워서 기력 달리니까 보양식 많이 먹어야 돼요. 예.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해신탕도 많이들 드시죠.
0: 아, 해신탕 맛있어.
1: 해신탕 닭 한 마리 뭐
0: 전복 들어가지.
1: 전복 새우
0: 아, 그리고 해삼 들어가지.

0: 이것까지입니다.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좋다는 문어 과자 자갈땡 다섯 봉다리.
1: 예. 야, 요거 진짜 오래된 친구인데.
0: 야, 문어 한 바가지야.
1: 내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과자 같아요.
0: 예, 저도 굉장히 오래됐죠.
1: 굉장히 오래된 이거 예, 예. 자갈땡 과자 이거.
0: 예, 지금도 사랑받고.
1: 자갈땡을 할 필요 없구나. 자갈치 과자.
0: 예. 자갈치 해도 돼요?
1: 자갈치는 할 수 있지 뭐.
0: 아, 시장도 있으니까. 예. 예. 예. 자, 문어 비싸서 못 드리고요. 비슷한 거라도 좀 넣어서 드시라고. 자, 과자 드립니다. 예, 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착불이에요, 착불.
1: 착불. 다섯 봉지가 얼마나 한다고 이걸 착불로 보내겠습니다.
0: 착불입니다.
1: 이제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0: 예, 현찰 좀 바꿔. 받고 계세요. 당첨되면 예.
1: 자, 연상 퀴즈 힌트를 주실 세 분의 방청객을
0: 그렇습니다.
1: 이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첫 번째 여자 초등학생처럼 보입니다만.
0: 네.
1: 네 소개 좀 한번 해볼까요?
0: 누구세요?
1: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네. 네 소개요.
2: 상동초등학교 4학년 최지윤이에요.
0: 최지윤 양.
1: 최지윤 양.
0: 4학년.
1: 부천에 있는 상동초등학교. 지금 방학 중이죠?
0: 방학 중이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1: 방학 언제까지예요?
2: 8월 18일이요.
1: 8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8월 18일.
1: 여름 방이 좀 짧구나. 그지? 겨울 방이 길고 그지?
0: 그러네. 근데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인터뷰를 왜 하게 된 거예요?
1: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누구한테
2: 엄마가 시켰어요.
1: 엄마가 야 너 나가봐, 너 나가봐 이렇게.
0: 너 나가봐, 너 나가 버려.
1: 엄마가 저기 지금 붕대를 감고 있는 분이 엄마죠?
0: 예, 어머니 뭐 경기 나가셨어요? 왜 팔이 왜 그래요?
1: 엄마는 왜 저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나요?
2: 네. 넘어졌어요, 술 먹고.
0: 아이고야. 야, 술을 드시다가 예.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예. 그렇군요.
1: 저번에 오셨던 분 아닙니까?
2: 그때 네.
1: 그쵸? 예, 저번에도 저 붕대를 갖고 오셨었거든요. 아직 다 낫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0: 아이고 술 먹고.
1: 우리 지윤이는 어때요? 그 커서 뭐 꿈이 있을까요? 지금 난 뭘 하고 싶다.
2: 운동선수.
0: 운동선수?
1: 어떤 운동?
2: 수영.
0: 아,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요?
1: 수영 잘해요 지금?
2: 마스터반이에요.
0: 와, 마스터반.
1: 마스터반이면 지금
0: 잘하는 거죠.
1: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접영까지 다 했고 그죠?
2: 네.
0: 모자 색깔도 좀 다르고 그러죠?
2: 네.
0: 무슨 색이에요 모자?
2: 그런 거 없어요.
0: 방금 거짓말한 건가요 저한테?
1: 좀 전에 네 있다 그랬잖아요.
0: 기억이 잘못됐나? 방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1: 아하.
0: 힘들지 않나요? 수영 조금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2: 힘들는데 네.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그러면 이제 이 수영 선수들은 보면 자명을 길게 가잖아요.
0: 그렇죠.
1: 몇 미터까지 가봤어요?
0: 잠수로 이렇게.
1: 잠수에서 한 번도 네. 숨 안 쉬고 쫙 가는 거.
0: 쫙 가는 거.
2: 14m?
1: 우와.
0: 이게 그 레인이 한 25m 되죠?
2: 네.
0: 그렇죠. 거기서 반 이상을.
1: 예,
0: 14m를 쭉쭉쭉쭉 잠수해서.
1: 잘하네, 잘해.
0: 기가 막히네.
1: 제일 좋아하는 수영 선수?
2: 박태환인가?
0: 아, 예, 역시 마린보이예요.
1: 우리나라의 마린보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2: 엄마 사랑해.
0: 박태환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박태환 선수에게? 박태환 씨에게?
1: 박태환 사랑해?
0: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우리 최지훈 양의 힌트를 듣겠습니다.
2: 제 시계처럼 노란색이에요.
1: 시계처럼 이것은
0: 노란색이다.
1: 시계처럼 노란색이다.
0: 노란색이다.
1: 예,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노란색 너무, 너무 많으니까요.
0: 너무 많아요. 네.
1: 자, 두 번째 여자분.
0: 네.
1: 떨떨 떨지 마세요. 자, 본인 소개요.
3: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올라온 김영희입니다.
1: 김영희 씨.
0: 대구에서.
1: 야, 지금.
0: 예.
1: 뭐 양산도 앞에서 말했지만 되게 덥다 그랬는데 대구도 많이 덥죠.
0: 데프리카.
3: 네. 네. 더워요.
1: 네. 네. 40도 육박.
3: 뜨거워요.
1: 뜨거워요.
0: 뜨거워요.
1: 뜨겁지 않고 뜨거워요.
3: 네.
0: 여기는 어때요? 서울은 어때요?
3: 생각보다 안 더워요.
0: 대구에 비해서?
3: 네.
1: 야, 이게 안 더워?
3: 네.
0: 시원했어요?
3: 아니요. 그거까지는 않았지만.
1: 아니. 이제 여기는 뜨겁고 네. 대구는 뜨거워요.
0: 뜨거워요.
1: 네.
0: 예. 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3: 아, 저는 어린이집 교사.
1: 아, 보육교사.
3: 네, 보육교사 연장 보육반을 하고 있어요.
1: 보육반.
3: 네.
1: 지금 얼마나 하셨나요, 이 일을?
3: 지금 15년 정도 했어요.
1: 야,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그죠?
3: 예뻐요. 예쁘고 아이들로 인해서 힐링도 되고. 힘들 때도 있고.
1: 아니, 그렇죠. 네.
0: 그렇죠. 당연히.
1: 고충이 네. 있죠.
0: 컬렉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3: 아, 저는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이게 공개
1: 방청이?
3: 예, 이게 하는 게 진짜로 너무 떨리는데요. 네. 진짜 저는 김태균님하고 문세윤님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1: 딱 어떻게 월요일날 맡기고
3: 그래가지고
0: 딱 좋은 날이네요.
3: 예,
0: 예,
3: 예. 예 그래가지고
0: 영희님이 보고

0: 싶었어요.
1: 아, 그랬군요.
0: 예, 우리 저도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2: 아, 정말 현장 분위기 따가워요.
0: 따가워요. 영희 씨 덕분에 따가워요.
1: 미안합니다.
2: 아니, 괜찮습니다.
0: 좋습니다.
2: 저도 영희 씨를 보려고 지금까지 방송을 해온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신년만에 콜드쇼에서. 예.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신 아니요
1: 아니요 휴가라서 남편하고 예 남편을 예,
2: 남편 오, 네. 같이 오셨네요 그죠?
1: 네네 되게 예. 쑥스러워요.
0: 예? 쑥스러워?
2: 쑥스러워 네, 하신다고? 아, 아이고 근데 아들 내외가 기차표를 끊어줬다고.
1: 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와. 지금 제가 할머니 된 지 60일 됐거든요.
2: 아, 네. 아 손자도 있고?
1: 네.
0: 와 너무 좋으시겠다. 아이고 네. 오늘 좀 서울에서 관광 좀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뭐?
1: 아니요, 당일치기로 내려가야죠.
2: 바로 가요?
1: 예, 손주 보러 가야죠.
2: 아, 손주를 또 봐야 돼요.
0: 야, 진짜 버킷리스트 컬트쇼 보러 오셨네.
2: 예, 이것만 딱 찍고 가시는구나.
1: 그렇죠, 이것만 찍고 가야죠. 아, 네.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네.
2: 어, 그렇죠.
0: 아, 컬트쇼 안에 볼 게
1: 없죠.
2: 서울에 진짜 많이 볼 게
1: 아니요, 아니요,
2: 아하, 없어요. 컬트쇼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0: 그렇군요.
2: 서울은 곧단 상황입니다. 네. 네네. 나는 편분께 한마디 하실래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2: 네, 나이스.
0: 아, 올라오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예, 올라오시면서 내려갈 때 해야 되고 하니까.
2: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아, 지금 37년
2: 정도. 와,
1: 아.
2: 그러면 할 얘기가 없죠. 다 알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지.
0: 예, 말 얘기가 그렇죠. 뭐 남아있는 게 없겠죠.
2: 알지.
0: 예, 한번 봐도 알지.
2: 자, 그럼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1: 어린이집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2: 예, 예.
1: 땡땡땡 차차
2: 아~
1: 땡땡땡 차차
2: 아이고 다 나왔네
1: 야야야야야야
2: 노란색이고
0: 율동도 기억날라 그러네
2: 네네네 차차
0: 차
2: 냐냐냐 차차
0: 냐냐냐냐 예 아주 좋은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2: 영희 씨였습니다
0: 네
2: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여자분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3: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올해 30살 성악가 이나은입니다
2: 성악가 오
0: 오,
2: 야. 아니 대구에서 두 분이 오셨네. 와, 같이 차 타고 오신 건 아니죠?
3: 아, 그건 아닌데 운명 같은 게 저희 어머니도 어린이집 교사시고.
2: 어머.
3: 예. 그래서 저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진짜 운명 아니냐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2: 와, 운명.
0: 이렇게 신기한 인연이 있습니까?
2: 야, 대단.
0: 너무 신기한데요?
2: 대단하셨네요.
0: 예.
2: 와, 10년 동안 다니신 기념으로 컬트쇼에 놀러 왔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죠? 어디를 10년 동안 다녀요?
3: 아,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딱 어린이집 근속하신 지 10년 되셨거든요.
2: 네.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오늘?
3: 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특별한 여름 휴가를 보내러 왔습니다.
2: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행번행전이라고 하는데.
3: 네.
2: 아, 오늘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아니, 성악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한숨...
2: 그래.
0: 아, 예, 예.
2: 제가 지금...
0: 예, 예. 노래 한 소절만, 그래도. 자,
2: 덥고 나른하고 이런 예. 오후에 아, 우리 이나은 씨의 진짜... 멋진 목소리로
0: 예, 예.
2: 저희 잠에서 한번 확 깨워주세요.
0: 그러니까
3: 너무 떨려서 네. 노래하면서 덜덜 떨릴 수 있지만
0: 네.
3: 아름다운 나라 짧게 아, 한번 불러볼게요.
2: 아름다운 나라?
3: 네. 예. 아, 아름다운 나라?
0: 아름다운 나라?
3: 아,
0: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0: 이야, 이야, 야 이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 야, 약간의 그 긴장감 때문에 생긴 그 바이브레이션이 훨씬 더. 아, 훨씬 더 우리를 또
0: 라이브 감고 너무 좋았고 뒤로 갈수록 안정되면서 쫙 실력이 쭉 나오는데 놀랍네요.
1: 노래가 상당히 그 포스가 있어 보입니다. 노래 자체가 반말이에요, 그죠?
0: 네, 내가 아니냐.
1: 아니냐. 아니냐. 행복한 자랑 아니냐.
0: 아름다워.
1: 아주 좋은 추억을 또 저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요?
0: 네.
1: 10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엄마.
2: 10년 동안 근속하느라 고생했고 엄마 딸이라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0: 아이고.
1: 아이고. 뿌듯하죠.
0: 뿌듯하네.
1: 이런 것

0: 그러든지 부모로서 자식한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1: 지금 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자식이 예, 나온 거 보니까.
0: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1: 아주 네. 예쁜 딸이군요.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들어볼까요?
1: 네. 그 성악 버전으로도 가능합니까? 혹시 뭐 힌트? 네. 그냥 말할 때도?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이곳은 이곳은 이렇게.

0: 야, 최고입니다. 야. 어머니가 원따봉을 야, 날려주셨어요.
1: 자, 오늘 세 분 너무 재밌는 인터뷰였습니다.
0: 네.
1: 자, 노란색이고 땡땡땡 차차 SS 라디오 캐릭터 고릴라가 좋아할 것만 같은 과일입니다.
0: 예.
1: 뭐 이거 맛 우유를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0: 너무 좋아하죠.
1: 어렸을 때부터 목욕하고 나오면 아빠가 사주던 엄마가 사주던 예. 그 예, 예. 우유.
0: 예전에는 팩에 담아서 먹고 그랬는데요.
1: 예, 예.
0: 자, 뭐 정답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 재미있는 오답 보내시면 예. 또 제가 선물 뽑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0: 뭐에 또 확률이 좋을 수도 있어요.
1: 좋습니다.
0: 자, 10분을 추첨해서 문어과자 자갈땡 5봉다리를 쏩니다.
1: 3분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화사의 노래 듣고 올게요. 쭉쭉 보내주세요. 나

0: 예, 화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1: 화사의 나. 이것도 힌트송이라고 틀은 것 같습니다. 방송놈들이. 네, 뒤에 나 때문에.
0: 나가 들어가니까.
1: 네. 자, 자 예, 김효진 씨.
2: 마지막 분 성악 너무 잘하셔서 저도 따라서 성악처럼 노래 불러보려다 사례가 들렸어요.
1: 축하드립니다, 김효진 씨.
0: 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들을 때는 편안한데 내가 따라해 보면 딱 막히는 경우가 있죠.
1: 아, 오답을 보내달라 했더니 오답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정현 씨가 레몬 소주 하셨습니다. 레몬 소주.
1: 아하.
0: 레몬 소주.
1: SBS 고릴라가 레몬, 레몬 소주를 좋아하겠다.
0: 예. 그러면 술 먹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1: 8738님.
0: 예예.
3: 단무지 및 단무지입니다. 고릴라가 간짜장을 좋아한대요.
0: 어 그래요?
3: 단무지도 좋아하겠죠.
0: 윤광건 씨도 병아리 차차. 정답은 병아리.
1: 자 김도현 씨는
3: 갈치 속죄죠. 내가 그냥 땡겨버려.
4: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스타.
5: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

0: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첫 무대에 섰던 날 커튼콜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면 SNS 댓글도 직접 읽고 팬분들께 메시지도 건네는데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후기 한 줄이 다시 저를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show.
1: Yeah. Yeah. 자, 1부에서 네. 많이 떠들다 보니까 정답도 발표 못하고 2부로 넘어왔어요.
0: 그렇습니다.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그랬어요.
1: 예, 예, 뭐 재미난 오답도 몇 개 안 오고 그래서 네. 저희가 그냥 2부로 넘겨버렸습니다.
0: 네, 지금 기대해봅니다. 이제부터 이제.
1: 자, 연상 퀴즈 정답을 발표합니다. 노란색이요.
2: 땡땡이 차차.
0: 짱차.
2: 땡땡이 차차.
1: SBS 라디오 캐릭터 고릴라가 좋아할 만한 과일이에요.
0: 네, 정답은 바로.
1: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발표합시다.
0: 하나 둘 셋. 바나나.
1: 바나나였습니다.
0: 바나나.
1: 바나나를 여러분 어떻게 까십니까? 보통 이렇게 그 손잡이가 손으로, 있어요 거기?
0: 야, 손으로 재밌네요.
1: 누가 손잡이를 잡고요?
0: 손으로 까지 뭘로 까? 손으로요. 손으로 이렇게.
1: 손으로 그 꼭지 꼭다리 부분을 먼저 탁 꺾어하고 껍질을 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0: 보통 그렇게 하죠.
1: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까면 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저 꼭다리를 꺾어서 까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까면은 바나나에 붙어있는 하얀 실이 훨씬 적게 남는답니다.
0: 아, 보통 저 뒤로 까세요?
1: 보통 이쪽으로 까잖아요.
0: 저는 이쪽으로 보통은 이렇게 예쁘게 까는데 저 뒤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뭐지? 여기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까서 먹지 않나요?
1: 아니 저쪽으로 꺾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진짜? 아니 진짜로?
1: 아닌가 봐요?
0: 이거 뜯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먹지 않나?
1: 뭐든 할 거면 지금 방송놈들 조사해놓은 거는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약간 웅성웅성 되면서
1: 웅성웅성
0: 좀 혼란이 오고 있는데요.
1: 근데 이것도 귤도 그렇잖아요. 예. 귤을 어떻게 까서 주세요? 위에 그 꼬다리 있는 대로 이렇게 딱 꺾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바닥으로 이렇게 딱 손가락 집어넣고 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귤을 아예 반절을 이렇게 톡 이렇게 해갖고 까는 사람이 있고
0: 아니면 껍질째 드시는 분도 계시고

0: 귤을 껍질째요.
1: 예, 예, 예. 뭐 어쨌든 뭐 웅성웅성 되는데 그 하얀 실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당이랑 영양분을 입해서 열매랑 뿌리로 운반하는 조직이래요.
0: 아, 그 조직이
1: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상관없는데 깔끔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꼭지가 아니라 요 반대편부터 껍질을 벗기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0: 안 놀라기만 해봐.
1: 어이구 놀래라 이거. 원숭이도 바나나를 아래부터 깐다고 합니다. 와, 얘 먹을 줄 아는 애들이네. 여기 돌려가지고
0: 이렇게 까는구나.
1: 너무 좋았나 보다, 그죠?
0: 예, 좋습니다. 자갈땡 다섯 네. 봉다리를 착불로 받으실 열 분을 발표합니다.
1: 발표하겠습니다.
0: 감청객 중에도 과연 있을까요?
1: 자, 번호. 자, 끝자리죠. 7233님, 3604님, 6284, 8814, 4597님, 2275님, 3195님, 0581님, 이효정님, 황인찬님 축하합니다.
0: 방청객 중에 한 두 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쵸?
1: 됐어요.
0: 되셨고 두 분.
1: 오, 야야야야.
0: 오.
1: 야, 착불 착불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자, 가운데 번호가 일치해야 된 거니까 네. 섣불리 좋아하지 않길 바라면서.
1: 네.
0: 자, 굳이 가져가시오로 저희는 이어졌습니다. 음악 줘버려요.

0: 그지그지 싫다는데 그지그지 안겨드려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지그지 안겨드리는 망문의 선물쇼 그지그지
1: 가져가 쇼.
0: 자, 이 코너는요, 네.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방송놈들이 지들을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1: 그렇죠.
0: 재고가 막 남아나는 협찬 상품들이 재고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여러분들 받기 싫은데 선물을 퍼주는 곳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굳이 가져가시죠. 첫 번째 선물은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 네.
0: 낮 최고 온도가 39도.
1: 39도.
0: 아, 열대야로 밤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아 더워서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이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거죠. 여름의 낭만이 담긴 디저트.
1: 디저트.
0: 달콤하고 시원한 맛.
1: 아이고, 아이고,
0: 바로 바로 팥빙수.
1: 팥빙수. 아 요겁니다.
0: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1: 야 안 녹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하지만 말이죠 이 아름답고 영롱한 팥빙수 저희는 싫다 하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 아유 콩진대야 팥쥐 언니 생각나서 싫어요.
1: 아유 콩진이 착한 애잖아.
0: 네.
2: 콩진대요 팥쥐 언니 생각나서 싫어요.
0: 너 팥쥐인 줄 알았어.
2: 예. 말차 빙수로 좀 주세요.
0: 어 녹을까봐
2: 허겁지겁 먹어야 해서 싫어요. 요렇게. 너무 이가 싫어요. 싫어요.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이렇게 거부하실수록 더 드립니다. 지금부터 팥빙수 받기 싫은 이유를 보내주세요.
0: 질색 팔색을 해줘야 오히려 뽑힐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 자 문자 어디로 보내시냐 샵1077 50원 긴 문자
3: 100원
1: 고릴라는
3: 100원
1: 고릴라 누가 150원이래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순서대로만 외웠던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1: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문자 쭉쭉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신 빌리가 함께했네요. 팥빙수.
0: 네, 노래 들을 동안 팥빙수 받기 싫은 이유를 보내십시오.
1: 시원하게 들어볼까요?
0: 음악 큐.

0: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팥빙수. 왜 이렇게 팥빙수를 싫어하시는지. 하긴 뭐 싫어할 만하지. 평생 팥빙수를 얼마나 먹겠어, 그죠?
1: 네, 뭐 어떻게 싫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118님이 저는 귀신이라 팥을 못 먹어요.
0: 신박한 접근이에요.
1: 접근이 좋았습니다.
0: 팥빙수 드릴게요.
1: 네, 드셔보세요.
0: 문광태 씨, 나 치과 가서 신경 치료 받았는데.
1: 바로 반말로 이렇게.
0: 받았는데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네.
1: 예, 저희 기분을 상하게만 안 됩니다.
0: 예, 받았는데
1: 죄송합니다. 그래 주는 사람인데요.
0: 예, 예, 예.
1: 자, 김충현 씨입니다. 중학교 때 첫사랑 이름이 박빈수입니다. 박빈수 곧 결혼한대요. 어우 슬퍼서 못 먹어요. 빈수야, 빈수야,
0: 빈수야, 박빈수.
1: 박빈야, 결혼하지 마, 하지 마.
0: 이 재밌다. 네,
1: 팥빙수로 만족하세요.
0: 이 오사님은 세 글자만 보냈는데 상당히 화가 나 있어.
1: 화가 나 있네요.
0: 살쪄요. 네, 쭉쭉 찌세요.
1: 예,
0: 네,
1: 쭉쭉 찌시고. 우리 딸이 지금 보냈네. 1504님 안녕하세요. 문세윤 딸입니다. 아빠가 빙수 다 뺏어 먹어서 슬퍼서 먹기 싫어요. 주지 마세요 하셨어요.
0: 이거 4층인가요?
1: 4층입니다.
0: 4층이에요.
1: 예, 지금 딸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예. 번호도 아예 다릅니다.
0: 예,
1: 예. 너 누구야?
0: 1634님.
1: 네.
2: 망고 빙수나 멜론 빙수는 없어요? 컬트쇼 많이 약해졌네.
0: 이것도 새로운 접근이에요.
1: 깔끔한 일침인데.
0: 긁혔어요. 방송놈들 긁혔습니다.
1: 예, 준비 한번 해볼게요. 노력해보면 되죠, 뭐. 3790님.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팥빙수. 그래서 난 그냥 싫어.
0: 새로운 접근이에요.
1: 예, 접근.
0: 부부간이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혜 씨.
2: 여기 경남 양산인데요. 받자마자 녹아요. 국물처럼 들이키고 싶지 않아요.
0: 일단 양산인 것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1: 네. 팥빙수입니다. 황혜수 씨가 갑자기 저 여자인데요. 별명이 윤종신이라 싫어요.
0: 네네. 드립니다.
1: 네, 생김새가 좀 비슷한가 봐요. 예.
0: 8073님. 소개팅에서 팥빙수 먹고 해맑게 웃었다 퇴짜맞아 써요. 이빨에 팥 끼는 팥빙수. 줘도 안 먹어.
1: 네?
0: 예, 줘도 안 먹는다니까. 안 드려야죠.
1: 네. 네.
0: 줬는데 안 먹으면 어떡해.
1: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0: 그렇죠.
1: 먹으면 안 되죠. 자, 민풍기 씨가 저는 그냥 고구마 주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거?
0: 뭐야, 감자 고구마도 아니고 팥인데 왜 고구마는. 이게 무슨 얘기죠.
1: 민풍기.

0: 드릴게요, 민풍이 씨.
1: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네. 고구마 맛이 날 거야, 아마 상상하면서.
0: 0712님, 밥 먹다가 코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안 먹어요. 네, 천천히 좀 드세요. 다시 들어. 네,
1: 이겨내야죠.
0: 다시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0: 자, 구질구질 가져가시죠. 네. 이번 순서는 구질구질 아니고 구질구질 완전히 구질구질.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1: 메인의 어? 메인 코너.
0: 수지같이 달라고 졸라야 됩니다. 간절할수록 절실할수록 더 선물이 갑니다. 그렇지. 내가 거지다 생각하고 이거 좀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문자를 보내세요.
1: 배터리다 예. 생각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0: 예예예. 예.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요. 8월 여름 휴가가 있는 날이죠. 지금 막 휴가철이기도 한데 네. 휴양지에서 바캉스 룩을 뽐내야 하는데 몸매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여름까지 몸매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1: 급하게 해야 돼요.
0: 황청리도 오늘 몇 분이 오신 것 같은데.
1: 네.
0: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급하게 다이어트를 할 때 이것만한 게 없죠.
1: 확실하죠. 이건 확실합니다.
0: 얼굴 살이 아주 쏙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오.
1: 우와 단시간에 최고야 이게.
0: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오. 이렇게 빼주는 아이템 바로 고무 풍선.
1: 풍선.
0: 예, 불다 보면 빠져요. 계속 불다 보면.
1: 불다 보면 볼이 쏙 들어갑니다. 핏기가 없어지고 사람이
0: 팔자주름도 없어요.
1: 네, 팔자주름 쭉 들어가고. 야, 그냥도 아니네. 우리 또 컬투쇼에서 토끼 모양으로.
0: 아유, 귀엽다 이거.
1: 야, 토끼로 부러져 낍니다 이거. 예. 어, 토끼로.
0: 애기들도 얼마나 좋아해, 그죠?
1: 너 친구 없을 때 몇 개 불어가지고 네. 같이 붙여놓고 얘기도 하고 아, 그런데요.
0: 어, 빨간 토끼야 네. 안녕 그러면서 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죠. 네네.
1: 터뜨리지 않으면 무한대로 쓸 수 있고요.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0: 색상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색상은 빨강, 주황 다 채워. 초록, 핑크, 하늘색, 파란색 다섯 가지 있는데 랜덤으로 세 가지만 갑니다.
0: 랜덤으로 세 가지.
1: 예, 세 가지.
0: 예.
1: 자, 이런 거 궁금한 사람 있나? 사이즈는 30 그리고 40. 예. 이렇게
0: 예. 30 곱하기 40이니까 아마 어, 좀 크네.
1: 어, 좀 꽤나 크네. 얼굴만하네.
0: 어, 그래 얼굴만.
1: 진짜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내 얼굴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은데.
1: 예, 예. 이길 수가 없죠.
0: 자, 택배비가 3,000원. 예, 그리고 풍선 가격은 이제 810원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100% 예,
0: 마이너스죠.
1: 예, 착불 100% 착불.
0: 그래도 그지같이 달라고 졸라야 됩니다.
1: 예, 2,190원 손해입니다. 받으면 2,190원 손해예요. 자, 한번 그지같이 달라.
0: 간절하게 보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네.
2: 안녕하세요 피에로인데요. 출근해야 하는데 풍선을 깜빡했어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물에 못 드는 맥주병인데요. 튜브 대신 저거 한번 쓰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제발.
0: 그렇습니다.
1: 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보낼수록
0: 간절하게 보내세요.
1: 네, 고무풍선 드리겠습니다.
0: 샵에 0750은 김천은 병원 고릴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거지 같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풍선 드리는데 파티 한번 열어야죠. 김현자입니다. 암모허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2: 닥터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맞다 개보.

0: 자, 광고까지 함께 하셨고요.
1: 네.
0: 아, 뭐 고무풍선 뭐
1: 난리 났네.
0: 아, 우리 안 불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저 달라고 뭐 하는 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1: 야,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예.
0: 그, 안유정 씨.
1: 네.
2: 저 통장에 잔고 3,910원이 있어요. 지금은 택배비를 낼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제발.
0: 어, 그럼 딱 800원이 풍선에다가 택배비가 3,000원이니까 그러니까. 110원이 남아요.
1: 네네.
0: 와, 이분 드려야 되겠네요.
1: 자, 빠져나기 전에 빨리 받으세요. 자, 이종건 씨가 아니 이종건 씨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조금 전 사연에 소개됐던 그 이름 다음 달에 결혼하는 박빈수입니다.
0: 이종건이래요.
1: 아, 이종건 씨가 제가 박빈수인데요. 버진로드에 풍선 장식하게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이종건으로 보내고 박빈수였는데.
0: 예, 개명을 하셨나요?
1: 아, 예. 뭐 사칭 예.
0: 성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도 뭐 제 딸이 아니니까 뭐 드리죠.
0: 예, 예. 예. 아, 이분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1: 어, 드려야 되죠.
0: 시작부터 김미화 씨께서
2: 예. 저 아, 정말 저 가슴이 모자랍니다. 옷 입을 때 필요합니다.

0: 앞으로 섞여 넣을게요.
1: 근데 이게 동그란 풍선년이라 괜찮을라 모르겠네.
2: 아, 이게 토끼인데요.
1: 아, 이게 어떻게 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 알아서 잘 이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2: 예예예 예, 예. 한번 예. 각을 잘 맞추면 뭐 예. 예.
1: 이 귀 부분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예. 예, 예.
2: 0592님이 저요 저 비행기를 단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풍선이라도 한번 타고 싶습니다. 그거 타고 날아가 보게. 전 좁아요. 제발 하나만 제발.
1: 하나 갖고는 안 될 텐데요.
2: 그러니까요. 한 몇만 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 일단은 드려봅니다. 네. 자, 4556님.
0: 저는 꽃기어 닭입니다. 저도 날고 싶습니다.
1: 닭이 날고 싶은가 봐요. 예. 안타까운 거죠.
2: 예.
1: 예. 닭은 날지 못하잖아요. 살짝만 떴다가 다시 돌아야 예. 되기 때문에.
2: 하는데 아, 눈물 나네요.
1: 예.
2: 그래도.
1: 예, 눈물 납니다.
2: 예. 날아라 너도. 어, 그래.
1: 야.
2: 자, 미상으로 보내셨는데.
1: 거위의 꿈도 있고 예. 뭐 많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닭의 꿈 이런 노래는 없잖아요. 그죠?
2: 뭐 나올 때 됐죠, 뭐 이제. 자, 미상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저기요. 아, 저 소변이 급해서 그런데 토끼 한 마리면 어찌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1: 어, 풍선 안에다 싸겠다는 얘기죠.
2: 아, 진짜요?
1: 아, 아 이거 더러워 죽겠네 진짜.
2: 아니 물풍선처럼. 예. 아니, 제가 보냈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안 보냈어요. 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1: 어, 상상하지 마. 어.
2: 뉴풍선인 뉴풍선.
1: 예. 어,
2: 좋습니다. 땡입니다.
1: 손재환 씨. AA 건전지도 아닌 AAA 컵입니다.
0: C 컵이 되고 싶습니다.
1: 아 이미 가슴 쪽은 한 명 들었어요.
2: 네, 네. 네, 운이 없으시네요 재환씨.
1: 예.
2: 자, 김효진씨입니다. 아우 노래방 하는데요 노래방 앞에 세워둔 춤추는 풍선 간판을 누가 훔쳐가세요.
1: 아하.
2: 풍선에 간판 이름만 써서 세워둘게. 그거라도 좀 보내봐요.
1: 아, 드려야 되겠네.
2: 네.
1: 생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1: 8227
0: 식당 알바인데요 고무장갑에 구멍이 났어요.
2: 아이고.
0: 사장님 오시기 전에 설거지 마저 해야 되는데 급합니다. 풍선이라도 좀 주세요.
2: 어, 저걸
1: 아 이걸
2: 손 이걸 끼고 이렇게 끼고
1: 아, 이걸 할
2: 이렇게 한다는
1: 건데. 아, 되려나 모르겠네. 여러 가지 방법이 많네요.
2: 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1459님. 아, 5일째 아우 똥을 못 싸고 있습니다. 아, 배가 빵빵해요. 아우 힘 줄 수 있게 풍선 좀 보내 보세요.
1: 아, 풍선을
2: 불면서
1: 힘을 주면
2: 와.
1: 자, 아래 위로 힘들겠습니다만 예, 예. 알려 드릴게요.
2: 네, 뭐 아이디어가 좋았네요.
1: 자, 방청 중이신 분께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2: 네네.
1: 1216 어디 계십니까?
2: 어디 있습니까?
1: 1...
2: 어, 여기, 여기.
1: 시원하게 머리를 이렇게 네. 미신 분인데 방송 카메라 옆이라 전원 꺼보고 싶어.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0: 재해예방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잘되는
1: 경봉
0: 참재력을처음깔아
1: 경봉
0: 4호선캠퍼스
2: 2025년발표졸업생1000명이상취업률 82.1% 수도권대학교취업률1위경복대학교수시모집9월7일부터9월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대학취업률1위경복대학교에서정시를알려드립니다

0: 자, 여러분의 친구 두시다 지금 컴퓨션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1: 3부입니다.
2: 제가 네. 방청객 문자를 2부 끝자락에 소개하다가 시간 관계상 끊겨버렸어요.
1: 아, 재밌었는데 말이죠.
2: 예, 1216 다시 소개합니다. 네. 네. 방청객 분이신데요. 저 끝에 이제 카메라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아주 시원하게 머리를 아주 잘 미신 분입니다. 방청 중입니다. 방송국 카메라 옆이라 전원을 꺼보고 싶은 충동이 막 들어요. 풍선을 주면 참아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깜짝 놀라갖고
1: 얼른 드려가지고
2: 얼른 드렸죠.
1: 얼른 드렸죠.
2: 예, 얼른. 아, 아이디어가 좋아요.
1: 야, 너무 좋아요. 야, 나 같아도 좀 꺼보고 싶을 것 같긴 해.
2: 저거 꺼면 안 되거든요.
1: 그러니까. 그거 끄고 나서 저기 사연 한번 써서 보내시면.
2: 아니야, 한번 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꺼가지고 한번.
2: 예, 예. 제 책임은 아니니까요.
1: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2: 자, 방청 신청 현장에 오니까 즐겁죠?
3: 네!
2: 그럼 왜 이제 왔어요? 20년을 기다렸잖아요. 진작에 좀 오지 그랬어요. 자, 방청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여러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방청 신청도 안 하고 듣기만 하면서 나 컬투쇼 방청을 꼭 가보고 싶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불러주지 않아요. 자,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그렇습니다. 신청은요, 문자번호 샵의 1088번입니다. 좀 다르죠.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와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그리고 네. 컬투쇼 내일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내일이 스페셜 DJ는 네. 2003년 드라마 올인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1: 아,
2: 이야, 진짜 오래됐다.
1: 그러네요.
2: 태양의 후예. 와, 끝까지 들어요.
1: 거기에 놀랐어요?
2: 리갈 하이.
1: 리갈 하이.
2: 최근엔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네. 열연한 우리 목소리 좋은 배우. 진구.
1: 아우, 진구 씨.
2: 진구입니다.
1: 아, 예.
2: 진구의 진구를 사랑했네.
1: 진구요?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가는 내게는 그죠? 예. 예, 많은 노래들이 나올 것 같네.
2: 예, 많은 노래들. 예. 진구를 위한 노래들이 많죠. 도라에몽이도 나오죠, 진구.
1: 쭉쭉 나오네요.
2: 그래, 3, 4부 네. 특선 라이브에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절친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배우 진구의 절친.
1: 어허.
2: 우리 천록담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우리 가수 이정.
1: 이정.
2: 그리고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1: 오.
2: 자, 천록담 이정의 또 절친.
1: 절친.
2: 가수 나윤관.
1: 나윤관. 아. 난리 나겠네 라이브.
2: 내일 압도적으로 네. 가수 노래 잘하는 라이브들이 라이브래 가수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1: 네네.
2: 내일 엄청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구 씨도 진구의 진구를 사랑했네 한번 부들러달라고 줘.
2: 예. 진구의 예. 진구를 사랑했네. 진구의 친구. 진구의 친구의 친구.
1: 이렇게 진구 특집으로
2: 네, 내일 기대 많이 해주셔도 기대 많이 좋을 해주십시오. 것 같습니다. 자, 네. 아, 이쯤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우리 최재훈 최성민 씨를 만납니다. 이쯤 되면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급똥이 찾아왔을 때 저절하게 여러분의 똥꼬가 급똥 앞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1: 그렇습니다.
2: 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면 몸이 살짝 올라가죠. 똥꼬에 힘이 들어갑니다. 빼면 내려가죠.
1: 맞아요.
2: 박제 맞죠.

0: 자, 다 같이 합니다. 똥꼬에 힘을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1: 줬다.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
1: 뺐다.
0: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뺏뺏.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똥꼬가 아주 강해지고 케겔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이에요.
0: 빨리 하세요, 여러분. 어떤 방송에서 이딴 운동을 시켜줍니까?
1: 힘차게 할수록 어깨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0: 예, 갑니다. 자동 아이. 중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화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원에서 조끼 아기띠,
0: 국민유산균 딱조화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똥꼬의 힘
1: 줬다 줬다
0: 뺐다
1: 줬다
0: 뺐다가
1: 줬줬 뺐뺐
0: 하이. 자,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지유에서 아일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진포랑에서 이동갈비 세트,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대부름 한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 0% 다크 초콜릿,
1: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0: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1: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0: 야, 왜 이딴 게 들어왔네?
1: 야, 이런 게 있어?
0: 야, 케겔 운동을 시켰더니 이제 협찬 상품이 이딴 게 들어왔어요.
1: 아니, 자동 케겔 운동기기가 들어왔어요.
0: 야,
1: 대박인데요.
0: 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1: 아니, 우리는
0: 자동 똥꼬 힘을 줘가.
1: 아, 우리 수동인데 말이죠. 자동이 나왔습니다.
0: 예, 예.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트꽃배달에서 어?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1: 뺐다
0: 줬다가
1: 뺐다가
0: 줬죠
1: 뺏뺏.
0: 광고요. Here we go.
1: Yeah.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7: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6: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7: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8: 중부대학교.
6: 중부대학교와 함께
7: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1, 2, 3, 4. 사연 팀품
3: 미호
2: 사연 팀품 명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사연 읽기의 달인이죠. 사달이죠. 겨치기의 달인, 겨치기의 아버지, 겨버지 림프절 미남. 얼굴보단 림프절이 더 잘생긴 남자. 무단결근, 무단출근, 무단지각, 무단삭제, 무단갈치. 생방송 시작 2, 3분 전까지 얘들아 안녕 하면서 세상 여롭게 등장하는 남자. 걸트쇼 패밀리 20년 차의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가수 최재훈.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 그렇습니다.
4: 반갑습니다.
5: 최재훈 씨 한

0: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인별그램 대문에 노래 하나가 걸려있는데 말이죠. 이분의 요즘 심경을 대변하는 노래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 제목은 임재범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1: 왜 이게 많이, 이 노래가 왜 걸려있는 거야?
0: 왜 그래 힘드니 왜 그러는 거야? 혹시 주식 때문에 그러니?
2: 예 맞습니다.
0: 뭐라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개그맨 최성민.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에 물려 있는 최성민입니다. 아, 예,
1: 예,
2: 엄청 물려 있어요.
1: 아니 뭐 요즘엔 뭐 다 물려 계시죠.
3: 웃을 일이 아닌데.
2: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뭐
1: 다들 힘들어하시죠.
0: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하죠.
2: 아,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1: 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롤러코스피라고 얘기하잖아요.
2: 예,
1: 이따 형님 안정적으로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심장약한 분들은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열어보지 마시고
0: 놀랄 일들이 많더라고요.
1: 예. 아,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이제.
0: 네.
1: 자, 드디어 2026년 네. 8월이 왔습니다.
0: 으흠.
1: 그렇다면 지난 7월 월장원을 발표해야 된다는 시기가 그렇죠. 됐습니다.
0: 오야.
1: 자, 과연 2026년 7월의 월장원 사연은 무엇일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0: 자, 익명으로 남성분이 보내셨네요. 만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젠가부터 내 배를 사서 낚시를 다녀보자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1: 어허.
0: 아내를 3년 동안 설득한 끝에 엔진을 달아서 작동하는 작은 고무보트를
1: 오.
0: 장만하게 되었다.
1: 아, 배를? 야, 배를 사기가 쉽지 않은데.
0: 하지만 고무보트의 치명적인 문제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작아서 화장실이 없다는 거.
1: 아하.
0: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오랜만에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과 쭈꾸미 낚시를 나갔습니다. 낚시의 황금 시간대인 아침에 한창 즐겁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제 뱃속에서도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 아이구야.
0: 꼬로로로로로로.
1: 나이스.
2: 너무 좋아요.
0: 한창 잘 잡히는 시간대라 한국까지 나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진 않았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4: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참아봐야겠다.
1: 그때 똥꼬에 힘을 줬다.
0: 뺐다.
1: 욕을 자주 해놓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금방이라도 분출할 것 같은 상황으로 급전개가 되더군요. 똥꼬에 힘을 다 줘가면서 참았지만 어느 순간 느낌이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진짜다. 이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저는 배를 전속력으로 항구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배를 세우고 아들에게 비장하게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아들 잘 들어. 아빠 이대로도 안 될 것 같아. 아들 아빠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저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아빠!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처절한 BGM. 모든 일을 마치고 바지까지 입고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옷을 말리면서 다시 낚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2: 물에 뜨지 않나?
0: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낚싯대를 내리자마자 쭈꾸미가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5: 이게 뭐야?
1: 그게 이제 떡밥이 된 거야.
0: 갑자기 쭈꾸미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설마 내가 뿌린 천연 집어제 때문에 쭈꾸미가 몰려든 것인가? 결국 그날 그물망이 터질 정도로 가득 쭈꾸미를 잡고 만선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쭈꾸미를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가을 겨울 내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내는 진실을 전혀 모릅니다.
4: 여보, 쭈꾸미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입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녹는다 녹아. 흐르르 짭짭 고소해.
0: 그런데 이상하게 쭈꾸미를 먹을 때마다 저는 괜히 젓가락을 먼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1: 지난주에 소개한 우리 세윤이가 소개한 사연이 월장원을 차지합니다.
0: 야 대단합니다.
1: 똥꾸미죠.
0: 자 만선.
1: 예. 자 만선 보내신 익명님이 월장원이 되는데 선물은 뭡니까?
0: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
1: 야. 아 나이스.
0: 야.
1: 자 본인이 바다에 똥을 싸놓고 이딴 에어컨을 받아갑니다.
0: 대단합니다.
2: 대박이네요.
0: 대박이죠.
2: 예. 아니, 저게 근거가 있대요, 진짜로.
1: 있다니까.
2: 하시는 분들이.
1: 아, 저게 실제로 봤다니까요.
2: 그러니까.
1: 스킨스쿠버 하다가 그 강사분이 이렇게 바지 내리고 딱 이를 봤는데 물속에서 물고기 그냥 떼고 달려들더라고요.

0: 자, 사연지 품명품 8월 이벤트 안내합니다. 네. 사연이 그냥 소개되기만 해도 책정 금액 상품에다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추가로 드리고요.
1: 그렇죠.
0: 자, 주정원 선물은요?
1: 주정원 선물. 자, 고온 다습. 아, 왜 이렇게 습하냐? 찝찝하게 그냥 여름철 필수 가전을 컬투쇼에서 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용하고 빠르다. 소리에 예민한 분들도 안 거슬린다는 얘기. 뽀송뽀송 쾌적한 여름을 보내보죠. 엘땡전자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 야.
0: 나 최근에 이거 샀거든요.
2: 나도 있는데.
0: 나도 샀어. 최근에 샀어.
2: 이거야.
0: 이거 너무 좋아 이거.
2: 와이프가 샀던데.
0: 와, 이거 뭐 그냥 그래, 집이 뽀송뽀송해. 그 장마철이나 이렇게 되고 또 그러면 딱 습습하잖아요. 근데 저거 딱 들어보면 아주 뽀송뽀송해져요 집이.
3: 야, 사고 싶은데.
0: 예. 크기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좋아요 저거. 자, 그렇다면 엘땡전자 제습기보다 강력한 월장원 선물. 아, 우리 7월 달에는 에어컨을 드렸는데. 자, 내가 직접 청소기 끌고 다닐 필요 없지요. 내가 직접 허리 굽혀서 바닥을 닦을 필요 없지요. 예. 애가 거실, 방, 부엌 싹 다 돌아다니면서 지가 알아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이제
1: 아, 대단한 놈이죠.
0: 집 밖에서도 너 좀 청소 좀 해라 그러고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1: 전 세계 어디서든.
0: 네. 네.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로봇 땡. 로봇 청소기. 아유, 아유. 와. 어허. 요 브랜드께 정말 좋죠.
1: 야, 저거 있으면 이제 다 든든합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1: 대단하네.
0: 자, 이제 사연 안 주나? 우리 사연? 네. 사연을 줘야지 될 텐데.
3: 예.
1: 사연을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3: 아, 우리 또 막내 작가죠? 예.
0: 작가, 우리 막내 기영이죠? 작가. 우리 김기영 작가입니다. 예. 예.
3: 2주 됐는데.
1: 예. 아, 저희 그래도 막 이게 진행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웃길래. 봤더니.
3: 아, 사연을 본인이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지금.
1: 본인 일을 안 했군요. 아니,
3: 본인이 읽고 본인이 웃고 있었어요.
4: 방송 진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0: 본인 이거 오늘 재밌게끔 하면서 자기가 막 웃고 있어 저기서.
1: 지금 야, 얼굴이 굳어집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라는 아이들의 제목이에요. 김시온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분이네요.
5: 제 친구는 왜요? 저 친구는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외국인 남편 다 같이 유학 시절에 만나서 친해졌고 한국으로 온 뒤로도 자주 만나고 있죠. 근데 우리 셋이 한 번은 농촌 봉사활동을 같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장님께서 이름을 물으셨고 저희는 자기소개를 했죠. 친구 남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터라 어색하게 외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6: 저는 마틴 페랭이에요. 마틴이라고 그냥 불러주세요. 마틴 페랭이.
5: 이장님이 잘못 알아들은 눈치였죠. 그래서 친구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성은 페랭이고요. 이름은 마틴이에요.
6: 그래? 이름이 좀 특이하구만.
5: 저랑 친구는 실내에서 일을 도왔고 마틴은 밭에서 마늘을 따고 잡초도 뽑았죠. 마틴은 한국말은 잘 못하긴 했지만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봤고 눈치가 빨라서 잘 적응하는 눈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고 새참 시간이 돼서 준비된 음식을 들고 밭으로 갔죠. 몇몇 어르신들이 먼저 상에 앉으셨고 친구가 남편을 부르려는데 어르신 한 분이 친구보다 빠르게 외치셨습니다.
6: 어이, 마탱이! 마탱이 컴온! 야, 마탱이 컴온! 이리 와서 세참 먹어, 마탱이! 에이!
5: 알고 보니까 이장님께서 페랭 마틴을 이렇게 소개하셨대요.
6: 이름이 파란 마탱이래. 파란 마탱이야, 알겠지? 그렇게 부르면 돼, 파란 마탱이로.
0: 여기까지입니다.
3: 예? 끝났습니까?
1: 아, 끝입니까?
0: 예.
1: 아하. 야.
0: 이제 막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3: 뒤에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0: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뚝 끝나버려.
1: 2부가 없고 종결이 됐군요.
0: 그 뒤로 파란 마탱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1: 파란 마탱이
0: 8만 원이요?
1: 7만 원이요?
3: 저도 7이요.
4: 저 8이요.
0: 예, 8만 원! 이 정도가 8만 원을 받게 된다.
1: 8만 원.
0: 예. 자, 이제 최재훈 씨.
7: 자, 김지현 씨의 사연입니다. 늦둥이 막내딸을 키우느라 쇠가 빠지고 있는 40대

0: 엄마입니다.
1: 쇠가 많이 빠지는 모양이네요.
0: 맞아요.
2: 아예 없어 보이네.
0: 사실 저희 집은 전부 한덩치 하는 집안이라 언니, 동생, 엄마 전부 넉넉한 풍채를 지니고 있어요.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3: CC가 대화가 되네요.
0: 그러다 얼마 전 제 친한 친구가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일이 생겼죠. 친구는 저랑은 달리 날씬하고 키도 커서 그날도 민소매를 입고 저희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한참을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오더니 귓속말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너무 슬퍼.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전 너무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왜 슬퍼? 그게 이모 죽는 거야?
1: 왜 죽어 갑자기 이모가?
0: 저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더 크게 울면서 엄마 이모가 뼈가 보여.
1: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야.
3: 처음 본 거, 처음 본 거.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지.
1: 뼈 말른 사람을 처음 본 거지.
0: 이러면서 제 친구의 쇄골뼈를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1: 아무도 집안에 쇄골뼈가 보인 사람이 없는 거야. 아,
3: 없지 없지.
2: 경치하니까.
3: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0: 엄마 뼈 보이면 죽는 거 아니야? 이모 무서워. 어떡해. 그렇습니다. 똥땡이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 막내딸은 쇄골뼈, 갈비뼈, 날개뼈 등등 살 위에 드러난 뼈라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제 친구가 곧 죽는 게 아니냐면서 얼마나 울어대든지 뼈를 그리고라도 다녀서야 다녀야 되나 봐요. 크크크. 아~
3: 네.
4: 아, 문세윤 씨 유년기 시절을.
1: 어, 문세윤 씨 쇄골 보입니까?
2: 저 예, 꾹 누르면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4: 있어요. 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없어요.
2: 보이진 않아.
4: 네, 보이진 않는데 누르면 있네.
2: 여기는 들어 이렇게 샤워할 때 여기 물 고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4: 예, 있죠, 있죠.
2: 오, 네? 너무 놀랐습니다.
3: 물이 고여요?
2: 아니, 물이 한 고이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4: 말린 사람들이
2: 여기 보려고. 어, 이렇게. 어, 목욕탕 가면 여기 고여 물이 고이는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4: 슬퍼했다고요?
2: 예, 어, 저분 네. 많이 안 좋구나 건강이 이렇게.
3: 아니 있긴 어, 있지 나도. 근데 여기 물이 고인다고요?
2: 아, 그 정도로 좀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4: 쏙 들어가신 분들.
2: 들어가신 분들이. 어. 남들 같지 않았어요.
3: 저 팔이요.
4: 네, 저도 팔입니다.
2: 저도 팔이요.
4: 저도요.
1: 팔만아.
4: 자,
2: 좋습니다.
4: 우리 세윤이 갑니다.
2: 예. 자, 아버지의 로또 번호 정승현 씨입니다. 몇 년 전 전국이 로또 열풍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첨자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아, 꿈에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시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뭐 번호를 좀 이렇게 뭐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있었지.
1: 어, 주현 선생님.
4: 어. 주현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다.
2: 있었다. 아 그래 있었네. 어 저는 순간 흥분했습니다. 진짜? 어 그럼 왜 당첨이 안 됐어?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신더군요. 꿈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쌀이빌 다섯 개를 딱 던져주시면서 이 숫자다 하시더라고.
1: 쌀이빌을 다섯 개를?
2: 쌀이빌을. 어? 어? 그러면 일단 5번. 어 5번이네. 그리고 다음엔 그 고스트 화투팬 몇 장 주시면서 이 숫자다 하시더라고. 10월 12월 패를 주셨지. 어? 어? 그러면 5번 10번 12. 어? 세 개 남았다 이제 그지?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쌀을 한 움큼 뿌리시더니 이 안에도 번호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오. 쌀을 하나하나에 숫자가 적혀 있었지. 오. 어? 어 그래서 눈에 침침해서 안 보였어.
1: 쌀 안에 적혀 있었고.
3: 아 안 보이지. 아이씨. 너무 작지. 작아요 작아요.
2: 그럼 못 봤어. 눈에 침침해가 못 봤어. 그 얘기를 들은 뒤 저는 아버지께 도포기 안경을 맞춰드렸고 할아버지가 다시 꿈에 와주길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4: 안 오셨어요.
1: 예,
4: 여섯 개의 숫자인데 쌀 안에 적혀있는 바람에

0: 아하, 이게 어쨌든 이게
1: 저도 이런 거. 기억이 있어요.
2: 어, 있어?
1: 여섯 개가 나왔는데 네.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오, 꿈에서. 오.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그 한 장에 다섯 장 살 수 있잖아요. 네. 다섯 개를 똑같은 번호로 샀거든요. 네. 4등이 다섯 장이 된 거야.
0: 아, 대박이다. 오.
1: 두 개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두 개가.
0: 아버지가
1: 아, 두 개를 랜덤으로 한 거야, 그러면? 네, 랜덤으로 그냥 위아래로 그냥 다 한 거야.
3: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다 틀리시고.
1: 네, 나머지 네 개 그래서 4등이 다섯 장.
0: 야, 그거 두 개 다 써 가지고 쭉 썼으면 1등만 다섯 개야?
1: 내가 여기 없었죠. 아. 와.
0: 대단하네. 거의 뭐 100억이네.
1: 아니 그거를 돈 좀 투자해갖고 주식에 넣을 게 아니라 전번호를 다 이렇게 찍어서 두 자리를. 그럴 걸 그래서 그거 보기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4등이 되면 얼마입니까?
1: 예, 5만 원.
0: 아, 25만 원.
1: 예, 25만 원.
0: 아이. 네. 예. 12시에 열심히 하십시오.
1: 얼마요?
0: 아, 8만 원요?
1: 예, 저도 8 가겠습니다.
4: 저도요.
1: 저도요.
0: 8만 원.
1: 예. 예전에도 컬처 그 레전드 사연 중에 그게 있었죠. 꿈의 조상분들이 여섯 분이 네. 나오셨어요. 여섯 분.
2: 지금부터 번호를 불러주겠다.
1: 오모모모.
2: 감사합니다. 잘 들어.
0: 예 예.
2: 시작. 그리고 여섯 분이 동시에 8, 7, 9, 10.
1: 이구동성으로. 여섯. 가족으로 간. 가족으로 간.
2: 7, 8.
1: 알겠느냐 하고 끝났어 꿈이.
0: 야, 한 번 더 꿈에 재밌다. 나와주길.
1: 예. 재밌다.
0: 자, 한 번 더 꿈에 나와주길 바라면서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진우션입니다. 한 번 더 말해줘.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매년 8월이 되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는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가 막을 올리기 때문이죠. 이 축제의 시작은 1947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대받지 못한 8개 극단이었습니다. 페스티벌에 설 수 없는 그들은 자체적으로 도시 주변부, 즉 프린지에서 길거리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프린지에서 펼쳐진 제약 없고 창의적인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됐고 그렇게 첫 번째 에든버러 프린지가 시작됐죠. 여전히 신청만 하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고 공연장에 제약도 없는 이 축제는 4주 동안 3천여 개의 공연이 펼쳐질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벌트 씨요. 네, 사연 주신 만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최성민 씨부터 가겠습니다.
1: 자, 그게 어려운 질문이냐라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친이랑 롯데월드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기분이 들떠서 남친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어요. 저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0: 아하.
1: 근데 남친이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0: 나 이뻐 정도는 괜찮은데.
1: 네.
0: 제일 예쁘지라고 물어보.
2: 이 세상에서.
0: 무리한 질문이죠.
2: 네.
1: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그랬더니 남친이 그건 좀 그래요. 솔직히 세상에 저보다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건 인정. 그래서 기준을 조금 낮춰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그건 좀 이쯤 되니까 오기가 생겨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저 서울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2: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거?
1: 그건 좀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제일 예쁘지? 아 그것도
0: 아 그것 거기까지는 좀 해주지.
1: 빈정이 팍 상하려는 찰나 버스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뒤돌아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학생 여자친구가 묻는데 예쁘다고 말도 못해줘. 아 그거 참 그 답답하네. 이거 이런 시각에 물어봤으면 예쁘다고 말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 편을 들어준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그쵸? 그쵸? 아저씨 저 정도면 예쁘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 그건 좀
0: 아하 그건 좀
1: 아 열받아요 크크크크.
0: 아저씨야 뭐 그건 좀 할 수 있지만은
2: 예. 아저씨가 유머러스한 분이네.
0: 네. 여자분들도 이런 무리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1: 네. 네.
2: 세상에서 어떻게 제일 예쁠 수가 있어요?
0: 세상에서 어떻게 제일 예뻐? 네.

0: 비비도 안 보나? 어?
1: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2: 예. 근데 뭐 그냥 예쁘다 한번 얘기해 주면.
3: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이제 나 예쁘지? 어 예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이야 그건 좀.
1: 아 어. 아저씨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아저씨.
1: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기 톤입니다.
2: 예. 예. 제일 좋아하는 톤이에요.
0: 네. 자 저는... 금액도 그 톤으로 좀 매겨 주십시오.
4: 아 나는 8만 원.
0: 난 9만 원.
1: 저는 9만 원이요.
2: 저도요.
0: 예.
1: 아, 9만원.
0: 어, 최성 씨가 데뷔하고 나서 어, 캐릭터를 이제 찾은 것 같아요.
2: 아, 아저씨 캐릭터를 제대로 찾았어요.
1: 그 톤이 너무 좋습니다. 사고 싶어요, 돈 주고.
0: 자, 다음 사연입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인연. 익명입니다. 여자분이 보내셨죠?
5: 우리 엄마는 대중 목욕탕을 이틀에 한 번인 가실 정도로 목욕탕에 미친 아줌마신데요.
0: 목욕탕 매일 가는 사람도 있어.
2: 맞아.
0: 사우나 좋아하죠.
5: 그동안은 엄마가 가자고 가자고 아무리 꼬셔도 거절을 했는데 그날은 뭐에 쉬었는지 몇 년 만에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골이다 보니까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0: 거기는 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2: 그렇지, 그렇지.
0: 예, 뭐 다 가정 형편도 다 알고 서로.
2: 이게 안 가는 게 난 건데.
0: 예.
2: 예, 왜 갔을까?
5: 쭈뼛쭈뼛 인사하다가 사우나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땀을 빼고 계셨죠. 엄마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셨어. 어 그래 어 먼저들 와 있었네. 그런데 저도 인사를 하려고 딱 봤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허걱 제가 반년 정도 만났던 전 남친의 어머니인 거예요.
2: 어이. 어이, 안 가야지.
1: 예.
2: 갔어야지. 우리 왜 가요?
5: 여기서 더 문제는 전 남친의 어머니랑 제가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아하.
5: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남친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근데 알몸이 채로 딱 마주치다니.
1: 아이고.
5: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제가 완벽한 쌩얼에 머리까지 질끈 묶고 있으니까 전혀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재밌는 상황이에요.
1: 어, 상황 재밌네 일단.
5: 하긴 제가 워낙 화장빨이 심하거든요. 어,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구석탱이 앉았는데요. 세상에 우리 엄마랑 전 남친 어머니랑 생각보다 친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불편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먼저 물어봤어요. 정숙 씨네 아들은 뭐 저거 장가 안 갔댔나? 어 아직 안 갔지. 아이고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냥 어쩌면 그렇게 별로인지 몰라.
0: 재밌어진다.
5: 아우, 왜? 뭐가 어떤데? 아이 요전에 만났던 애 그 뭐 걔는 1년 정도 안 만났는데 아유 먹을 거야 아주 환장을 하는 애였잖아. 걔 때문에 아들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걸 빼고 있다니까. 설마 저게 내 얘긴가? 내 얘긴가 싶었지만은 아니겠지. 그 정도로 먹을 거에 환장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놈의 맛집에 같이 안 가지면 이틀을 뭐 삐져있다 가든가 식탐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아주. 거기까지 들으니까 제 얘기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맛집에 좀 목숨을 걸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전 남친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쟤네 엄마한테 무슨 얘기까지 한 거지 싶은 찰나에 우리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식탐? 아 그거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아이고 잘 헤어졌어. 그건 절대 안 고쳐져.
1: 아이고야.
5: 그 이후로도 두 분은 제가 듣는 앞에서 제 욕을 계속하셨어요. 아주 그냥 패왕별이도 아니고 얼굴에 화장만 떡칠을 해갖고 그냥 화장을 긁으면 손톱에 껴요 껴. 그것도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밤에도 일찍 헤어져야지. 12시도 넘어서 헤어진다니까. 엄마야 완전 집에서 내 눈 기집애였나 보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이고 엄마가 본판을 못생기게 놔줘서 화장으로 가린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해 뜨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댔잖아. 다시는 목욕탕에 따라가지 말아야겠어요.
0: 아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1: 그 두터운 화장이 도움을 줬네요. 그래도 아하. 예. 갑자기 두터운 화장이
0: 쌩얼과 화장한 거랑 완전
2: 완전 다른 분이 있죠. 아예 못 알아 이미지가 달라.

0: 맞아요.
1: 맞아요.
0: 예, 예측이 안 되는 사람.
2: 신혼여행을 갔다가도 이제 화장을 지우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나왔는데
0: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2: 깜짝 놀랐다고.
0: 누구세요?
3: 그런 내용을 다룬 노래가 이제 컬트 트리플의 눈썹
2: 어딨니라는 노래가 있죠.
0: 눈썹 어딨니.
3: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네네. 자, 이 노래 이따가 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컬트 삼총사의 눈썹 어딨니. 예. Where's Eyebrow라고.
3: 예예. 예. 내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2: 예.
3: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노래.
2: 자, 전 9요.
3: 저도요.
0: 전 10이요. 재밌었어요 그냥.
3: 아, 부담가겠는데. 최상민의 사태감.
2: 10번. 야, 이런 상황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알면 전남친의 엄마랑 그쵸. 우리 엄마랑
3: 전남친의 엄마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욕한 건 또 웃기겠다.
4: 아니 스토리가 완벽했어요. 그 뒤까지 아주.
0: 네. 사실 그렇게 그 목욕탕 자주 가시는 분하고는 같이 가면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안 갔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3: 아니 평론가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2: 그래도 난 한 번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아, 우리 딸이야 이렇게 얘기할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 아,
3: 좀만 더 옆에 붙어 있어 보지.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10만 원.
2: 예. 네. 자 최정 씨.
0: 자 최영미 씨의 사연입니다.
5: 짧은 사연이에요. 카페에 가면 닉네임으로 음료를 시킬 수 있잖아요.
2: 그렇지 닉네임 불러주지.
5: 제 카페 닉네임은 고양이 밥 줘야 됨입니다.
6: 고양이 밥 줘야 됨님.
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5: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했었죠. 하루는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분이 외치셨습니다. 고객님 주문한 고양이 밥 줘야 됨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년의 여성분께서 갑자기 어머 나 우리 애 밥 안 주고 왔어 나 할게.
2: 아, 그 얘기 듣고
0: 생각이 난 건지
3: 앉아있다 갑자기 어머 이렇게
5: 우리 애 밥 안 주고 왔어 나 할게. 헐레벌떡 가방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커피를 받으러 가다가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사건을 기록한 증거사진 첨부합니다.
2: 아 이렇게 어머 왔어. 아.
3: 예 요즘도 있다. 요즘도 있나봐. 옛날에 저런 커피숍들이 좀 있었는데 그죠?
2: 요즘도 많이 하죠.
0: 부산분도잖아요.
3: 많이 있어요 요즘들.
0: 그럼요.
3: 아, 그래요? 네.
4: 앱으로 이제 하면
0: 앱으로 주문하면 다 저렇게.
2: 앱으로 하면 앱으로 주문하죠. 네.
3: 아 번호라는 게 아니고
2: 네. 본인 이름은 이제 실명이 거론되는 게 좀 그러니까.
0: 그렇죠.
3: 옛날에 저 개그맨이 장난 많이 쳤는데.
2: 그죠? 많이 쳤죠.
3: 맞아요.
2: 어떤 예가 있을까요?
3: 뭐 예를 들어 본인 유행어 써놓고 막 이런 경우.
2: 아하.
4: 네. 저는 뭐해뭐해로 해놨거든요.
3: 네. 뭐해뭐해.
4: 뭐해뭐해님. 그럼 예 뭐해뭐해 이러면서 커피 받으러 가고.
3: 이제
2: 저게 이제 저게 유행어였습니다.
4: 예. 네. 아 이제 다 아신 거예요?
3: 아. 엔딩 초코너 종료할 때 맨날 나왔죠. 예. 뭐해뭐해.
2: 너는 홍합을 했잖아.
3: 아 저는
2: 홍합. 저는
3: 그때 우차살 때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2: 한 박자 쉬고
3: 세 박자 맞으시고 들어간다 라떼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죠. 예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0: 예. 아, 7이요.
2: 7이요.
3: 7?
2: 예 저는 저도 7이요.
3: 전 8이요.
4: 7이요.
3: 7이요.
2: 자 다음 사연은 홍합 네. 문세윤 씨.
6: 홍합.
2: 아 저 네. 제대로 한 번만 해줘.
6: 홍합.
2: 이것도 있죠.
4: 요새 그 짤이 예. 엄청 돌고 있어요.
2: 나도 계속 떠나도.
3: 예. 최고. 순기능. 자 익명입니다. 이사 찜센터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합정동 반지하에서 자취할 때 일이에요.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워낙 짐도 없고 또 제가 백수라서요. 그리고 돈도 없고 그냥 그래서 작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짐이 정말 없거든요. 큰 짐이랑 매트리스랑 냉장고밖에 없어요. 저렴하게 이사 좀 할 수 있을까요?
7: 네 고객님 짐이 많이 없으시면요 저희가 한 분만 보내드릴게요. 비용은 많이 안 나올 거고 그 일 잘하시는 그냥 프로로 한 분만 저희가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반 백발에 그것도 허리가 약간 굽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여성인 저보다 더 왜소하시더군요. 아직 이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제가 매트리스부터 옮길게요.

매트리스 걱정하지 말아요. 건장한 청년이면 몰라도 이 기역자 모양으로 허리가 굽으신 할아버지께서 혼자 매트리스로 옮기시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우 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0: 같이 들자. 같이. 할아버지와 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냉장고를 들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엉덩이 쪽에서
1: 풀렸어. 가래끈이 풀린 거야. 해독고의 힘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0: 연속으로 방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웃음을 꾹 참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 뭘 물어봐.
0: 근데 이삿짐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이게 방구같이 들려도 방구가 아니에요. 소리만 방구지. 나는 50년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시동을 걸어왔어요.
1: 시동이야 시동.
2: 시동.
1: 무릉 무릉.
0: 그런데 큰 짐이 아닌 자질구레한 짐을 옮길 때도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방구를 끼시길래 물어봤죠. 할아버지 이번에도 시동 거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그냥 방구야.
1: 뭐야 이게.
0: 이게 뭐지?
1: 마지막에 싸야 되는데.
0: 아 이건 그냥 방구야. 짐을 다 싣고 할아버지께 음료수를 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음료수를 마시는 와중에도 방구를 뽀앙뽀앙 뽀앙뽀앙 계속 끼셨는데 재밌는 게 방구를 씻을 때도 없이 껴서 그런지 냄새는 전혀 없더라고요. 무향이었어요. 무향.
2: 그걸 또 맡아봤어?
0: 아가씨 내가 방구 소리는 커도 냄새는 없어요. 한마디로 내 방구는 100% 무향 방구요. 근데 너무 자주 끼시면 할머니가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방구 끼면 방긋방긋 좋다고 웃어. 그래서 집에서 더 자주 끼지. 방구만 껴주면 난 너무 좋대. 사연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치매 초기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를 웃게 하고 저도 웃게 만든 방구. 할아버지의 방구는 100% 무향이자 100% 감동이었습니다.
1: 네.
2: 어허.
1: 야.
3: 네.
1: 어이.
3: 감동.
1: 기대를 정말. 증폭을 시켜놓고 마지막에는 인간극장으로 끝나네요.
3: 네, 그렇죠? 네 웃음과 감동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뭐 이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4: 그렇다. 좋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방구를 좋아하셨단다.
3: 저는 공정한 심사하기 힘들 것 같고 10만 원입니다.
1: 예? 어허. 일단 던지고 보는구만. 8만 원이요.
2: 저 8이요.
1: 저도 8이요.
0: 8만 원.
1: 9만 원.
4: 자, 최성민의 차례입니다.
2: 시간이 괜찮습니까?
4: 시간이 괜찮습니다.
3: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자, 초코가루라는 사연입니다.
3: 예, 처음부터 좀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학창 시절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매년 초여름이면은 새로운 작물을 심으려고 땅에 양분을 채우고자 거름을 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독일 월드컵이 한참이던 2006년 초여름. 저랑 요 고생은 고된 거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신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손에는 저희 남매를 위한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고 저희 남매는 현관 앞에 앉아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아이스크림, 당시 임채무 배우님이 월드컵 심판을 따라하는 광고로 더 인기가 많아진 돼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1: 맛있지. 그 돼지 그 발을 들고 이렇게.
5: 저랑 여동생은 사이좋게 돼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포장 비닐을 벗겼습니다. 후두둑. 아이스크림 포장을 벗기니까 초코가루가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달콤한 초코가루를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저희 남매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루를 콕콕 찍어서 열심히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돼지 아이스크림 맛있다 그치? 어찌나 고소하고 맛있던지 열심히 먹었죠. 근데 그때 화장실 앞에서 아버지 옷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이발 얼른 안 뱉어. 왜 똥을 주워 먹고 있어.
2: 왜? 어? 왜?
5: 뱉어.
2: 왜?
0: 뭐야.
5: 저희 남매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아버지의 바지였습니다. 현관 바닥부터 아버지의 바지 아래에서 이어져 있는 초코가루의 흔적들. 그것은 초코가루가 아니었어요. 거름 작업을 마친 아버지의 바지 주름 사이에 떨려온 거름가루였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 똥가루를 초코가루인 줄 알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열심히 주워 먹었어요.
1: 안 돼! 말이 안 되지!
5: 근데 아직도 미스터리합니다.
1: 그래서 고소하다 그랬구나. 달아야 되는데.
5: 분명히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었거든요. 똥가루가 원래 그렇게 맛있

0: 있나요? 지금도 돼지 아이스크림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1: 아, 그럴 수가 있나?
2: 그러니까 안 먹어본 거지 그 전까지 그거를? 아, 그래도 그렇지.
3: 아니 이거 그거를... 먹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하.
1: 냄새만 그건가? 그거 말고 그 냄새가
2: 그 거름
1: 날 텐데.
2: 그게
3: 냄새나지.
2: 달달한가?
1: 아니면은 이렇게
2: 우리가 뭐 똥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요.
1: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네. 먹어보진 않았어.
2: 무슨 혹시 저기 40대면서 똥 먹어본 사람 없어?
1: 비료 이렇게 농사하다
2: 거름 먹으면서 거기서 맛을 다 모르는구나.
3: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지.
2: 모르는 맛인 거죠.
1: 털다가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3: 근데 상상은 가지 않아요?
2: 예, 상상은 예
0: 안 상상해요. 네, 됩니다.
1: 말씀하시죠.
2: 자, 저는 구요.
1: 전 팔이요.
0: 예, 저도 팔이요.
3: 저 구요.
2: 9만 원. 예. 광고 듣고 주장원을 발표합니다. 광고요.
0: Here we go.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프리셋 업!
3: 잠시 후 4시부터 황재정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4: 자, 오늘의 주장원 엘땡전자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받으실 분은, 자, 오늘 9만원 사연이 많았는데 다 유일하게 10만원
5: 그렇죠.
4: 사연이 하나가 있었죠.
5: 네.
4: 최성민 씨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던
6: 예.
4: 바로 그 사연.
7: 걔는 저기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네.
4: 목욕탕에서 만난 인연 로봇 땡 로봇 청소기를 받으실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5: 네. 아, 축하합니다.
4: 익명님이죠.
5: 네.
4: 이야, 펄투스의 사연 하나 잘 보내시고 예, 여러분의 가전을 마련하실 좋은 기회입니다.
5: 아, 이런 예. 거 보면 좀 가기 싫어도 한번 따라가고
4: 살다 보면
5: 여러 가지 예. 경험을 해야
4: 여러분들이 급동의 경험이라든가
5: 네. 예,
4: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본인이 사연이 없다 그러면 뭐 물어서 주변의 네. 사연이라도 내 것처럼 보내도 되고 예, 퍼와야도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걸. 그 대신 퍼왔다고만 솔직히 말씀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5: 아, 그렇습니다. 솔직해야
4: 예.
5: 됩니다.
4: 예, 네. 자기 것처럼 그냥 써버리면 걸리면 선물을 취소하게 됩니다.
5: 맞습니다. 아, 마지막 노래가 싹 바뀌었네.
4: 어, 좋네요.
5: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예.
5: 야, 우리 요 사연에 딱 맞는 노래.
4: 네, 네.
5: 어, 컬트 삼총사의 눈썹이니까 준비됐다고 합니다.
4: 야. 예. 주장원의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6: 유서희 PD가 고심 끝에 골랐다고 합니다.
5: 예. 근데, 과연 이 시간에 이 노래 틀어야 하나?
4: 예. 야, 야, 빨리 틀자. 빨리 가 이제. 안녕하세요.
5: 예.
4: 자, 우리 그
5: 요게 그 그런 내용이죠.
4: 신혼여행 갔는데 네.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눈썹이 어디 갔냐.
6: 어.
4: 예. 아. 눈 밑에 까만 거 죽은 깨냐. 어. 뭐 이런 거예요.
8: 그래도
4: 예.
8: 얘네는 결혼은 했구나.
4: 어. 화장 지운 얼굴. 아, 넌 결혼 못 했구나. 아유.
6: 어이.
5: 너 결혼 못 했구나.
6: 어이.
5: 아, 저는 10만 원이요.
4: 예.
5: 너 결혼 못 했구나. 10만 원.
4: 예. 자, 다들 가세요 이제.
5: 아, 노래 나오네요.
4: 예예. 예.
5: 들어보시죠.
4: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5: 네.
4: 자, 여러분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네. 충분히 행복하세요.
9: 가는 날 눈부신 나의 친구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와.

0: 옛날에 엄마들은 그러셨죠.
1: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어야 시원하다.
0: 어머니, 그 말은 이제 2026년 여름에는 맞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이에요. 이번 주는 동풍이 불어서 한반도 서쪽이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더 더워질 거라는 이야기죠. 경산 42도 이야기가 이제 곧 서울에도 닥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월요일인데 괜히 정신이 아주 번쩍 나죠? 올여름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시간을 즐겁고 무탈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죠. 매번 얘기하지만 물 많이 드시고 아주 뜨거운 시간은 피하시고 라디오 들으면서 그렇게 여름을 보내보자고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 여름에 부탁해. 아이쿠.

0: 2026년 8월 3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권은비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고요. 날씨가 지금 빨리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위험한 날씨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고령 어르신들이 더위에 이제 취약하시니까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자식들 걱정 안 시키시려고 혹시나 몸에 문제가 생기셔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부모님한테 한번 연락을 쓱 해보는 날로 하시죠. 7118님 와마 오늘 날씨 무엇? 더워도 너무 더워요. 약간 아주 뜨거운 안개 안에 수증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밥통 4만 개가 밥이 다 됐다고 증기를 나한테 뿜어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취사가 계속 완료되는 느낌이에요. 3083님 저희 가게 에어컨 실외기는 더위를 버티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분홍이방 에어컨도 조심하시라이. 특히 그 우리 분홍이방의 에어컨은 고장날 일이 거의 없다. 우리는 저기 중앙난방 시스템입니까? 우리 SBS는? 여기는 그냥 이제 건물에서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고장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이 건물 안에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끔찍하죠.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 건물에 에어컨이 고장난다. 재난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길한데 마이크에서 삑삑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기름칠을 좀 해야겠는데 거의 재난 영화 수준으로 사람들이 으악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희님 대구 사람인데 아니 서울 오니 이게 더운 것도 아니여. 자 더위 강철 전사 더위 특전사 더위 707 부대 더위 UDT 우리 대구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서울은 더운 게 아니에요? 와 대구는 대체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대체 뭘 하는 도시길래 대구 대단합니다. 그래도 명희님 그래도 명희님도 물 많이 드시고 잠시 그늘에 피했다가 좀 시원하게 계시다가 돌아다녔다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더위를 이 선물로 잠깐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고무통에 들어가서 나만의 워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팡디도 보입니다. 한 손에 아이스바를 들고 있는데 아이스바 무슨 색인가요? 1번 빨간색, 2번 연두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Wonder Power.
1: The song is left on.
2: 오늘도 황제파워의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원형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첫곡 좌회전 예행연습으로 출발합니다.

0: 노래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딱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낮은 음으로 굉장히 느끼하게 부르는.
1: 아직은 사람을 몰라. 자, 우리 빵댕이들. 괜한 여기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더우니까.

선미영님, 쌍디 여기 고령군 다산면인데요. 40도 찍었습니다. 세상에. 와, 여러분 야외 활동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 황대파워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로 야외 활동하실 때 물 많이 드시고 응달에서 쉬면서 그늘에서 쉬면서 꼭

이하나삼성님, 빵디, 저는 이 무더위에 손 세차합니다. 얼굴은 소주 3병 마신 얼굴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참, 이 물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이게 사실 더 꿉꿉해요. 사실 여러분 시원할 것 같지만 더 꿉꿉하고 더 힘듭니다. 2133님도 잘 챙겨가면서 일하십시오. 아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지아님, 대구 북구 40.6도라고 속보 저도 전해들었네요. 오메 오메. 자, 파워 냉방 빔 쏩니다. 대한민국아 받아라, 파워 냉방 빔. 자, 이거 태풍 돌핀 때문에

야외 주차된 차에 탔는데 안전벨트에 손 대이는 줄 알았어요. 아 뜨거. 자, 야외 주차된 차 탈 때는 30초 문 열어놓고 환기 진행시켜. 자, 야외 주차된 차들 진짜 다들 조심하십시오. 어제 저도 차 위에 붙여놓은 핸드폰 거치대가 녹아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곡은 투투 1과 2분의 1 준비했습니다. 우리 황제파워 노래 나가는 동안만이라도 좀 쉬엄쉬엄 일하십시오.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고무통에 들어가서 나만의 워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한 손에 아이스바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스바 무슨 색인가요? 1번 빨간색, 2번 연두색.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김수경님, 제가 사는 곳 양산은 최고 온도를 찍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정전입니다. 자, 빨리. 자, 양산 전기 복구가 시급합니다. 지금 에어컨 안 나와요.

정재균님, 장은미님, 고윤덕님, 박상한님, 신애리님도 1점! 박경준님,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니까 더워서 말하기도 귀찮다고 끊으시던데요. 다행입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우와!

0: 게 야구 직관 가는데 더위 때문에 무사와 죽겠시우 크크크크. 아 야구 경기도 더위 때문에 지난주인가 하나 취소됐었죠. 아 선수들도 진짜 고생이고 이게 뭔 일이래. 제발 날씨야, 제발 날씨야, 우리 대한민국 좀
1: 잘 부탁합니다.
0: 김신혜님, 이효정님, 그리고 정아셀님 어서 오십시오. 윤승현님도 반갑습니다.

방금 지하철 내렸는데 밖으로 올라가기가 두렵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으면 시원하면 좋은데 아주 푹푹 찌는 더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진님 가고 단디아시라이. 자,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원한 건 밖에 나갈 때 마음 준비입니다. 자, 오늘 더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장난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안 나가신 분들은 조심. 이혜경님, 더나은님, 강수진님, 박민정님 반갑습니다. 김세별 왕선영님도 어서오세요. 조원우님, 빵디 오늘 세차 좀 하시죠. 내일 비 좀 오게. 어제 했지. 0777님, 아아 여기는 만리포 해수욕장입니다. 불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모레도 지금 엄청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해수욕장을 나온 게 더우면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나올 때 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피부 벗겨지지 않게 선크림 발라요. 제가 0777님 너의

0: 김재현님, 이정현님, 서미라님 어서 오십시오. 김리완님도 반갑습니다. 이혜연님, 이선희님도 어서 와버려.
1: 오늘도 우린 함께
0: 신은선님, 벌써 퇴근길이 걱정이네요. 1.2km 걸어야 전철역인데 땀이 줄줄 날 것 같아요. 아우, 여름 싫다요. 은선님, 오늘만큼은 따릉이를 좀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는 길이 걸어가는 게 걱정돼 죽겠네요. 네, 따릉이 진행시켜. 박지현님, 어제 지리산 있다 왔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는 시원했어요.
2: 좋았어!
0: 네, 그래서 지리산 초입에 있는 동네들, 뭐 제가 사는 동네는 전남 구례가 되겠죠. 거기는 다른 데보다 서늘합니다. 양소영님, 은비님 반갑습니다. 오미자님, 구미양님, 박경준님도 반가워요.

님, 송민주 님까지 입장. 자, 이렇게 송민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송민주님께는 부침 요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릴게요. 고무통팡디가 들고 있는 아이스바 색깔 1번 빨간색, 2번 연두색, 정답은 2번 연두색이었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했고요. 일단 여러분 더울 때 바다도 좋기는 한데 의외로 깊은 산속

북극은 아주 시원하다는 거. 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아까 지리산 문자 도착한 거 보셨죠? 네, 다들 알아서 잘 찾아다니십시오. 정승민님, 권세범님, 4693님, 6133님, 1535님 축하드립니다. 자, 끝곡은 박정우님의 신청곡 디오의 팝콘 준비했습니다.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의 파워. 노래 듣고 2부에서 봐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빈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아시나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제나 샴푸 등을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갑과 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잠들어 있는 빈통을 들고 나만의 가치 있고 알뜰한 일상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Welcome.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번호
6: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7: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딱이만 하이소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9: 차례.
8: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만 몇 개 만나보고 2부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이재인님 에어컨 리모컨 잃어버려서 급한 대로 아무거나 샀는데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아 이거 리모컨 진짜 여러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혹시 제이님 풍향 조절은 있습니까? 이거 풍향 조절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천장으로 윙 올라갈 때 거기다가 고정해 놓으면은 그냥 주변에 약간 공기만 차갑게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직방으로 에어컨 쐬시는 분들이 그 바람이 싫으니까 무풍이 개발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만 좀 서늘하게 만들 수 있게 풍향은 되겠죠 예, 저도 며칠 전에 진짜 무서웠던 순간이 에어컨 리모컨 잃어버렸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0: 하지만 요즘 에어컨이 여러분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조정하고, 우리가 또 무서울 때 뭡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집에 에어컨 안 끄고 왔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집은 안 끄고 나왔네, 띡 누르면 꺼지, 대박 아닙니까? 서미라님, 태백산은 저녁에 서늘해서 야외에서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워! 너무 좋다. 여러분 산에서 영화 보면 너무 낭만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절벽에다 쏴주나? 아니면 빔 프로젝트 그 설치해가지고 하시나? 아 어디더라, 강원도 제가 어디 그 무슨 촬영을 갔는데 그 절벽, 엄청 큰 절벽이 있는 관광지 있거든요. 거기 절벽에다 쏴요 빔을. 그래서 이게 몇 인치인지 가늠도 안 되는데 거기서 영화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낭만. 이게 이제 과학기술 발전의 순기능이죠. 너무 좋겠죠. 뒤에 매점도 있더라고요. 매점에서 싹 팝콘 먹고, 거기 춘천인가? 아 그쪽 부근인데 이것도 계단도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관광객들 영화 볼 수 있게. 아 요즘 또 상캉스 또 땡겨버리네요 이러면. 박민정님, 운동복 손빨래하고 밖에 널었더니 20분 만에 바삭바삭해졌어요.
1: 좋았어!
0: 아 이제 더운 날에 또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운 날 순기능 뭐가 있을까요? 물놀이한 아이들 옷이 축축해져서 차에 탈 때 차 시트가 안 젖게 한 15분에서 20분 만에 애들 옷 다 드라이 시켜버린다. 네, 이것도 아주 이 더운 날씨의 순기능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옷 같은 거 선페이딩이라고 하죠. 햇빛에 이렇게 좀 바른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옷걸이에다가 티셔츠 걸어가지고 걸어놔 보세요. 아주 그냥 선페이딩 제대로 됩니다. 정재균님, 빵디 차 본넷 위에 새가 똥을 싸고 튀었는데 열기 때문에 그 똥이 1초 만에 말랐어요. 크크크 안 닦여. 새들아 제발 차에 똥 좀 싸지 마라. 아 거참. 니들 똥이 잘 안 닦여요. 어? 제발 그거 세차로도 잘 안 돼. 아 이게 새들한테 저 차에 똥 싸지 말라고 제가 새쪼는 허수아비빔 싸드립니다. 허수아비빔. 아 이게 진짜 재균님 너무 공감됩니다. 진짜 스트레스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2부는 여러분과 제가 왔다갔다 끝말잇기 하는 신나는 쿵쿵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할게요. 7097님의 신청곡 자우림 매직카펫 라이드.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가 왜 오늘따라 갑자기 새롭죠?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끝까지 마치 저희 할머니가 그 치약 쓸 때 이렇게 쓰시거든요. 끝까지 다 짜내가지고 진짜 그 껍질이 찢어질 때까지 치약 포장지가 찢어질 때까지 이 자우림의 노래도 그렇게 알차게 들었습니다. 자, 2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신나는 끝말잇기 신나는 쿵쿵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청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코너죠. 어린이, 어른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네. 노래 두 곡이 나가는 동안 저 한 번, 그리고 여러분 한 번, 교대로 세 글자 단어로 끝말잇기라는 겁니다. 쿵쿵따 주문부터 외워봅니다. Careless, careless, shook anonymous, anonymous.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단어 나갑니다. 옥수수 쿵쿵떡.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황이트 작물 옥수수. 네, 여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먹거리 중에 또 옥수수가 있죠. 어렸을 때 옥수수 먹으면서 하모니카 부는 흉내도 내보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옥수수를 두 개를 다 먹고 이제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쌍절곤 놀이를 했다.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쌍절곤 놀이를 막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것도 있었어. 그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옥수수 뒤에다가 이거 꼬챙이 낀 다음에 말려가지고 등글기로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그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하시던 건데 등글기도 했었다. 그렇습니다. 선풍기 앞에서 잘 쪄진 찰옥수수 하나 들고 먹다 보면은 여름이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여름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나곤 했죠. 자, 옥수수로 오늘은 출발을 해봤습니다. 옥수수의 수로 시작하는 세 글자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옥수수 출발했고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끝말잇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아하의 Take On Me. 그렇죠. 여러분들만 휴가 떠나지 말고 나 좀 데려가세요. Take on me. 황제파워 여행 갈 때 꼭 데려가기.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삼촌이 옥수수 했어요. 수로 시작하는 세 글자 보내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옥수수 쿵쿵따. 자, 수정과 쿵쿵따 이지선님 수정과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과수 원 쿵쿵따. 자, 원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다시 출발.

이 무슨 일입니까? 어? 이 무슨 일이야? 2548님 원두 마쿵쿵타. 야, 이 원두마까지 완성되면은 이거 진짜 오리지널 컨텐츠인데. 자, 그럼 막 거기서 또 우리 한잔 해야죠. 아, 근데 이거 리 막걸리 쿵쿵타. 원두막에서는 또 막걸리 리도 되고 이도 됩니다. 자, 리, 이 다 됩니다. 시작하는 세 글자 컴온. 야, 이거 막걸리 어린이 친구들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원두막 하면 여기서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여행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휴가 떠나는 사람들한테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캐리어에 나 좀 넣어요. 앙. 자, 노래가 다음 곡으로 살랑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곡 들을 동안만 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글로리아 에스테판 콩가. 그렇죠. 이 무더운 여름들을 이 라틴 음악 같은 여름 음악 들어주면 이겨내버리죠. 자, 도착했습니다. 막걸리 쿵쿵따 3981님 이발소 쿵쿵따. 자, 이발소 소소 소나 기 쿵쿵따. 자, 기로 시작하는 세 글자 come on. 기로 시작하는 세 글자 빨리빨리 들어와

0: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1: 아, 맞습니다. 저 지금 좀 많이 신났고, 아, 노래가 이 옛날 감성의 우리 삼촌들이 듣던 음악인데, 저도 사실 그 평상에서 혹은 그 마루에서 삼촌들이랑 이모들이랑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아, 오늘 간만에 또 낭만이 있죠.

아이고 찾아버렸습니다. 김나몽님. 기숙사 쿵쿵떡 사당역 쿵쿵떡. 사당역 쿵쿵떡. 자, 이번엔 좀 난이도가 높아요. 역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덤비시라잉.

자, 도착했습니다. 사당역 쿵쿵따 영마살 쿵쿵따 0750님 축하드립니다. 영마살 살 살목지 쿵쿵따 지로 시작하는 세 글자 컴온 시원하죠 살목지.

아, 자, 정성진님께서 지평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살목질을 지평선으로 받았어요. 자, 오늘 단어들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어는 옥수수였고요. 옥수수, 수정과, 과수원, 원두막, 막걸리, 이발소, 소나기, 기숙사, 사당역, 역마살, 살목질, 지평선. 이지선님, 2548님, 3981님, 김남홍님, 0750님, 정성진님, 콩글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은 왠지 모르게 아련하게 저 시골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끝말잇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괜히 뜨거운 여름에 시원했네요. 요거를 또 무지성 스토리로 한번 싹 엮어봐야겠죠. 옥수수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미야! 일용아! 일용이 어딨냐? 어? 옆집 할매! 나한테 지금 나이스 BGM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이 할매 안 되겠네. 이거 그냥 옥수수를 당장 털어버려야겠어. 어? 옥수수를 털고 입에서 수정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한번 붙자 이 할매야. 뭐? 과손으로 따라와. 원두 막으러 가고 싶다고? 막걸리도 얼굴에 뿌리며 야이 야만 거 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어. 뭐라고? 이발소에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고? 아니야, 할망구가 왜 이발소로 들어가? 거기 남자들만 가는데. 아, 이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나기도 이발소 가도 된다고? 하하, 그럴 수도 있지. 이발소 어떻게 갈 거야? 소나 기린을 타고 가? 소나 기린을 타고 간다고? 기린은 우리나라 동물도 아닌데.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뭐? 노인대학교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께서 머리를 안 깎고 먹고 혼낸다고? 기숙사는 어디 있는 거야? 사당역? 이 할망구가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살이 찌지. 너 살쪘어? 역막살. 역막살 쪘다고? 뭐라고? 나도 살 쪘다고? 무슨 살? 살 먹지? 뭐에 줄임말인데? 살이 목에 뒤룩뒤룩 찐 지는. 아이고, 이 할망구가 드립이 제법이네. 안 되겠다. 우리 저 지평선으로 가서. 아, 실패. 지평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지평선에서 아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인파선과 연결을 좀 못해볼까 했는데 지평선에서 끝났습니다. 1872님 순박한 BGM에 그렇지 못하네요. 그 옆집 할머니와의 분쟁을 좀 다뤄봤습니다. 7344님 솔직히 BG가 살렸다. 아 근데 급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급하면 썼던 걸로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될 수 있으면 폭력적이지 않은 스토리를 좀 추구하는 저로서 좀 급했다. 아, 4465님 또 싸우네 또 싸워. 그럼 그렇지. 민명희님 제 지인 중에 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어쩌면 이런 BGM을 준비했지.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697님의 신청곡 박지윤 갤러리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떠밀구조 플랫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서울 사상동의 예비 삼둥이 아빠 인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부는 두 번의 인공수정을 진행했지만 좋은 소식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올해 6월 초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고 정말 기적처럼 새 쌍둥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어요. 벌써부터 걱정 많은 예비 엄마 아빠지만 그보다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뱃속의 새 쌍둥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무사히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2월에 공고사직으로 현재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데요.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취업도 화이팅, 우리 새 쌍둥이도 화이팅.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사당동 예비 삼둥이 아빠님의 신청곡 데이브레이크 좋다. 네, 노래에 다 담겨 있죠. 우리 아버님의 기분이 그냥.

0: 그냥 싹 다 담겨 있죠. 세상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세 명이 찾아오다니. 음? 우리 조카가 지금 세 명이 찾아오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일단 작년 2월에 공고 사직을 당하셨는데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새 쌍둥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가 생기면 한번 변화가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게 풀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명의 조카가 복댕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다? 직장을 굉장히 좋은 곳을 구하게 될 확률이 높다. 네, 지금 준비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하셔서 좋은 직장에 좋은 동료들과 꼭 일하시기를 취뽀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뽀빔. 아유, 우리 복댕이들이 그냥 세 명이나 굴러왔네. 우리 아내분께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지금 여름에 더운데 몸이 또 세 배로 무거울 거 아닙니까? 아이 하나만 가져도 이렇게 만삭되면 숨이 차고 그럴 텐데 세상에. 우리 아내분 얼마나 마음고생도 심하셨을까요. 임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계획을 하면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계획을 안 했는데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제파워는 이 삼신할머니의 축복을 받은 방송으로서 이렇게 아이를 갖길 원하는 부부에게 항상 많이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의 기운도 좀 있겠죠. 출산의 기운이 굉장히 높은 방송이다. 자, 그리고 오늘 전화 연결을 하신 우리 삼둥이 아버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다들 이라고 해주셨네요. 아마 문자창이나 뭐 고릴라 이렇게 채팅창에 그냥 축하의 물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우리 조카 3명과 그 다음에 산모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순산빔도 쏴드리겠습니다. 순산빔. 다시 한번 어머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자, 3부는 답정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1부 2부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단문자 4개를 쏴드리겠고요. 단문자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가 부르는 노래를 단문자로 이어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9: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20: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오늘의 정답은 정해졌다. 내가 물어보면 아무 말 말고 그 정답만 말하면 된다. 어때? 쉽지?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자, 다들 제가 보내드린 정답 받으셨나요? 정답 4개를 총 보내드렸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단문자 확인 안 하시고 섣부르게 도전하셔가지고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가 보내드린 4개의 정답을 확인하시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제가 앞부분 노래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은 뒷부분을 부르시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가사를 말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노래 진짜 뒷가사를 얘기하면 탈락이에요. 반드시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을 이용해서 노래를 개사를 해주셔야 된다. 주의사항은 꼭 멜로디를 넣어서 불러주시고요. 전화 받으시면은 블루투스 해제하시고, 네, 뒤에 라디오 꺼주시고, 2시부터 6시까지 02로 가는 전화는 저희 확률이 높으니까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곡 부분 한번 들려드립니다. 큐. 자, 여기입니다. 갑자기를 여러분이 개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여기까지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남들이 얘기한 정답을 또 얘기하면 탈락입니다. 공개된 정답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전화 겁니다. 전화 주세요. 자려고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려고 누웠는데.
1: 네, 이거.
0: 성공! 야! 소리 질러!
1: 예!
0: 야, 마지막에 모기 성대모사까지 해주셨어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아까 그 통화 연결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아, 이걸 정답을 해야 되나 아니해야 되나 했는데 뒤에 모기 흉내까지 내주셨죠?
1: 네.
0: 아, 정말 잘하셨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달팽이입니다.
0: 아, 대구 달팽이님?
1: 네.
0: 아니, 달팽이, 왜 달팽이에요?
1: 좀 느려요.
0: 아, 조금 행동이 느리신 건가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그냥 생각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0: 아, 생각이
1: 좀 하는 것 같아요.
0: 아, 좀 생각이 느려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1: 뭐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0: 아, 그죠. 본인은 어때요?
1: 본인은 저는 뭐
0: 문제가 전혀
1: 편하죠. 마음 편하죠.
0: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부러워하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느긋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느긋하게 살고 싶은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1: 네, 천천히 하면 네. 실수가 적어요.
0: 아, 천천히 하면 뭐라고요?
1: 실수가 적어요.
0: 아, 실수가 적다.
1: 네.
0: 이게 인생에서 살면서 실수로 혼나본 적보다 그냥 느리다고 혼나본 적이 더 많나 보죠?
1: 네.
0: 아, 이거 뭐 거의 분홍이
1: 천천히죠, 아무래도.
0: 네?
1: 천천히. 천천히 뭔가를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편인데 느려요.
0: 아, 일단 속도의 문제지 일은 꼼꼼하게 잘하시는 우리 달팽이님, 대구 달팽이님. 거기 날씨 괜찮습니까?
1: 네, 딱 달.

0: 남편이 피부 말라 죽기 직전입니다. 네.
1: 어마어마하겠네요. 자, 오늘은 네. 늦지 않게 그래도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안녕. 바이.
1: 바이. 자, 우리 달팽이님, 대구 달팽이님이 가볍게 성공을 해주셨다. 자, 다음 팡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자, 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2: 엄마가
1: 성공! 와! 야! 여러분, 음도 아주 정확하게 제 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자기소개 컴온!
2: 아, 저는 이제 16개월 딸 집에서 육아휴직 쓰고 육아하고 있는 청주대디입니다.
1: 아, 청주대디님.
2: 네.
1: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그렇죠. 받죠.
2: 네네.
1: 이게 얼마나 받습니까?
2: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도 더 받고요.
1: 네.
2: 저희 회사는 다행히 좀 그 여유 있게 좀 많이 해줘서.
1: 네.
2: 일단 지금 6개월 먼저 쓰고 있습니다.
1: 아, 6개월을 먼저 쓰시는구나. 아니, 지금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2: 아, 예, 예, 네.
1: 아니, 그 일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육아도 해보시는 거잖아요.
2: 네네.
1: 딸이 첫째입니까?
2: 네, 첫째입니다.
1: 아, 어때요? 일이 힘들어요? 육아가 힘들어요?
2: 육아가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정답입니다.
2: 네네.
1: 아, 청주는 저기 날씨가 어떻습니까?
2: 아, 여전히 여기도 전국 어디나 다 그렇듯이 뜨겁습니다.
1: 아, 거기도 뜨겁고. 그럼 밖에 저 안 나가시는 거죠? 지금
2: 네,
1: 오늘은?
2: 네, 못 나가죠, 거의.
1: 네. 어때요? 그 회사에는 퇴근이 있잖아요.
2: 네.
1: 육아는 퇴근 없잖아요.
2: 뭐 와이프 오면 이제 퇴근 준비해야죠.
1: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든가요? 육아하면서?
2: 아, 뭐 일단은 그 첫째다 보니까 감정을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다 모든 게 다 조심스러우니까 좀 그런 게 있죠.
1: 아, 애들은 이제 그 자기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2: 네, 맞아요.
1: 더운데 저기 애기 땀띠 안 나게
2: 네,
1: 기저귀
2: 네.
1: 같은 거 풀어가지고 부채질도 좀 해주시고요.
2: 네, 그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2: 아, 네, 자주 하고, 기저귀 갈 때마다 해주고 있어요.
1: 네, 애기도 저기 뭐야, 물 많이 주시고, 아버님도 네네. 물 잘 드십시오. 아셨죠?
2: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황재성 씨도 물 자주 드시고, 건강 네. 챙기세요.
1: 아, 저도 뭐 늘 달고 삽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네.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2: 안녕!
1: 아, 애 아빠가 그래도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네. 자, 다음 빵댕이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엄마가가 이번에는 공개가 됐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바로 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3: 야식이
1: 성공! 아, 그의 밴딩 처리가 야식이 엇박으로 꾸겨 넣어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바야흐로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 리듬을 갖고 놀아버리는 리듬의 마법사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기소개 컴온!
3: 아, 안산에서 어머니와 타코야끼 하고 있는 문어입니다. 문어.
1: 어머, 세상에. 저 타코야끼 진짜 좋아하는데.
3: 아, 어머니 들어오세요.
1: 어머니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1: 어머, 그 매장입니까? 아니면은?
3: 매장입니다.
1: 와, 지금 무슨 타코야끼 뭐뭐 팔고 있어요?
3: 아, 메뉴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제일 많이 나는 게 와사비 크림 날치알이라고요.
1: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일 좋아해요.
3: 아, 거기에 파가 올라가고 날치알, 와사비 크림 소스가 거기에 이제 소스를 또 수저로 만든 거라.
1: 와,
3: 딴 데서 못 먹어봐요.
1: 저 그거 사실 그 두 줄 시켜 먹거든요. 여섯 알씩 두 줄, 12개.
3: 저희는 제일 많은 게 26알이에요.
1: 26알까지요?
3: 네.
1: 아니, 혹시 그 개인 매장입니까? 체인점입니까?
3: 반체인이요.
1: 아, 에?
3: 반체인.
1: 반체인?
3: 네.
1: 반체인은 대체 뭐죠? 아니, 그 살짝 그 안산.
3: 개인이 개인이죠.
1: 네, 안산에서 매장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안산 수안파출소 옆 타코야퀸입니다. 타코야퀸.
1: 아, 타코야퀸.
3: 네, 타코야퀸.
1: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름 좋습니다. 이제 타코야키계의 퀸이네.
3: 네.
1: 네, 홍보하십시오.
3: 여기 오시면은 빵디 얘기해 주시면은 아이.

0: 스파게티 콜드브루 서비스들이고요. 팥빙수 옛날 팥빙수도 있고 사계절 다 하고요.
1: 팡댕이들 서비스 주는 겁니까?
0: 네, 그럼요. 인증만 해주시면 뭐.
1: 아, 팡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산 네. 수원 파출소 옆 타코야퀸. 오늘 같은 날씨 에어컨 틀어놓고 타코야키 싹 하나 약 올려주면은 여러분 끝납니다. 타코야키 맛있는 저 제일 좋아하는 그 와사비 타코야키가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매콤 아니 그 약간 뭐랄까 쌉싸름한데 이 크리미한 게 그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이건 또 근데 다른 데는 없어요. 막 이름은 똑같은데 네. 제가 직접 제조하는 거라
1: 네.
0: 소스가 다른 매장들하고 달라요.
1: 아 이게 이제 사실 와사비 타코야키 이 자체도 메뉴가 있는 집이 많이 없지만 소스를 수제로 직접 만들어서 타 매장에서는 네. 절대 맛볼 수 없는 소스다라는 거.
0: 아, 자, 못 먹죠.
1: 네, 목소리 아주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저희가 네.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0: 안녕.
1: 아, 어머니와 함께 타코야키. 개인적으로 수플레집을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타코야키도 괜찮다. 아 진짜 괜찮을 것 같으세요. 타코야키 집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이 3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하나 남았고요. 바로 팡댕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아 진짜 맛있겠다 타코야키. 여보세요?
2: 네.
1: 자, 여기 황제파오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바로 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2: 갑자기
1: 안 돼! 안 돼! 너무 침착하게 잘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에 가사를 붙이면 제가 실패라고 네.

0: 1 여기까지. 다음 방댕이.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지금 빨리 그 저 뭐야 문자 확인하세요. 정답. 마지막 방댕이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3 2 1 여기까지. 다음. 자려고 누웠는데 여보세요. 아 아니구나. 뭐야?
1: 여보세요?
0: 어,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네.
0: 네네. 자 바로 갑니다. 침착해. 자 자려고 누웠는데
1: 자기야.
0: 아 여러분 빨리 문자 확인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문자에 나와 있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너무 아쉽다. 정 안 받으시면 저 엄마한테 하겠습니다. 전화. 자 다음 방댕이 전화 주십시오. 자 공개된 거 안 되고요. 공개 안 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 원래 가사 붙여주시면 탈락.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네.
0: 바로 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2: 야식이
0: 안 돼. 공개됐어. 아! 자 바로 바로 여러분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자 다음 빨리 빨리. 아 여러분 집중 좀 해주세요. 지금 하나 남았어요. 야식이 모기가 엄마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 남았다고요.
3: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바로 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3: 배탈이
0: 성공! 드디어! 예! 와 성공! 와 축하드립니다!
3: 전화올지 몰랐어요.
0: 와 진짜 귀인이시고 겨우 이 코너를 마무리해 주셨네요. 자기소개 컴온!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컴온!
3: 아 부천사는 이규만입니다.
0: 아 규만씨.
3: 네.
0: 아 덕분에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이 코너를.
3: 아 저 감사합니다.
0: 아 듣고 계셨어요?
3: 예 방금 듣고 있었는데 네. 맨날 이렇게 댓글 달려고 했는데 네. 이름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0: 네. 아 그래서 좀 서운하셨군요.
3: 네 생일날 저 불러달라 했는데 안 불러주시고.
0: 아 그래 규만 생일이 언제셨어요?
3: 아,

0: 생일이 언제셨어요?
1: 7월 23일이요.
0: 그 아직 멀었잖아요.
1: 어, 아니에요. 지났어요. 7월.
0: 지금 작년에 보내신 거죠, 그럼?
1: 아니에요. 저기 7월 24일
0: 날 지난번 10월이 아니고 갔다. 7월.
1: 아, 아 제가 네, 발음이 안 좋습니다.
0: 아닙니다. 제가 10월로 들어 가지고 통화 음질 때문에 아, 7월 23일이면은 지난주인가?
1: 네, 얼마 안 됐어요.
0: 아, 지금 뒤늦게. 아, 진짜 예,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나 봅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규만 님 늦었지만 생일 선물 예쁜 걸로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잘 계시고요. 서운해 규만.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
1: 안녕.
0: 아, 규만 씨 이름 놀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규만. 어, 먹고 싶 규만. 네, 동료들은 꼭 규만 씨를 놀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끝곡은 오늘 문제의 곡이었습니다. 아이오아이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열은 열로 다스린다. 이열 치열이죠. 더운 여름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이 식어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과학적인 여름 지혜가 담겼는데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정조는 이 말을 전혀 다르게

0: 다른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조는 역적을 처벌하는 일을 두고 이열치열이라는 표현을 썼죠. 역적은 같은 당파 사람이 맡아야 일을 좀 더 온건하게 수습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뜨거움을 뜨거움으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 그 말 속엔 더위를 이겨내고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닭고기 하면
1: 하림.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3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방학이라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는데요. 아, 혹시 식당에 납품하시는 건가요? 아, 본인 거예요? 네, 이렇게 사도 3일이면 끝난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김경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직장에 핸드폰을 주말 내내 두고 왔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살짝 기대하면서 확인했는데 부재중 전화 0통, 광고 빼고 톡 0개.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웠나요? 괜히 씁쓸해서 황디한테 선톡해봅니다. 황디, 이틀 동안 울리지 못했던 제 핸드폰 대신 제 이름이나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세상 사람들아, 김경준 여기 잘 살고 있다요. 네, 오늘은 핸드폰에 아무런 메시지, 아무런 전화

그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는 김경준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깜빡하고 하루 종일 못 봤는데 전화기를 들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십 번씩 올리던 그 문자가 아예 없고 심지어 광고 문자도 없을 때 건강검진센터에 문자 하나 와 있고 그럴 때 뭔가 평화로움 한 30% 씁쓸함 70% 경준님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경준님 뭐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드리고 저희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선곡을 해놨네요. 오늘 이후로 경준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예감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 많이 생기라고 톡 친구 많이 생기라고 경준님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0: It's 1998. Michael DRVS coming at ya.
1: 더워도 더워도 또 더워도 월미팬은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여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 바로 월미팬.

자, 아, 이 더위에 짜증이 두 배로 나는 분입니다. 8384님. 아니 왜 퇴근 시간에 이사님 차는 항상 그냥 제 앞에 있을까요?

0752님, 자 아까 하루 종일 연락 안 온다고 사연 보내신 분, 자 샵 1077에 문자 보내면 단문자가 옵니다. 아 그러면 내 문자가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대요. 샵 1077에 문자 보내면 단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아니 저랑 연락 안 된다고 화가 잔뜩 나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날이 더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꼭 만난다는, 네, 화를 좀 식히라는 의미로 릴렉스 캄다운 빔 쏴드립니다. 릴렉스 캄다운 빔. 1724님 이제 퇴근했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출연은 자 집에서 만들지 마세요. 꼭 시켜드십시오. 냉우동으로 진행시켜. 오늘 점해추는 냉우동이고요. 야매추도 있습니다. 오늘 야식은 말 나온 김에 타코야기를 진행! 한 번 더 시켜! 조원우님, 빵디 조명이 추가되니까 건조가 잘

0: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1: 김규리님.
2: 아우 너무 더워요 과장님. 제발 에어컨 27도로 좀 높이지 마세요. 그런 거면 왜 에어컨 트냐. 자 과장님.
3: 정신 차려.
1: 진짜 그런 거면 에어컨을 왜 트는 거야. 선풍기를 틀든가 왜 트는 거예요.
2: 마지막 곡입니다. 과장님 빨리 말씀하시라고. 샵 텔미텔미 출발합니다. 자 신나는 노래 출발. 자 이제 퇴근을 할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0: 매지.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살 뺀다고 말했다. 살 뺀다고 말했다.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0: 김정민님, 케냐에서 온 직원이 혼자서 궁시렁 궁시렁 가서 들어가 보니 더버라 더버라 이러고 있어.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아, 더버라 더버라. 아, 예. 정착을 그래서 어디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라도 진짜 깡식으로 전라도에 정착하신 외국인 분들은 다 그쪽 사투리 쓰고요. 경상도 분들은 또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제주도에 정착하신 외국인도 있을까요?

이 조끼는 엄청 얇아요. 네, 보시면. 자, 보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뒤 다 비치는 거. 보여버리지? 전 이제 안 했습니다. 엄마들이 왜 이 가디건 같은 거, 얇은 거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네. 조끼 입으면 자신감 플러스 3대 버리죠? 한유리님. 아니, 뭐야. 회사에 따로 보관하는 조끼가 있어. 다 제 거예요. 다 집에서 그냥 나온 거고. 저 라디오는 웬만하면 스타일리스트 옷 안 입고 온다는 거. 한 말씀.

0: 이은근이.
1: 그럼 조끼는 배 가리개 용이구나. 이제 겸사겸사. 여기까지.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이 조끼로 사실 배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조끼야말로 배가 나오면 더 튀어나오게 아주 철저한 자기관리와 이런 그 자기의 그 개 몸에 대한 바디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조끼 함부로 입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9413님. 아니 오늘 물류 창고 지원 나갔다 왔는데 검은색 티셔츠에 소금이 보인다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압류 압류 이해합니다. 이거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하나 드십시오. 이거 뒤에 소금이 소금기가 등에 보인다는 것. 땀을 흘린 양이 어마어마하다. 최윤희님. 와 조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옴. 아 진짜 근데 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그 자기 전에 가끔 이제 핸드폰 할때 있는데 그때 보면은 쇼핑리스트 이제 사지는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데 다 조끼예요, 여러분. 박성우님, 상디, 나는 곧 지하철 타러 갈 겁니다. 마음 준비 단디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빵디도 이제 양산 들고 다니라고. 이게 남자들 많이 들고 다닌대요, 요즘에. 얼마나 더우면 그러겠습니까? 진짜 양산 다들 좀 챙기셔서 햇빛도 좀 피하시고, 지하철 역까지 가는 길이 보통이 아니고 거기서도 또 사람 많으니까 부딪히고 하면은 뭐 너무 더울 거 아닙니까? 더위 잘 이겨내자고요. 자, 내일은 황제파워 라방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황제파워 오픈 스튜디오가 너튜브에서 진행이 되는 날이고, 이번 한 주는 너튜브에서 에러 검색하시고 황제파워 라방으로 많이 만나주시기를. 내일은 3시부터 라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쉬마탱! 오늘 끝고 최준호님의 신청곡 어떤 날 출발 준비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자, 집으로 출발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하얀 설경과 패딩 입은 사람들 사진이 주르륵 뜹니다. 그럼 다들 댓글로 겨울아 얼른 와, 겨울 사랑해, 뒤늦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진 많이 많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날 올리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언젠가는 눈물나게 그리워질 테니까요.

핑클 화이트 박소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박재민님 라송 오늘 보니까 눈사람 같네요. 시원하네요. 제가 여러분 날이 더워도 보통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소매 정도까지는 입지만 이렇게 끈을 이게 지금 1cm도 안 되는 이게 한 0.3cm 되려나 이런 끈은 잘 방송국에는 안 입고 옵니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0: 오늘 아 그래 그냥 내가 입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이 끈으로 된, 예, 어깨가 끈으로 된 이 옷을 입게 됐어요. 정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옷을 입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그 양산이 42.4도를 찍으면서, 야, 42도? 42.4도.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서울이 37도를 찍었거든요. 37도 이번 주 내내 37도를 찍던데 이러다가 40도 되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예. 3521님. 언니 날씨가 불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장보고 집으로 후다닥 들어왔어요. 저녁은 불 앞에서 요리하는 시간 줄이고 싶어서 김밥해서 먹어야겠어요. 근데 김밥도 집에 있는 재료로만 그냥 싸야지 어쨌든 계란 지단 부치고 하면 불을 켜야 되고 다 볶아야 되잖아요. 당근도. 너무 더울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생식을 먹어야 되나. 이럴 땐 그냥 생걸 싸야 되나. 351님 선물 갑니다. 이지선님 라송 저는 주말 내내 B&A4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신나게 달리고 현생으로 돌아온 지금 몸살 났어요. 언니도 더위 조심하세요. 저도 어저께 예, 비어네이퍼 콘서트 갔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예, 물을 막 뿌리니까 물도 뿌리니까 그렇게 또 시원해지고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비어네이퍼의 명곡들 있잖아요. 예, 2세대 아이돌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은 비어네이퍼 명곡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곡들이 많았습니다. 이지선님께도 선물 가고요. 오늘 주제는 어디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지금 휴가 중이신 분들 또 더위 때문에 어디에 얼만큼 지출하셨는지 팥빙수만 세 그릇 싸서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팥빙수만 세 그릇. 예, 여러분 이런 것들 소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오늘 혹은 지난 주말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5: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6: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블랙핑크 뛰어. 아, 오늘 같은 날은 못 뛰죠. 예, 너무 더워가지고 예, 음악으로만 즐기시라고 뛰어를 전해드렸습니다. 6816님 어제 미우새에서 언니 나오는 거 봤는데 언니 댄스 산매경에 빠졌던데 오늘도 필 살려서 댄스 고고고. 이영진님 저도 어제 미우새에서 언니 봐서 엄청 반가웠어요. 언니는 진짜 골미다 때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뭘 드시는 거예요? 아 맞다 소식자라 드시지도 않죠. 부러워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 제 옆에, 오, 저기 초콜릿이 하나 보이네요. 오, 저 가방 옆에 초콜릿 미니 사이즈. 예, 제가 저걸 예, 주문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더워가지고 당 떨어질까봐. 예, 저걸 가지고 왔는데, 저 안에 이제 몇 알이 들어있는데, 이제 다 먹질 못하고, 여기 좀 킵해놨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물냉면 추천해드려요. 물냉면. 예, 훨씬 좀 시원해지고, 아무래도 뜨거운 것보다는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에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입니다. 아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썼을까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4081님, 3박 4일 캠핑 갔는데 하루에 얼음 5kg씩 샀어요. 캠핑장이라 비싸요. 하루에 얼음값만 15,000원씩 썼습니다. 하루에 얼음값만 15,000원씩. 근데 또 얼음이 꼭 필요하잖아요. 물 마실 때도 좀 얼음이 있어야 되니까 더워서. 백종만님, 더위 식히러 이천에 있는 워터파크 갔다가 팔찌로 맘 놓고 찍어대면서 사먹다 보니 35만원어치 먹어치웠네요. 물속에서 맥주를 먹다 보니 이거 음주 이거 수용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돼. 원래 이렇게 맥주 마시고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무서운데요. 35만 원어치. 야, 대단합니다. 이게 팔찌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계산이 우리가 돈으로 그때그때 카드나 현찰보다 좀 덜 체감이 되죠. 오지은 님. 요 며칠 온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막 긁었는데 알고 보니까 햇빛 알러지래요. 병원 가서 약 타왔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데 웃잖아. 오지은님 음식 좀 배달해가지고 집에서 한 며칠 있어야죠. 뭐 럽게임 들으면서 선물 갑니다. 김현진님, 저는 평양냉면 먹으려고 2시간 줄 서 있었어요. 요즘 평양냉면 핫하잖아요. 언니는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저는 불호입니다. 예, 너무 슴슴해. 저는 거기에 약간의 간이 좀 예, 들어간 게 좋습니다. 젊네요, 젊어. 이 더위 오늘 37도에 2시간 줄 서서 드신 김현진님 선물 갑니다. 7403님, 고향 완도섬으로. 완도가 고향이에요? 휴가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무언가 굴러오더니 우리 차바퀴에 쾅 다 찢어졌어요. 고창까지 견인차 타고 가서 타이어 갈고 휠까지 구멍이 났는데 그쪽에서는 또 휠을 교체 못한다고 해서 전주까지 40만 원이나 너무 큰 돈을 썼어요. 이만하게 다행인데, 그쵸? 고속도로에서는 여러분 이거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정비를 하고 떠나라고는 하는데 여기 88에도 가끔씩 서 있는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특히. 근데 40만원 너무 큰 돈을 썼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7403님 고생 많으셨네. 여기저기 잘 모르는 지역에서 선물 갈 거예요. 폴킴입니다. 파도.

폴킴 파도를 이어드렸습니다. 파도. 지난주 영수증 이 코너에 남자친구랑 천일 기념 선물로 휴대폰 샀던 사연 읽어주셨는데 주말에 잘 선물했어요. 9303님. 선물 맞추기 게임했는데 못 맞춰서 결국 러브게임 다시 듣기 언니 목소리로 들려줬답니다. 다음에는 러브게임의 법칙으로 사연 보내볼게요. 네. 인증샷이 또 왔습니다. 두 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러브게임의 법칙으로 사연 올려주세요. 오현진님, 오늘 교통비 빼고 쓴 돈은 0원입니다. 오, 0원? 아침 9시부터 쓰리잡. 지금 세 번째 출근 중이고요. 밥. 보다 잠이라 중간에 집에 와서 잤더니 오늘 쓴 게 없어요. 그나저나 버스가 가다가 고장나서 저 7시까지 출근 살짝 늦을 것 같아요. 애가 탑니다. 이게 또 마음이 애가 타면 이게 더덥거든요. 근데 오현진님 중간중간에 물이나 이런 것도 좀 시원한 것들 좀 챙겨 드시면서 쓰리잡을 하셔야 예,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원보다는 예, 저 시원한 물은 좀 드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늦지 않고 출근이 가능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갈 거예요. 5022님 군산 여행 갔다가 선유도 옥돌해변 가고 싶어서 1시간을 달려갔는데 너무나 타 죽을 것 같아서 뜨거워서요. 호떡만 사 먹고 돌아왔어요. 호떡 먹으러 바닷가 간 사람이 됐지 뭐예요. 이런 거 두고두고 생각나요. 내가 그때 2006년 그 더운 날 37도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호떡만 먹고 그냥 왔잖아. 바닷가에 발도 못 담그고 2026년 예, 2026년 여름 이거 나중에 오래오래 기억날 겁니다. 예. 5022님께도 선물 가고요. 육중한 밴드에 어쩔 건데 띄워드릴 거예요. 이게 혼자 살면 뭐 어쩔 건데, 네가 꼴찌하면 뭐 어쩔 건데, 돈 없으면 뭐 어쩔 건데, 약간 육중한 스타일이가 유쾌한 바이브로 풀어낸 곡입니다. 들어보세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냉방과 하천환경 보호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도심을 달굴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의 수온까지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냉방을 조금씩 줄이는 실천들이 모일 때 도시에 열을 내리고 하천도 살릴 수 있는데요. 도시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내 적정 온도는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졸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졸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0: 대학교 시절 저는 그 유명한 공대 아름이였습니다. 토목공학과에 입학을 하다 보니 여학생은 저 하나. 마음 붙일 친구가 없어서 늘 다른 과 친구와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공 수업 강의실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지? 복학생인가? 궁금했지만 말을 붙일 용기는 없었는데 시험 기간이던 어느 날 저기 혹시요 전공 노트 정리한 것 좀 빌려줄 수 있나? 그 질문 하나가 어찌나 설레고 좋던지 아, 네, 여기 노트를 건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글씨를 좀만 더 이쁘게 쓸걸. 아, 더 예쁜 노트로 살걸. 그래도 그 일을 핑계로 선배와 조금씩 가까워졌죠. 하지만 가까워지고야 알았습니다. 선배에겐 무지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심지어 방학을 앞둔 어느 날엔 나 여자친구랑 100일이라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축하해주러 올래?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야죠. 갈게요. 결국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해 진심을 담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학년이 되었고 저는 그 사이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배와는 멀어졌습니다.
1: 야, 그쵸? 야, 토공 왕자님! 야, 그 니네 그 선배 여친이랑 헤어졌대!
0: 갑작스런 연락. 제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죠. 다시 잡고 싶단 마음이 솟구쳤지만 학교도 다르고 마주칠 명분도 없어 홀로 고민만 거듭하던 그때. 안녕, 잘 지내지? 선배였습니다. 곧 네 생일이잖아. 간만에 다 같이 모이면 어때? 너희 동기들이랑 다른 선배들도 부르고.
2: 너무너무 좋았죠. 어떻게든 선배를 만날 기회였으니까요. 선배가 정성껏 준비를 해준 덕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일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0: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지도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너야. 자꾸 네가 보고 싶더라고.
2: 침착해. 아직은 아니야. 끝까지 좀 더 들어봐.
0: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번 만나볼.
2: 좋아요. 아, 그러니까 아 저도 좋아요 선배.
0: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6년 동안 예쁜 연애로 이어졌고 내 나이 27에 드디어 결혼의 꼬리인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두 딸을 둔 든든한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20살 첫눈에 반한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있네요.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처음 선배를 봤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운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시간을 견뎌내고 좋은 타이밍에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봅니다.

건 아이유가 함께 했습니다. 첫사랑이죠. 이어드렸어요. 오늘 이지연 님의 첫사랑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김주현 님이 아휴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부럽다란 얘기죠. 예. 아니 날도 더우니까 좀 첫사랑 얘기도 듣고 하는 거죠. 예. 김대란 님 첫사랑이 이루어지다니 대리만족하고 있네요. 김경식 님 말 다 끝나기도 전에 좋아요라니 우리 한번 만나볼 좋아요 이렇게 된 거죠.

첫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죠? 사연자 이지연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깨악 언니, 신랑하고 애들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옛 생각에 추억 떠올리며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들려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났구나. 얘 노트 빌려주고 하다가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 다른 학교로 중간에 편입이 있었잖아요. 옆에 늘 있었으면 또 뭐 굳이 생일 파티 안 해줬을 수도 있는데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생각이 나고 그리워졌고 뭐 이럴 자신의 마음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생일 파티 열어주면서 또 다시 만난 러브 스토리.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이지연님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박재범 좋아 이어집니다.

0: 마들렌러브 치즈였습니다.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쇼.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0: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6: 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장세정님이 보라 보니까 스튜디오에는 눈이 온 것 같네요. 엑소 첫눈 틀어주세요. 첫눈을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름에 온 문자가 맞나 싶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휴가철에는 썸머송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첫 곡도 핑클의 화이트였고 여러분도 첫눈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 이런 겨울음악을 신청해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 첫눈 나가고 있고요. 이 곡으로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길 바라면서 잠시 후 3, 4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0: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1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9: 좋아 죽겠어.
10: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가로
1: 경복
0: 453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비읍시옷. 푹푹 찌는 한여름 공원에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이것을 보면 가슴속까지 뻥 뚫립니다.

요즘에는 바닥 이것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춤추는 음악 이것은 야경 명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비읍 시옷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이들 땀디땀디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분수였는데요. 지금 집에 전기가 나가서 에어컨도 못 켜고 있어요. 분수라도 쏟아졌으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9518님 오늘 밤 이게 잘 견디셔야 되는데 야근 중이라며 김주영님이 분수 또 마카오 여행 갔을 때 분수쇼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예, 마카오 하면 또 분수쇼죠. 4898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비읍시 옷으로 부산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 애가 해운대 한번 다녀오더니 부산이라고 하네요. 너무 좋았나 봐요. 2361님 또 보신 너무너무 날이 더울 때는 삼계탕이나 장어로 몸보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신 보내주셨고 4225님은 1일 1빙수 했더니 살쪘음. 그래요. 1일 1빙수 빙수가 왔습니다.

0: 비읍시옷, 배송, 음식 배달시켰어요. 이 더운 날씨에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고생 많으세요. 배송. 그리고 방심 김정숙님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4225님 그리고 김지영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팡팡 켈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서울에서 왔습니다.
4: 경남서 왔어요.
3: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5: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 오.
6: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7: 이번에
8: 날씨 핑계로 약속이란 약속은 다 미루고 취소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9: 날씨 핑계 대기 전에 약속 같은 건 잡을 생각도 안 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8: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9: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0: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11: 나만 쓰레기야.
10: 너무너무 덥습니다. 월요일이 특히 또 지치고 힘들다는 분 많은데 월요병 퇴치제 예뻐서 쓰러지는 예스 모셨습니다. 윤지성, 박소라 어서오세요.
12: 안녕하세요.
10: 예스. 꽃보다 지성님이 지난주 소년의 초상 첫 콩이었는데 러브게임에서 꽃바구니를 보냈더라고요.
8: 완전.
10: 역시 짱짱짱.
8: 진짜.
10: 느낌 어땠어요? 그 정신 없을 때 봤을 텐데 사실.
8: 아유,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정신 없을 때 봐도 알 정도의 크기. 정말 여바라는지.
9: 아, 그래요.
8: 이게 사진은 되게 조그맣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정말 엄청 크게. 큰 꽃 바구니가
9: 나왔다.
8: 진짜 아니 막 이게 사람이 안 오고 꽃 바구니가 들어오듯이. 왜냐면 그때 첫 콩 때 사실 저희가 그날도 수정이 있어가지고 일찍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하고 또 이제 드레스 리허설 돌고 다른 팀 드레스 리허설 돌고 그리고 저희가 첫 공 올라가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꽃바구니가 이렇게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봤더니 러브게임이었어요.
9: 세상에 정말 의리야.
10: 윤지성 씨 힘내라고.
8: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서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10: 진짜.
8: 진짜 완전 상상도 못했고 갑자기 와가지고
9: 큰 꽃다발이 걸어 들어오면서
10: 우리의 마음이
8: 너무 감사합니다. 러브게임 최고예요.
10: 윤지성 씨 공연할 때 또 그 수정이 많았어가지고 실수 날까봐 밤에 완전, 잠이 안 와.
8: 맞아. 못 잤어.
9: 잠이 안 와.
8: 안정액 먹고 잤잖아.
10: 맞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큰 실수가 없이 축하드립니다.
9: 네네, 역시 프로야.
10: 역시
9: 해내 또 이렇게.
10: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내니까 전날까지 그날 당일에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9: 맞아.
10: 이렇게 해내니까.
9: 해내니까.
10: 그래.
9: 결국은 해내니까.
8: 해야지.
9: 해야지.
8: 완벽하게 해야지.
9: 그렇지.
10: 아유, 정말. 여러분 소년의 초상입니다. 예, 6002님이 지난주 지성님 뮤지컬 첫 공연을 보고 왔어요. 너무 좋아서 이번 주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룽포코 또 보러 갑니다.
8: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10: 이게 약간 부모님들이 보셔도 그 회상할 수 있는 그 신들이 있죠.
8: 부모님들이 보셔도 굉장히 또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도 부모님들이랑 같이 데이트 오시는 네.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동화 같아요. 내용이.
10: 네.
8: 동화같이 싹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좀 공연을 좀 시원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극장에 오시면 됩니다.
10: 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소년의 초상 현대극이 아니고 시대극입니다.
8: 맞아요, 시대극입니다.
10: 예전에 유럽에
8: 네네네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 시절에
10: 그 너무 좋잖아요.
8: 미소년 낭만의 시절
9: 미소년 역할이잖아요.
8: 제가 예 10대 미소년 역할.
10: 10대 미소년. 네, 여러분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0대 미소년.
8: 예, 10대 미소년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9: 이거 연기를 해버리니까.
8: 네, 네. 기세로.
10: 기세로.
9: 네. 그럼요.
10: 여러분 소년의 초상 이런 배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르네상스나 이제 베네치아 뭐 이런 곳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소라 씨는 요즘에 체력 관리 좀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너무 이제 날이 더운데.
9: 맞아요. 날도 덥고 근데 사실 뭐 별다른 체력 관리는 사실 하기 힘든 것 같고.
10: 챙겨 먹는 거 있어요?
9: 네, 먹는 것도 사실 그렇게 그다지 먹지 않는데 네. 잠을 진짜 잘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틈만 나면 좀 자려고 하고 일단 뭐 일상 다 제쳐두고 한 새벽 2시 넘어가기 전에는 최대한 자려고.
10: 아, 2, 3시 넘어가기 전에.
9: 옛날에는 막 3, 4시에도 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회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예. 일단 잠 시간만은 좀 확보를 해야.
10: 그래.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맞아요. 이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 다른 것들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8: 전 자다가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9: 아, 세상에.
10: 아유, 아직 그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8: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나서 자다가. 아유,
9: 그럼 자다가 이제 막 주무르고 다시 자는 거야?
8: 다시 주무르고 다시 자는 거야.
10: 아유, 어떡해. 내가 주물러야 되잖아. 우리는 아무도 짝이 없잖아.
9: 자기가 깨서 스스로.
8: 아유, 누가 주물러줘.
10: 그래, 다리도 막 저도 막 맞아요. 제가 주무르고 막 내가 막 다리 뻗게 해가지고 맞아요, 스트레칭하고.
9: 맞아요. L자다리 하고.
10: L자다리. 그러고 잔다니까.
8: 맞아요.
10: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럼요.
10: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만 쓰레기야. 뭐 제목은 독하지만 힐링 코너입니다. 숨겨져 있던 나의 속물 근성이나 나의 이중성.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남겨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려요. 선물도 갑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인데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9: 요즘은 혈연, 지연, 학연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학연에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4: 박대리, 요즘 대세 배우 박지훈이라고 아나?
9: 그럼요. 박지훈을 누가 몰라요. 원어원 출신이잖아요.
4: 그래? 그렇단 말이야.
9: 박지훈은 왜요? 설마 과장님 아는 사이예요?
4: 아, 내가 박대리한테 말을 안 했나? 그 잘하면은 박지훈이랑 형 동생하고 지낼 수도 있었단 말이지.
9: 헐, 대박. 어떡해요?
4: 아니, 사실은 박지훈이 내 대학교 후배거든. 아니, 내가 말이야, 그 강하늘, 남궁민, 최우식하고도 그 동문이라는 거 아니야.
9: 어머머머머, 그럼 다 실제로 연락도 하고 막 따로 만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4: 아유, 그건 아닌데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거 그만으로도 그냥 엄청난 인연인 거지. 아니, 됐고!
10: 예. 깜짝이야.
4: 아니,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깨물어?
9: 아유, 뭐 동문이라고 하시길래 뭐 같은 학교 출신인 것도 뭐 엄청난 인연이죠.
4: 그래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후기를 알려줄게.
9: 스치면 인연도 아니고 심지어 스치지도 않았는데 인연이라고 박박 우기는 과장님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술 더 뜨시더라고요.
4: 박대리, 그 코르티스라고 아나?
9: 어머머머, 알죠. 요즘 완전 잘 나가잖아요. 팔랑기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4: 아, 그래. 그 녀석들이 그렇게 잘 나간단 말이지. 아니, 내가 언제 한번 우리 박대리랑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야겠는데.
9: 어머머머, 코르티스랑요? 아는 사이세요?
4: 아, 이거 보니까 거기 멤버 중 하나가 나랑 같은 동네 출신이더라고. 동네 형인 내가 부르면 날아오겠지 뭐.
9: 뭐 연락처는 아세요?
4: 아이, 박대리 정말 모르지.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박대리 얘기를 내가 꼭 할게.
9: 말 같지도 않은 과장님 헛소리 듣기 싫어서 일부러 도시락 싸서 혼밥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0: 진짜 이 정도면 혼밥하겠다.
8: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 이 정도면 오늘

0: 문자 주제는 혈연지연학연, 내가 겪었던 혹은 내가 들었던 혈연지연학연 어이없는 에피소드 좀 보내주세요. 이게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을 겪거든요.
1: 있죠.
0: 꽝당은 아니 저러면 그냥 나만이야 막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아니 콜티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하 씨가 예전에 그 가게를 했었어요.
1: 네.
0: 그 가게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자기는 사진 요청을 하하 씨가 잘 안 한대요. 근데 네. 어느 날 가게에 갔는데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서 오. 먼저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하고 본인이 사진 요청을 해서 그 아이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코르티스의 주은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은아 잘 지내니 이러는데 거의 남이잖아. 그냥 아니 손님으로 와가지고 수년 전에
2: 심지어 본인이 요청을 하셨으면
0: 그렇게 해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그 사진이 어떻게 이제 또 주은 씨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안다고 할 수 있나?
2: 아가 때라 기억도 잘 못할 텐데. 그러니까
1: 지금도 아가인데.
0: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뭐 공 8년생인가 뭐 이러니까 근데 그때 완전 그냥 애기 때 손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따지면 BTS하고 우리 한국인은 다 형제지.
2: 이상하게
0: 그렇게 따지면
2: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들 그럼.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0: 그럼 BTS 음악을 다 듣고 네. 컸고
1: 그럼요.
0: BTS 공연을 음악 뭐 받고
2: 그럼요.
0: 뭐
2: 같은 한국인이고
0: 그렇지. 그러면
2: 같은 쌀밥을 먹고 자란
1: 그럼요.
0: 이렇게 되면 BTS
1: 같은 하늘 아래 있었죠.
2: 그럼
0: 이렇게 하면은 예, 학연지연 이게 여러분 황당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찌코 너는 나 나는 너.

0: 지고 너는 나 나는 너 이어드렸습니다. 3546님이 주셨습니다.
1: 강하늘님이 지성님 직속 선배이지 않아요? 일단 어떻게든 엮어봅니다.
0: 강하늘씨.
2: 네, 배우. 네. 네. 저 1학년 때 이제 제가 예고 다닐 때 네. 3학년 선배님이셨어요.
0: 선배님.
3: 같은 학교.
2: 네, 같은 학교.
0: 근데 서로 인사를 했어요?
2: 그럼요. 이제 선배님 보면 저희가 또 인사를 열심히 하고 또 하늘이 형이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후배 이제 여하구 분들.
1: 인기 네. 많고.
2: 인기 많고. 막 선배님 어떻게.
1: 하늘 선배다.
2: 이러면서.
0: 아, 그런 선배였어요.
2: 유명했어요.
0: 근데 어쨌든 강하늘씨도 그러면은 윤지성 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2: 그럴 모르겠네요. 저를 아, 알까요?
1: 알지 인사했으면.
0: 네. 알지.
2: 아, 알죠. 사람이 50명이 넘는데 그걸 또 아시려나.
1: 그 이 정도면 남은 아니에요.
0: 그래
1: 진짜.
0: 이 정도면 남은 아니야.
2: 너 이 정도 되나요?
0: 그러니까 그냥 인사는 했으니까.
1: 아, 인사는 했으니까.
2: 인사는 열심히 제가 인사는 그냥 열심히 하기 때문에.
1: 같은 학교 하군데.
2: 네네네.
0: 아마 원어원 때 봤을 거예요.
1: 아, 그리고 알죠.
2: 그랬겠죠.
1: 네. 네. 네. 네.
0: 지금부터 학연지연 혈연 여러분 에피소드 이어드립니다. 8738님.
2: 여친이 최우식 씨랑 친하다고 해서 영상통화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네. 최우식 씨 친형의 학교 동기의 후배가 이 뭐야? 최우식 씨의 친형의 학교 동기의 네, 후배가 여친의 친동생과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0: 이건 뭐 남남 아니야 이렇게 되면.
2: 그게 남남 아닌가요?
1: 이게 남남인 거예요. 방금 그래, 뭐 그래. 하늘이 형이랑 인사하고 아, 이런 건 아니고 이게 그렇지. 남남인
0: 그래,
1: 거예요.
0: 그래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네. 찾아가기도 어렵다.
2: 뱅뱅 돌아갔네요.
1: 진짜 돌아. 이거 정말.
0: 네, 요거를 이제 줄여서 남이라고 합니다.
1: 그냥 남이에요.
0: 네. 네. 백현진님.
1: 제 남편이요. TV에 BTS만 나오면 내 친구 민석이 알지? 걔가 BTS 슈가랑 같은 반 친구였어. 엄청 친했대. 이래요. 참나 자기가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연락한대? 이랬더니 모르지 나야? 이러고 자빠졌어요.
0: 아이 자빠졌다니요.
2: 네. 아, 그래도 남편분도 학교 친구였다는 게 아니고 남편분의 친구.
1: 그치, 그치. 내 친구 민석이랑 친한 슈가랑 같은 방.
0: 그치 같은 방. 같은 방 친구였다. 뭐 이렇게 했다. 5262님.
2: BTS RM 우리 동네 나 일산 산다.
0: 아유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 부산 사는 사람들은 뭐, 예. 가족 지민 씨하고
1: 같은 서울 이렇게 사게
0: 예. 되는 겁니다. 예. 1245님.
1: 소연 언니 저는 투어스 지훈님하고 데뷔 전까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았어요.
0: 아, 이 정도면 뭐
1: 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지우님 어머니 누나 심지어 강아지까지 아는 사이랍니다. 네. 저 혼자만요.
0: 그래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팬들은 이 누나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강아지 존재까지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뭐 데뷔 전까지 이건 꽤 몇 년이잖아 그러면.
1: 근데 혼자 알고 계셨다는 거지.
2: 아, 근데 약간 학연 혈연 지연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강아지 유치원도
0: 동기,
2: 있어요.
0: 동기
2: 동기들도 있어요.
0: 맞아 맞아.
2: 저도 이렇게 학부모처럼 저도 배로 이렇게 유치원 옛날에 이제 압구정동 내가 보냈는데 네. 사진 찍어서 왔는데 누구 찬열 선생님 강아지랑
0: 엑소
2: 같은
0: 찬열.
2: 유치원 있더라고요.
0: 엑소 찬열 씨도 거기
2: 강아지들끼리 친해. 근데 나는
0: 그렇지.
2: 저는 아닌데 선배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친분은 없지만
0: 걔들끼리는
2: 친해. 친하더라고.
1: 약간 학부모 같네.
2: 학부모 정도.
0: 그 정도는 남은 아니야.
1: 그건 남이 그래. 아니야.
0: 그래. 걔들끼리 친하잖아.
1: 그럼 그럼 그럼.
0: 그래.
1: 걔들, 그게 어디야.
0: 그럼 이제 1, 2, 4호님께 선물 가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옵니다. 지성 블룸.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요?
1: 친구들이랑 놀 때나 걸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저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긴 해도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2: 저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3: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더위를 식혀줄 준비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철 과일 한 그릇 들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뜹니다. 학연, 지연, 혈연 에피소드 몇 개만 더 읽어드립니다. 9467님.
1: 저 개그맨 이윤석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0: 와우. 오.
1: 윤석이가 신정국민학교 6학년 20반 반장. 저는 19반이요.
2: 20반? 잠깐만. 반 인원이?
1: 20반까지.
0: 옛날에는 20반. 이야, 정말 대단하다. 20반까지 있었고 학생 수도 요즘엔 20명이잖아요.
3: 네.
0: 옛날에 막 60명 맞아,
1: 60명 이랬던 거
0: 장난 아니에요.
2: 저도 한 그중 한 50명
1: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50명
2: 네,
1: 있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장난 아니에요. 7407님.
2: 샤이니 민호가 제 친구 친동생이라 인천 연수구 소재 풋살장에서 같이 풋살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아는 사이 맞죠? 민호 그때도 축구 잘했는데.
0: 아 이거는 인정. 왜냐면 민호 씨 그 친형이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1: 맞아요, 많이 나오셔가지고.
0: 아니, 친동생. 네. 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같이 또 풋살을 했으니까 인정 인정. 권호연님.
1: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서 해외에 축구 유학 가 있는 조카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 회사 그만두고 같이 일하던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회사에 이강인 선수가 왔다고.
0: 오.
1: 그 조카가 이강인 선수였어요. 몇 달만 더 다닐걸.
2: 아 진짜.
1: 유학 가 있는 조카가 이강인 선수.
0: 이거 나중에 듣게 되는 거지.
1: 와.
0: 그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981님.
2: 해병대 나온 우리 신랑. 배우 현빈 씨만 나오면 네 해병대 후배 아 청첩장도 안 보내고 뭐래.
0: 아니 근데 해병대는 조금 또 이게
2: 있어요.
0: 게
1: 확실히 있어요.
0: 네. 어디 식당 갔는데 그 식당 바로. 사장님이 해병대면은 그만 음식을 그냥 주고 막 이런 네.
2: 모자도 걸어놓잖아요 식당에.
1: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전례가 네. 좀 다른 거 같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정말 진짜 그냥 생판남인데 초면인데도 네. 식당에서 그런 거를 다 음식을 그리고, 네. 아 해병대 후배 아 내가
2: 맞아, 맞아.
0: 사준다고
1: 몇 끼야 사회에서 만나도 갑자기 맞아, 맞아. 딱 구미 잡혀가지고
0: 네. 5610님
1: 의정부 시민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의정부 경전철에 타이거 JK랑 윤미래 씨 방송 멘트가 나와요. 게다가 제가 자주 가는 부대찌개 집도 가끔 오신대요. 의정부 시민으로서 괜히 내적 친밀감 있어요.
0: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1: 만난 적은 없지만
0: 귀여운 귀여운 네. 이분께 선물 갑니다. 강흥찬님.
2: 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강감찬 장군님 네.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거란을 막아낸 구국의 영웅 강감찬 장군.
0: 야 우리 위인전에서만 봤던 강감찬 와. 장군님 할아버지라고.
2: 진짜?
0: 그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우리는
1: 할아버지면은
0: 네, 위인이어서 상당히
1: 더 위에 세대를 생각했는데.
0: 그렇네. 자 이분께 강흥찬님께 예, 선물 갑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고 영양제가 선물로 갑니다.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2: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랑은 취미도 취향도 다 잘 맞아서 싸울 일도 없고요. 서로 양보해가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 집 청소를 했는데요. 여보 여기 그 실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거 버릴까?
4: 실핀? 어 안 돼 안 돼 이 실핀은 버리는 거 아니야.
2: 어? 아 아님 그 핀 보관하는데 거기다 넣어둘까?
4: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따로 보관할게. 절대 버리면 안 돼 알겠지?
2: 응? 왜 뭐 소중한 거야?
4: 아, 나 대학 때 소연 언니랑 같이 일본 여행 간 적 있거든. 여행 2일차에 교토 갔을 때 소연 언니가 빌려준 실핀이야. 이거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기분 좋더라고.
2: 아,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싶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는 여보, 우리 쇼핑백이 너무 많은데 좀 너덜너덜한 거 몇 개는 버릴까?
4: 어 그럴까? 보자 보자.
2: 이거 이 빵봉투 이거는 뭐 기름도 묻어있고 여기 살짝 찢어졌네. 아이 못 쓰겠다. 일단 이거부터 버리고.
4: 뭐? 이걸 버리게 왜 버려? 그 내가 따로 보관할게. 이리 줘.
2: 네? 아 이걸 왜?
4: 아 이거는 작년에 나 친구들하고 대전 갔을 때 그때 한 시간 넘게 웨이팅하고 산 빵 봉투거든. 그때 그 노력을 생각하면 절대 못 버리지.
2: 아 그래 그럼 이거 쇼핑백 백화점 거. 어 요거는 손잡이가 없는데 아 이건 진짜 버려야겠다.
4: 뭐? 안 돼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2: 이건 또 왜?
4: 이건 지난달에 아빠가 내 생일이라고 옷 사준 거 다 마운 쇼핑백이거든.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못 버려.
2: 이렇게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들만 집에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뭐 더럽거나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정리도 청소도 잘하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모아야 할까요? 사실은 어젯밤 아내 몰래 쇼핑백 싹 정리하고 아내가 눈치챌까봐 덜덜 떨고 있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0: 그냥 영영이 모르고

0: 모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안 들키길.
1: 제발.
0: 제발 바랄게요. 이건 못 버려 문자 주제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겨서 혹은 아까워서 아니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있는 물건을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사람마다 그 품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못 버리고 있는 물건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은 혹시 못 버리는?
2: 저도. 저는 어지간한 거 다 못 버려요.
0: 네, 그래 이런 두 분은
1: 쇼핑백,
0: 진짜
1: 신발 상자
2: 많아.
1: 어떤 제품이 담겨있던 박스 왜 이렇게 못 버리겠는지
0: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걸 더 못 버려.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2: 뭐지?
1: 이게 누가 준 거지?
2: 이게 왜 있지?
0: 저는 이제 그런 건 정리를 잘하는데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그 추억이 생각나니까 맞아. 못 버리는 거야. 근데 맞아요. 저도 발레할 때 그 입었던 그 옷들은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어디 방송에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맞아. 그때 제가 39kg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와. 그때보다 뭐 거의 지금 그러니까 입 뒤에 지퍼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
2: 맞아,
0: 그 어렸을 때 발레했던
1: 그건 상징적이죠.
0: 그러니까 콩쿨에서 막 상 받았던 이 의상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2: 맞아.
0: 추억이 좀 있는 거. 그리고 좀 뭐 나중에 막 상 받고 막 이랬을 때 막 그쵸 원어원 그런 상패 같은 거를 이게 참 버리기가 또
2: 맞아.
1: 그런 케이스까지 다 보관을 해야 되고 약간 애매해. 막 그렇게 휴지에 써서 주셨던 약간 편지? 그것도 그냥 다 가지고 있게 돼요. 아무리 휴지 조각이어도 못, 버려. 못 버려요. 그런 것도.
0: 맞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첫사랑과의 그런 주고받은 편지?
1: 그때 그거, 보러 갔던 티켓.
0: 그래.
1: 영수증 막 이런 거.
0: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나중에 열어보지도 않으면서도
2: 맞아.
1: 기억도 안 나는데.
0: 그러면서도 못 버리지.
1: 맞아.
0: 여러분 좀 받아볼게요. 저희가 다비치의 타임캡슐 이어집니다.

0: 다비치 타임캡슐 이어드렸습니다. 이것만은 못 버려 여러분의 경험담 읽어드립니다. 0606님.
1: 입사해 처음으로 칭찬받은 지점장님이 생일 때 선물로 준 포장박스 3년째 못 버리고 있어요. 나만 그래?
0: 세상에.
1: 아, 사진도 주셨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명품인데 정말 새 거 그대로 지금 그 백화점에서 가져온 줄 알았어요.
1: 그 안에 박스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요.
0: 그대로. 야, 지점장님이 생일 때 준 선물. 야.
1: 그 칭찬해 주신 그게 너무 좋아서.
2: 맞아.
0: 세상에. 1325님.
3: 저희 신랑 저랑 고등학교 연애할 때부터 저랑 봤던 영화 티켓, 어머. 같이 갔던 식당 영수증.
0: 어머. 식당 영수증.
3: 제가 옆자리에서 낙서했던 신랑 교과서. 해병대 시절 제가 보낸 택배 송장까지도 뜯어서 다 모아놨어요. 올해 40살입니다.
0: 이분은 선물 가야 되겠다.
1: 와, 근데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0: 나는 이런 거는 드라마에만 있는
1: 줄 알았어요. 저도요. 처음 봐요.
0: 왜냐면 택배 송장 이런 게 있다는 게 난 너무 무서워. 너무 대단하다.
3: 아니 근데 약간 옆자리에 이제 고등학생 때 옆자리에서 낙서한 교과서 너무 낭만이잖아.
0: 그거는 너무 낭만이야. 너무
3: 완전 영화잖아.
0: 그치? 그 교과서 낭만인데 택배 송장도 해병대 시절. 야 이것도 야. 너무 영화가 돼. 나중에 러브겜의 법칙에 사연 한번 보내줘.
3: 그래 진짜.
1: 사랑꾼이시다.
3: 그래. 이건 저 궁금하다.
0: 맞아.
1: 그 이게 궁금해요.
0: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해서 한 오랫동안 해병대
3: 그러니까,
0: 때까지만 그치 10년 연애하신 건데 나중에 꼭 보내줘요. 1325님 러브겜의 법칙에. 9728님.
1: 저는 우리 아이 베넷 저고리랑 손싸게 못 버려요. 이제 16살 됐는데 지금도 고이 접어서 넣어놨어요.
0: 그때 그 추억 때문에.
1: 완전 아기 때.
0: 그래서 베넷 저고리를 못 버리는 분이 있을 수 있죠.
1: 그렇죠. 엄마의 마음이
0: 맞아. 1118님.
3: 저는 군 시절 있던 깔깔이 깔바지를 겨울만 되면 꺼내 있습니다.
0: 왜요?
3: 와이프가 징하다고 하는데도 이만한 게 없어요. 너무 따뜻합니다. 참고로 깔바지는 동기가 첫 혹한기 때 사준 거라 더 뜻깊고요.
0: 근데 보통 지만 군대를 막 낭만적으로 추억하는 분들이 많진 않은데
3: 그쵸?
0: 그래도 그냥 에이. 또 그때 좋은 또 추억이 있나 봐요.
1: 꼭 집에서 그 군 시절에 입었던 꼭 이런 깔깔이 아니더라도 그 얇은 그 반팔
3: 맞아.
1: 반바지
3: 쿨티 있어 쿨티
1: 꼭 다 입으시더라고요.
3: 맞아.
0: 유용하게 잘 쓰시기 바래요. 예, 장현홍님.
1: 우리 남편은요 궁예 인형을 뽑기로 잔뜩 뽑아놓고 투자한 돈이 아깝다고 지금까지 이사할 때까지 끌고 다녀요. 야. 궁예가 언제적입니까? 아 진짜 그 궁예 인형.
3: 아 왜냐면 인형 뽑기가 지금 다시 붐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희 한 20년 전에 그때도
1: 한참
0: 맞아요.
3: 궁예 인형 뭐 무슨 뭐 그런 인형들이 있었어.
0: 그러다가 한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1: 또 요새 난리가 난 거구나.
0: 야, 근데 그 사이 유행이 돌아올 때까지 아직도
3: 궁예를 아직도
0: 이구지구
1: 끌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0: 예 이분께 선물 갑니다. 1496님.
3: 남편이요. 음?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죠. 아,
0: 그러길 바랍니다.
1: 예, 아예 버리지 마세요.
0: 그럼 버리는 거 아니야. 사람 버리는 거 아니에요.
3: 이거 지고 다니세요.
1: 책임지셔야죠.
0: 그럼 7331님.
1: 25년 전 오빠가 첫 알바하고 받은 알바비로 사준 청남방 아직도 고이 걸어 모셔두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보통 첫 선물을 많이 기억을 하시네요.
3: 맞아, 맞아.
0: 뭐 지점장님한테 받은 것도 내 사랑한테 받은
1: 맞아.
0: 거 그렇네요.
1: 오빠가 선물해 준 거.
0: 구문규님.
3: 그녀가 보냈던 깨통 메시지요. 그녀를 지우는 것 같아 못 지우고 못 버려요. 아.
0: 근데 깨통 메시지는 이거를 휴대폰
1: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죠?
3: 소연 누나가 상당히 공감 못한다지. 이거는
1: 바로
0: 그렇지. 이거는 전화기 나중에 바꾸면 물론 살릴 수는 있지만 이야 이거 대단한데
1: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는 들어.
0: 금은규님 네. 미안합니다. 9122님
1: 우리 1호 반려견 해피가 먹다 남긴 뼈간식이요.
0: 뼈간식?
1: 작년 16살까지 해피가 살다가 떠났었는데요. 방 청소하면서

0: 장롱 밑을 쓸어 담는데 어머. 해피가 먹다가 버린 반려견용 어. 뼈 간식이 나오더라고요.
1: 나중에 발견한 거야. 나중에.
0: 어, 슬프다. 아직도 안 버리고 남기고 있는데 해피가 그리고 보고 싶네요.
1: 그래.
0: 그러니까 슬픈데요.
1: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이제 이걸 보니까.
0: 이거는 발견하셨을 때 약간 오열.

0: 10년째 가지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 때였는데도 공부하라고 사주셨었는데 그 덕인지 한국에 대해 입학했답니다.
1: 이분은 이게 엄마한테 효도한
2: 진짜
1: 거예요.
2: 대단하시다. 진짜
1: 대단하시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럼 지금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겠어요. 박한나님 선물 갑니다. 7775님
2: 지금 고3인 딸은 중학교부터 왜 시험지를 못 버리나 몰라요.
1: 시험지를?
2: 성적이 만점이라면 또 몰라. 그냥 전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절대 못 버리게 합니다. 아니, 몰래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모아둔 게 한가득이에요.
1: 그래도 이거 어머니 몰래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2: 그게, 근데 시험지를 모으는 거 조금 특이하다. 네.
0: 나중에 아니면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2: 이걸 내가 다시 풀어보겠다.
1: 아니면 나중에 한번 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 보통 대본 같은 거 가지고
2: 있죠. 대본을 가지고 있죠.
1: 난 싹 다 버리는 대본.
2: 진짜?
1: 저는 싹 다. 예. 아니 거의 다. 근데 대본을 못 버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저도 다 거의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 뭐 특집 그냥 아니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어떤 코너 했던 시즌 이런 대본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1: 와 대박. 와 그러시구나. 두 분 다 다.
0: 저도.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2916님
0: 저는 HOT OT 오빠들 관련 물건이요. 오빠들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우비 그리고 오빠들 사진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넣어놔서 그 책들조차 못 버리고 있습니다.
2: 이거는 뭐
1: 이거는 사실 이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굿즈라는 게 생겼잖아요. 못 버려 못 버려.
2: 저도 그 중학교 때 그 비님 좋아했을 때 그때 그 샀던 팬클럽 카드 그때 쓰던 지갑 뭐 다 있어요 그대로.
1: 그죠.
2: 네, 못 버려 못 버려.
1: 그러니까 참 이런 게
2: 내 거는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
0: 이건 못 버리지.
2: 내 거 뭐 옛날 사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
1: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진짜. 임지영님
2: 치아 교정하기 위해 치아 본뜬 석고를 20년째 보관하고 있어요.
1: 치아 본뜬 석고를 줘요?
0: 주시나 보다. 그러게. 난 이거 반대일 줄 몰랐네.
2: 덧니 있었던 시절 치아 구조를 기념하려고 안 버려요.
1: 요게 좀 이제 나만의 특별한 추억이긴 한데.
0: 맞아요. 근데 이거 주는 줄 몰랐다.
1: 저도 몰랐네요 이거는. 5112님
0: 전 화장품 샘플이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사고 받은 비싼 샘플 아까워서 막 쓰지도 못하고 화장대 박스 안에 보관했다가 몇 년 지나 발견하고 후회했어요. 그냥 쓸 걸 그랬네요.
1: 이분께 선물 갑니다. 이게 여러분 샘플은 그때 바로 써야 돼요.
2: 바로 써야 돼요.
1: 근데
2: 맞아요.
1: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써야지.
2: 맞아 맞아.
1: 놔두잖아요. 근데 여행 갈 때는 또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못 챙겨가요.
0: 맞아.
1: 그래서 그냥 바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0: 그리고 여행 갈 때 저 가져갔다가 혹시나 안 맞아가지고 나 써본 게 아니잖아.
1: 맞아.
0: 괜히 트러블 나.
1: 맞아.
0: 그러니까 그냥 받았을 때 그냥 써버리는 게
2: 맞아.
0: 내 거 트러블 나면 더 열받아.
2: 내 거 본품 가져가잖아 결국.
0: 그래 내 거 본품 가져가요.
1: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뭐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데 막 2-3년에 한 번씩 여행 가면은 그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빨리 쓰시는 걸로. 6925님
2: 엄마들 음식 안 버리는 거 아시죠?
1: 알죠.
2: 우리 시댁 가면 1993년도 후추봉지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제가 뜨겁해서 버리자고 했더니 어머님이 조미료는 안 상해서 두고두고 먹어도 된대요.
1: 그래 엄마들은 맨날 안 주고
2: 근데 93년?
1: 이거 너무한데?
0: 93년?
1: 그러니까 와. 아니 근데 후추 이런 것도 진짜 보면 다 유효기간 지나 있는데 엄마들은 안 버려요. 후추 뭐 이런 거 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맞아요. 진짜 그런 가루로 된 것들은 안 버리시더라고요.
1: 안 상한다.
2: 안 상한다.
1: 근데 이거 몰라. 이거 너무 무서워. 93년도
0: 선물 이 정도면 후추 회사 대표님도
1: 아니 후추가 향이 안 날 것
2: 같아.
0: 맞아 그 향이 중요한데.
1: 그쵸. 6925님께도 선물 가고요.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0.

0: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2: 커피 소년 엔틱한 게 좋아 흐르고 있습니다. 피처링은 타루고요. 이 곡 들으면서 월요일 마무리합니다. 무덥습니다.
4: 아, 예, 더위 조심하세요.
5: 진짜 너무 심해요.
2: 다음 주에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 안녕.
5: 안녕.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다운 스트리트 다운 스트리트

달의 힘에 따라 바다에 썰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밤이 되면 어떤 감정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 감정은 후회, 그리움, 조급함, 후련함, 각자 다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도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된다는 점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언젠가 빠져나갈 것이고 또 지금 이 행복이 사라져도 다시 차오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영스 가족들의 마음엔 어떤 감정이 차올랐나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바이바이 배드맨의 너의 파도였습니다. 밤이 되면 감성적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설렘, 걱정,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6시에 또 저희 레드벨벳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서핑 보이라는 타이틀곡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 저희 멤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호님께서 어떤 감정이 차올르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영세 레드벨벳 완전체 컴백을 2년 2개월 만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번 저희 앨범이 2년 2개월 만에 또 나오는 거다 보니 또 저희 팬분들이 또 오래 또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785님 박하선의 시내타운부터 웬디까지 들으며 운전 중입니다. 아직 집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그저 집에 가고 싶다. 소망의 감정이 간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가시길래 지금 박하선 선배님의 라디오부터 지금 저희까지 지금 듣고 계시는 걸까요? 아이고 근데 아직 1시간이 남았다니 어떡해. 1시간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좀 집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47님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시장에서 닭강정이랑 떡볶이를 사와서 먹으면서 영스를 듣고 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맛있는 거랑 함께 또 재밌는 거를 보거나 들으면 제일 좋은데 저도 뭔가를 먹을 때 누군가와 함께 먹지 않는 이상

0: 항상 뭐를 틀어놓고서 먹거든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힐링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이분들이 드디어 단체로 와주셨습니다. 올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노래 서핑보이로 컴백한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월요일인 오늘 소들은 뭘 하며 영스를 듣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병을 이겨내고 있는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좋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완소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8: 든든하게
7: 집에서도
9: 간편하게
7: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9: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7: 오딸.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Renault.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148님 친구 집에서 같이 과제하며 듣고 있습니다.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러다 오늘 밤 꼬박 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이고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하셔서 밤을 새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약간 발표할 때 밤새면 약간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말도 꼬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몽롱한 상태다 보니 그래서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영수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채현님 웬디 캠핑장에서 신랑이랑 와인 한잔하면서 듣는데 캠핑장에 울려 퍼지는 웬디 목소리가 스파클링 와인보다 더 청량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날이 엄청 덥잖아요. 아주 또 좀 시원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재밌는 캠핑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최은주님 마트 갔다가 내일 먹을 반찬들 하고 있어요. 어묵 볶고 진미채 볶음하고 나물 몇 가지 했더니 뿌듯하네요. 덥긴 하지만 그래도 낮보다는 덜 더워서 할만했습니다. 가족들이 잘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은주님의 이 문자를 가족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여름에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잘 안 먹는 게 그 기름 냄새 그리고 불 앞에서 땀 흘려가지고서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요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엄마께서 자주 얘기했어요. 엄마 왜 안 먹어? 하면은 아 입맛이 없다. 뭐 기름 냄새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또 요리를 해주신 만큼 가족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뭘 하며 청취 중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8518님 낚시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낚시하니까 더 재밌고 시간도 잘 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진까지 또 첨부를 해주셨어요. 와, 아니 뷰가 너무 좋은데요? 우와, 전 저렇게 뷰가 좋으면 되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람따라님, 딸이 굳이 이 더위에 태권도 학원을 걸어가겠다고 해서 바래다주고 가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이 더운 날 굳이 시원한 뭔가 차를 타고 간다던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약간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가끔 더운 날 걷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덥겠지만 빨리 걸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권홍주님, 이제야 휴무라 하루 종일 밀린 집안일 하는 하루입니다. 빨래 두 번 하고 밥 먹고 아직 화장실 청소가 남았는데 해가 졌네요. 휴무는 어쩜 일이 빨리 지나가는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공감해요. 너무. 예, 쉬는 날이 있으면 뭐 쉬는 날이 아니어도 잠깐의 집에 뭐 자러 가더라도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써야 한다는 점. 분리수거, 뭐 음식물 쓰레기, 뭐 아니면은 빨래, 건조기, 빨래 널고 뭐 건조기 돌리고 뭐 이런 거,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참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하루는 좀 푹 쉬시면서 뭐 보고 싶은 걸 보신다던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다던가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상안님, 저희 집은 어제부터 휴가예요. 어제는 바다 수영, 오늘은 동강 래프팅도 처음 하고 소고기도 먹고 내일은 워터파크 가요. 물놀이 너무 힘드네요. 숙소 와서 남편이랑 치맥 한 잔 중이에요. 저희 가족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우소상상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가족 이름 한 글자씩 딴 줄임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소상상, 오 귀엽다. 이름 한 글자씩 딴 줄임말 너무너무 귀엽네요. 네, 근데 원래 저게 물을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놀았었을 때는 엄청 이렇게 놀러 갔다 오면은 바로 기절하잖아요. 네, 그만큼 체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제부터 휴가셨고 또 언제까지 휴가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워터파크에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치맥 한 잔 중이라고 하셨는데 또 맛있게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Wicked.

위켓. 올드 프로젝트의 위켓 듣고 왔고요. 남겨주신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14님, 완디 저는 비즈 하면서 영시 듣고 있어요. 컬러 비즈라고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예요. 혹시 모를까봐 사진도 보내드려요. 기회가 된다면 완디도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귀여워. 그 유명한 강아지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아이로 또 해서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귀엽네요. 저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네. 2447님, 웬디님, 저는 동굴을 다녀왔어요. 동굴 안에도 12도여서 진짜 시원했답니다. 냉장고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4살 때 레드벨벳이 데뷔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니. 컴백. 컴백 축하드려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았는데 뒤에 반전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문자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죠? 저희가 이번에 12주년이었었는데 네,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면 지금 16살이라는 건데 네, 그래도 오랫동안 또 네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새 미니앨범 벨벳 썸머로 컴백한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주 쉬운 복습 퀴즈를 마치며 선물도 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멤버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onas Brothers의 Summer Baby.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배우로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3: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감자튀김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소스, 바로 새콤달콤한 케첩이죠. 케첩은 흔히 토마토 소스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토마토로 만든 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케첩의 시작은 17세기 중국의 발효 생선 소스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생선의 내장에 식초와 소금 등을 넣어 숙성시킨 소스로 지금의 액젓과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다 지금처럼 토마토를 넣은 케첩이 등장한 건 19세기 미국부터였는데요. 이후 설탕과 식초를 더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토마토 케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케첩이 된 거라고 합니다. 토마토 소스인 줄 알았던 케첩에도 뜻밖의 역사가 숨어 있었네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함께 할게요. 단체 인사 먼저 드릴까요?
1: 네, 네. 둘, 셋.
2: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0: 한 번씩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슬기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5: 와. 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유다님께서 드디어 너무 보고 싶었던 그림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유가 저희가 영세 단체로 나오는 건 무려 또 4년 만.
3: 진짜로?
0: 네, 2022년 3월 필마일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방문했었어요.
1: 근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
0: 그렇죠. 아, 그 언니는 또 중간에 솔로 앨범으로 한번 또 방문해서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예리 씨, 아 예리 씨도 중간에 또
5: 맞아요. 저 제가 네. 제일 많이 영세에 나왔어요.
0: 아, 맞아요. 다 나왔어요.
5: 전
0: 다
5: 드라마로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영세.
0: 아, 맞아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3: 많이 찾아줬네.
0: 네. 아니 우리 스위니께서 드디어 드래곤볼을 다 모은 느낌이에요. 레드벨벳 완전체 소중하다. 당장 스튜디오 문 잠가.
3: 못 나가나요? 저희.
0: 잘 보내주셨고요. 헤이님께서는 팬 콘서트부터 영스까지 멤버들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어떤가요? 오랜만에 단체 활동 실감이 좀 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먼저
1: 완전 엉망진창. 네.
0: 엉망진창이라고요? 왜요? 아니 왜요? 언니 첫 번째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3: 좋은 뜻의 엉망진창인 거죠?
1: 좋은 뜻이 더 좋은 뜻이죠. 시끌벅적하고
0: 시끌벅적이다.
5: 맞아. 왁자지껄.
3: 그 왁자지껄 분위기가 진짜 솔로면은 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0: 아, 그쵸. 좀
1: 그럼요. 유닛도 힘들어요.
3: 맞아요. 아, 저희 둘이 있으면 좀 조용한 편이어서 대기실이 진짜 조용한데 이렇게 또 모여 있으니까 뭐라도 막 말하게 되고 막 재밌더라고요.
0: 진짜? 근데 그럼 누가 시끄러운 거니에요?
1: 당신이요.
0: 너요? 저 시끄러워요? 저 그냥 목소리가 큰 거 아닌가요?
1: 목소리도 네네. 크시고요. 그러니까 말도 많으시고요. 아,
0: 말이 많기는 해요. 말수가 조금 말이 많긴 해요. 네, 말이 많긴 합니다. 네. 혹시 다른 멤버분들은 어때요? 이럴 때 좀 실감한다. 전 있어요.
3: 뭐 있어요? 언제요?
0: 그냥 그러니까 뭐 말한 것처럼 솔로일 땐 옆에 돌아봐도 누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돌아봤을 때 그냥 계속 있다는 거 자체가 그냥 맞아. 계속 있다는 거 자체가 실감 나는 것 같고 뭔가 실감 난다기보다는 그냥 한다? 그냥 계속 단체를 하고 있구나. 맞아, 이게 느껴지는?
3: 맞아. 네. 맞아.
0: 근데 이게 어색하다기보다 2년 2개월 만인데도 그냥 너무 편안한?
3: 맞아.
5: 맞아요.
3: 그리고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누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지쳐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맞아. 이런 게 그리웠는데 이번에 또 그걸 또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1: 그 군무가 춤출 때도
0: 맞아요.
1: 약간 볼 멤버가 있잖아요.
0: 맞아. 아 맞아요.
3: 좀 쉴 수 있죠.
1: 맞아. 안만 봐야 돼.
0: 그죠. 그리고 계속 맞아요. 쳐야 되잖아요.
3: 맞아요. 장단점이 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근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벨벳이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 컴백한 소감, 지금 기분 어떤지 꾹꾹 눌러 담아서 다섯 글자로 빠르게 한 명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씨부터 해볼까요?
3: 저 있으면 보고 싶었어! 오!
1: 기다렸어요! 오!
3: 생각하세요!
5: 째깍.
3: 빨리!
5: 뭐야?
3: 자,
5: 실감 만나요.
3: 실감이 안 나요.
6: 사랑이 가득. 오~
0: 그럼 마지막 여름은 레벨. 오~
3: 완벽했다. 완벽했다.
0: 이야 너무 좋아요. 네. 미니 앨범 벨벳 썸머입니다. 앨범 소개 들어볼게요.
3: 네.
0: 아 왜? 아니 진짜
1: 앨범 소개와 앨범 이제 소개. 타이틀곡 소개까지 부탁드려요.
3: 아 타이틀곡 소개 또 지금 하나요?
0: 뒤에
3: 있나요?
0: 네, 뒤에 따로 있긴 한데
3: 앨범 소개를 먼저
0: 같이
3: 해볼까요?
6: 네, 벨벳 서머라는 앨범명으로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요. 보통 서머 여름 하면 저희 항상 레드 컨셉으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좀 더 나른하고 여유로운 이제 보사노바 리듬의 그 서핑 보이고 나른하고 여유로운 이제 놀지는 바닷가가 생각이 나는 그런 벨벳의 느낌의 여름 곡들로 저희가 컴백을 했고요. 그 중에서 타이틀곡 서핑보이와

0: 하와이라는 수록곡을 제가 작사했습니다.
1: 야~ 아~ 굉장히 또 큰 공을 세워줬어요.
2: 맞아요. 우리 네. 셀리님께서 티저 이미지 인어가 반응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멤버들은 어땠나요? 결과물 만족스럽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만족스럽습니다.
1: 네. 네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3: 정말.
1: 네. 진짜 아까 뭐 라이브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진짜 중간에 갑자기 막 멈춘 비 때문에 그쵸? 멈춘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고생을 정말 정말 많이 때문에.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더 많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2: 맞아요.
1: 네네네.
2: 결과물이.
1: 결과물이 좋게 나왔죠.
2: 맞아요. 맞아요. 타이틀곡 제목은 Surfing Boy입니다.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0: 네. Surfing Boy는 보사노바 기타와 레게 리듬 이제 감각적인 하우스 그루브가 어우러진 댄스곡이고요. 청량한 사운드와 시원한 보컬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2: 우리 삼상공구님께서 여름 컴백이라 당연히 강렬한 애드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벨벳이라 의외였어요. 멤버들의 의견이었나요? 레벨표 썸머송 너무 좋은 느낌을 줘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벨벳 컨셉으로 여름에 하고 싶다는 멤버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걱정했던 건 Surfing Boy가 벨벳 컨셉으로 받아들여질 맞나? 수 있을까를 살짝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벨벳 컨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맞아요.
1: 네.
2: 뭔가 그냥 들어 처음 들었을 때 레드 컨셉 같았었는데
1: 맞아요.
2: 뭔가 이거를 A&R 저희 음악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른한 나른한 여름 이거를 좀 컨셉을 설명해 주고 나서 아 벨벳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아요.
2: 이 Surfing Boy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저희 다 같이 들었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2: 네.
1: 저는 처음 듣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맞아. 이건 레드벨벳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그런 후일담 같은 건데 이 곡을 해주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의 오랜 팬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2: 어떻게 알아요?
1: 저는 그걸 A&R 팀 언니한테 들었어요.
2: 네.
1: 그래서 우리를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파악하신 다음에 성장을 하셔서 이제 이 노래를 쓰신 거죠.
2: 와, 대박.
1: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레드벨벳 같지 않았어요?
2: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맞아요.
2: 진짜. 와 대박.
0: 그러니까 마냥 신나기만 한 게 아니라
2: 맞아요.
0: 뭔가
1: 묘한
0: 느낌이 있는 게
1: 맞아요.
2: 그리고 약간 맞아요. 서사가 그 조이 씨가 또 가사를 네. 썼지만 이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서사가 더 잘 전달되고 약간 뭔가 기쁘면서 그 안에 또 울컥함도 있고
0: 맞아요.
2: 그런 게 또 되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예리 씨는 막내 예리 씨는 네. 노래 처음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제 바로 옆에 앉았었잖아요 그때.
3: 맞아요. 맞아요.
2: 네. 네 어떠셨나요? 기억나세요?
3: 네, 기억납니다.
2: 네, 네, 네. 네.
3: 좋았어요.
2: 아,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예리 씨는 Surfing Boy랑 그거 좋아했었잖아요. 다른 곡도 좋아했었잖아요.
3: 아, 맞아요. Hot Girls Cold Vibe도 네. 좋아했었고.
2: 네.
3: 근데 맞아요. 딱 뭔가 타이틀에 어울리는 곡은 또 Surfing Boy가 아닌가 또 싶었어요. 다시 들으니까.
2: 그쵸, 그쵸.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2: 네, 네.
3: Surfing Boy 좋았습니다.
2: 완벽합니다. 네. 문자 하나 더 슬기 씨 소개해 주세요.
1: 네. 주영님, 이게 바로 그 전설의 마감 하루 전에 작사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 곡인가요? 천재 작사가 조이님 한마디 해주세요.
2: 심지어도 단독 작사입니다. 마감일을 하루 남기고 밤새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비하인드 좀 들려주세요.
0: 아, 그 말이 하루 전이지 거의 밤을 꼴딱 새가지고 정말 열심히 썼고 사실 뭐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아예 한 줄도 안 써지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팬분들과 멤버들한테 전화하고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후루룩 잘 써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좀 쓴 다음에 막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0: 아니요 저는 멜로디를 계속 들으면서 멜로디에 어울릴만한
2: 네 주제나
0: 네 어울리는 단어나 이런 거를 계속 꺼내서 맞추는 편이에요.
2: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고서 그걸 합치는
0: 네.
2: 스타일이시군요.
0: 네.
2: 어허. 근데 우리 또 슬기 씨가 조이 씨 가사를 보고 칭찬을 해줘서 눈물 날 정도로 기뻤다는데 어떤 진짜? 칭찬을 해줬나요?
1: 아 제가 뭐
0: 아니요 말해주세요.
1: 아 제가 딱 듣고 이게 저도 한번 가사를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되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직접 부르는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2: 어미가
1: 이 뭐야 데모와 이 가사가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0: 우리가 부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엄청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어, 그래서 그걸 너무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내준 적 있죠.
2: 맞아요.
1: 저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0: 진짜? 네.
2: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사를 쓸 때 불편함을 아니까
1: 맞아요.
2: 그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어쨌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쵸. 사람이니까
0: 본인 곡이기도
1: 네,
0: 하니까
1: 좀 그 멤버들한테 불편한 발음이 없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밤새 계속 혼자 이렇게 불러보면서 했습니다.
2: 와, 한번 박수 쳐주고
3: 너무 고생했어요.
2: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러비님께서 조이언이 작사하면서 이 파트는 이 멤버가 부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쓴 파트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1: 저는 개인적으로 브릿지에 겁내지마 라는 단어가 있는데 언니가 진짜 꼭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 오, 이유는요?
1: 언니의 보컬 톤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시원하게 지르면서도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 느낌에는 언니 목소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2: 정확하네요. 아, 정확해요. 아, 정확한 톤이다. 네. 그럼 내가 부르고 싶다 생각한 것도 있나요?
1: 아, 내가 부르고 싶은 파트는 사실 그 아우트로에
2: 아, Serpent Boy 이거
1: 아니 아우트로에 따다다다다다 아, 거기 진짜 좋잖아요. 아,
2: 맞아요, 맞아.
1: 사실 조금 욕심이 났는데 네.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언니가 너무 잘했더라고요.
0: 열심히 살렸습니다. 네. 괜찮나요, 작사가님?
1: 아, 너무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파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멤버들이 생각하는 Serpent Boy 킬링 파트 궁금합니다.
0: 아. 저는 근데 이거 예림이 Do my thing
1: 저도
2: 봐야 돼요. 안무랑 봐야 돼.
0: 굉장히 찰지거든요.
2: 맞아.
0: 그리고 예림이가 진짜 열심히 해요. Do 맞아, my 맞아. thing 하는데 맞아. 여기 파트도 되게 좋고 네,
1: 그리고 아이린 언니 그 Roger That 하는
2: 아, 저는 그 페어 파트들이 되게 좋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2절에 딱 나오는 2절 벌스에 나오는 페어 파트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코러스 파트가 아니 that serving 하면서 거기가 제일 그냥 딱 꽂히는 그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네. 맞아요.
2: 우리 아이린 언니랑 예리 씨는 두 분이 공통되나?
0: 뭐가 있을까요?
4: 저도 아 저는 why you very serving boy 거기 for... 거기가 좀 데모 들었을 때도 잘 들렸습니다.
2: 아~ 아니 오늘 부끄러우세요?
4: 아니 목이 메였네요 갑자기.
0: 아, 울컥하는 거 아니죠? 오랜만에 아, 컴백이다
4: 아니요.
0: 보니.
4: 네.
2: 네. 우리 언니는?
5: 저요. 아, 탐났다기보다 약간 이 누구 했을 한 파트는 그 예리 파트.
2: 어, 어디죠?
5: 어디지?
6: 보사.
2: 보사.
5: 처음에 조인 줄 알았어요.
2: 아 맞아.
5: 근데 파트 가서 제가 봤더니 예리 거예요.
2: 맞아.
0: 맞아요.
1: 예리미가 낼 수 있는
2: 제일 하이톤으로
0: 상큼하게
4: 아주 최대 텐션을 내서 했습니다. 지금 원래 제 약간 기본 텐션 이렇잖아요.
1: 네.
4: 네네. 그 녹음할 때 보스아 거기 할 때 몇 번 다시 했어요.
2: 아, 아 진짜. 근데
4: 수정 녹음도 했어요.
2: 심혈하게 흐렸구나 그 보스아에.
5: 이번 앨범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2: 그,
5: 많았다.
2: 맞아요. 하와이. 하와이 소리인가? 아, 네. 많은 분들이
0: 있네.
4: 제 많은 기본 텐션과 너무 달라서
2: 잘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네. 우리 한번 지금 말씀드린 킬링 파트들을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서 노래 제대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레드벨벳의 Surfing Boy 듣고 올게요.

0: 네, 레드벨벳의 Surfing Boy 듣고 왔습니다.
1: 아, 아, 아 너무 좋다.
2: 뭐 들었어?
1: 들었죠.
2: 들리잖아요.
1: 아 네, 너무 좋다. 네.
0: 아니 이 여름을 강타할. 아,
3: 강타라는 게 너무 옛날이더라.
0: 여름을 자막에서나
1: 접수해?
0: 어, 요새 뭐라 그래요?
3: 야, 저격할.
1: 저격할.
3: 저격할.
1: 저격할.
0: 저격도
1: 어딜 저격하지 않아?
2: 야 너무 방송 자막에서나 나온다.
0: 약간 강타할. 약간
4: 네. 네, 올여름을 네. 강타할.
0: 서핑보이였습니다. 우리 김종준님께서 이 고요가 시대의 서핑보이가 내 에어컨이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민준기님, 아 이거 제가 너무 계속 말을 해서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자 오는 거 멤버들이 읽어주세요.
4: 네. 민준기님, 제 귀에게 여름 휴가를 선물합니다.
1: 너무 좋은 표현이다.
0: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레드벨벳의 신곡까지 듣고 왔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3: 오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0: 웬일이야. 엑시트 광고 듣고요. 광고 듣고 왔고요. 광고 듣고 왔고요. 우리 김동민님 문자 아이린 언니 하나 읽어주세요.
1: 네. 이번 여름을 지배할 레드벨벳은 어때요?
0: 괜찮다. 강타보다 나은 것 같아요.
2: 강타.
0: 김선모님 네. 문자 예리씨.
3: 혜성같이 돌아온 레드벨벳.
0: 다 좋은데요? 네. 네. 제 거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4: 아, 네. 왜요? 강탈 좋아요.
0: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3부에서도 계속 레드벨벳과 함께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문제 주시죠, 아이린 씨.
1: 네.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레드벨벳의 벨벳 썸머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 주세요, 예리 씨.
3: 1번 배드보이, 2번 서핑보이.
0: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 네.
3: 1번 배드보이, 2번 서핑보이.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중 딱 한 분을 뽑아서 저희 레드벨벳 멤버들의 사인이 담긴 요 보는 라디오 보시면 신필 사인 한 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슬기 씨?
5: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6: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레드벨벳의 명창 다람쥐 완디가 진행하는
1: 웬디의 영 스트리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하루의 마무리 파워업 하고 싶다면
3: SBS 파워 FM으로 놀러오세요.
0: 매일 밤 8시엔 웬디의
4: 영

0: 네, 저희가 영수 홍보 멘트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아주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문자 하나 와 있습니다. 조이 씨 소개 하나 부탁드릴게요.
1: 네, 펑펑님이 영수 2기 첫방 때 아이린 슬기가 축하 음성 메시지 보내줬는데 영수도 벌써 2주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멤버들이 함께 축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벌써
0: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와, 와. 네,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2: 멋지다.
0: 네, 뭐 만약에 네 분이서 네. 지금 저희 영수 2주년 축하 음성을 따서 보내야 된다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1: 네, 네.
0: 숙제.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1: 웬디 언니 없이는 약간 힘든데.
2: 네. 약간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제 뭐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로 시작을 해서
3: 네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벌써 2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웬디의 영스트리트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0: 이거 거의 고정 멘트 아니냐요 이 정도는?
4: 네, 네, 결혼식 네. 영상
0: 그러니까 결혼식 영상 저희는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2: 네, 네, 네. 거기에 좀 그

0: 뭐냐고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1: 이제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하고 저는 이제 신랑분 이름
2: 신부 누구님
0: 결혼을
1: 네, 축하드립니다
0: 이렇게 하고 제가 한마디를 하죠 제가 그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들으시면서 행복한 허니문 달달한 허니문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드벨벳의 행복 들으시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 레드벨벳이었습니다
0: 이렇게 진행되죠 네, 초반에 이렇게 지어냈었었는데
3: 아무리 맞아요. 앨범이 계속 나와도 계속 행복과 아이스크림 케이크만 얘기하는
0: 그 말을 이길 게 없어요
3: 없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여름에 결혼하신 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축하 멘트를 따면 서핑보이 집어넣죠
2: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요?
0: 여름날에 가득한
2: 서핑보이
0: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녹여서 한번 멘트를 만들 수가 있죠. 아~ 연락 주세요. 여름에 결혼하시는
3: 네. 전문가예요.
0: 네네. 근데 혹시 진지하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형식적인 거 말고.
2: 아 근데 진짜 웬디가 진짜 바쁘잖아요. 맞아요. 또 특히나 고정된 라디오도 있고 이렇게 앨범 활동도 하고 솔로도 활동하고 하는데 진짜 바빴는데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모든 맞아요. 거를 다 참여하고 어떻게든 시간 쪼개가지고 다 더 하려고 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빨리 와서 막 안무도 배우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0: 가끔
3: 네. 저는 진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0: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책임감 강한 웬디가 또 영스의 2주년을 또 맞게 된다니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꼬북님 문자 우리 꼬북이 예림이 씨께서
4: 네, 꼬북님 네. 이번에 느낌이 옵니다. 레벨이 썸머퀸으로 1위 할 느낌. 시원하게 1위 공약 하나 해주세요. 와.
0: 뭐가 있을까요? 저 예전에 막 팥빙수 막 빙수 먹으면서 막 하고도 했었잖아요.
4: 뭐에 파워업 이럴 땐가? 음파 뭐였죠?
0: 하여튼 시원한 빙수나? 거 먹으면서
4: 했었고.
0: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3: 요즘 1위 공약 뭐하지?
2: 그러게요. 요즘 다들 하겠죠? 1위 공약?
0: 요새 많이들 하시죠. 많이들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아까 저희가 컴백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음방 활동을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음방에서 보여드리는 거 말고 뭔가를 해야 그런 1위 공약을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 1위 못하면 어떡해요.
0: 너무 우리 당연하게 1위 공약을
2: 아니 알죠. 혹시 그러니까 몰라서
0: 1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이거는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는 네. 1위 공약입니다.
2: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0: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희가 그럼 이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말씀드리는 네, 네, 네. 당장 좋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리고 한번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도 아이디어를 조금 여러 개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요.
2: 많이 없어요.
0: 많이 네, 없어요. 네, 저희가 막 맞아요. 스태프분들한테도 그런 아이디어를 네. 많이 받는 편이라서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미니앨범 벨벳 썸머의 수록곡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곡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번째 트랙 Hot Girls Cold Vibe인데요. 세기 씨 그냥 내 느낌대로 편하게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다?
1: 네, 이 노래는요 여름밤 드라이브를 즐기는 우리 핫걸들의 쿨하고 당당한 에너지를 담은 곡입니다. 무려 켄지 언니가 또 작사 작곡을 해주신 곡이에요.
0: 혹시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있나요?
1: 근데 처음 딱 들었을 때 이 노래가 진짜 이 매력이 많잖아요.
0: 너무 좋았어요.
1: 헤이 이렇게 리듬이 바뀌어요. 이 반전되는 반전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매력 있어서
0: 네 맞아요.
1: 저희 멤버들이 다 좋아했던 곡입니다.
0: 맞아요. 우리 연지님께서 멤버들 중에 요즘 제일 핫걸과 쿨걸은 누구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요즘 제일 핫걸 웬디예요.
1: 웬디 좀 핫합니다.
2: 웬디 핫걸.
0: 기분이가 좋아?
2: 네, 기분이가 좋아.
0: 핫걸
2: 핫걸
0: 쿨걸은 잠깐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이해 안 듣고 넘어갔어. 이유 왜?
1: 뭔가 이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고 멋있어요.
2: 멋있다, 맞아.
1: 네, 진짜 멋있어.
2: 이 핫이 그냥 멋있다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1: 네.
0: 뭐야? 그럼 쿨걸은 누구예요?
1: 쿨걸 예리?
2: 언제나 예리?
0: 근데 항상 진짜 쿨함이 너무

0: 넘쳐나요. 네. 네. 지금도 보이시지 않나요, 여러분? 네.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려도 느껴지죠? 마이크 너머로.
1: 쿨걸.
0: 쿨걸.
1: 네, 쿨걸.
2: 좋네요.
0: 우리
2: 네.
0: 노노님께서 완디가 2년째 영세스 드라이브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멤버들도 몇 년째 말만 하고 못 지킨 거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이거?
0: 네, 드라이브.
3: 아, 드라이브 목표였어요?
2: 우리 같이 땄잖아요.
0: 네. 맞아요, 같이 따고
2: 우리 같이 장롱면 하셨네요.
0: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린씨도?
2: 저는 안 하고 있죠.
0: 한때 좀 했었잖아요, 그래도.
2: 아니요, 차를 아직 안 사서 아,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3: 아,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2: 안 돼, 안 돼.
0: 맞아요, 운전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연도는 어려울 것 같고
2: 그 언니랑 저랑 같이 따고
0: 같이 또 해요?
2: 아니,
0: 같이 연습 시작해요?
2: 아니, 좀 비하인드인데 언니가 먼저 땄는데 어. 제가 그때 못 따서 저 잘 안 울잖아요, 울었어요.
0: 울었는데 저 정말 화나 보였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못 딸 수가 있어. 어,
2: 정말 화나 보였어요. 제가 뭐 다른 걸로 잘 안 우는데 네. 그때
0: 보냈나요?
2: 네,
0: 어, 지금 표정 보이죠?
2: 분노에
0: 진짜 화나 보였어요.
2: 그 비 오는 날 기억나죠?
0: 네, 비 오는 날 저희가 실기시험을 봤는데 네.
2: 너무 그 좀 슬프고 분해서 집에 가는 길에 아~ 울었잖아요 제가. 네. 그럼 아 언니는 없었어요. 언니는 아~ 합격했으니까. 네.
0: 아니요, 그때 저는 봤어요.
3: 아~ 화난 모습을. 화난 모습을. 네,
0: 화난
3: 봤나요?
0: 모습을 네. 봤어요.
2: 아니 갑자기
3: 김내림 탈락.
2: 그래서 기기를 내면서.
0: 아 나 근데 알아요. 나 봤어요. 네, 예리 씨 저 봤어요. 저 그 다른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예리 씨가 화난 발걸음으로 그 걸어 들어왔어요.
2: 이 모습을 네,
0: 봤습니다 저는. 아~
2: 사실 비 올 때 우리가 기능을
0: 맞아요. 비 오는 날.
4: 아 근데 그 떨어지면 눈물 나.
0: 맞아,
3: 아, 마음이 그쵸.
0: 하지만 땄잖아요. 또 멋있게.
2: 아, 그렇죠.
3: 네. 네.
0: 근데 혹시 멤버들도 몇 년째 말만 하고 못 지킨 게 있나요?
5: 못 지킨 거?
3: 못 지킨 거? 저도 근데 또 드라이브 동일하고
0: 아, 많지 진짜. 않을까요?
5: 못 지킨 거?
6: 저는 최근에 그 강아지 미용을 시작했는데
0: 아, 맞아요.
6: 멈춰 있습니다.
0: 바빠서
6: 아, 네.
0: 지금 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3: 네. 어, 네.
0: 또 일정이 또 있으시면 또 괜찮잖아요.
6: 네. 아, 까마득해요.
0: 네. 공부하는 것도 또 힘드니까.
6: 맞아요.
0: 아니 우리 홍지희님께서 아, 드라이브 잡고 나자.
3: 아, 큰일 나요.
0: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하고
3: 누가?
0: 있어요.
2: 웬디가.
0: 전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2: 저는 뭐요?
0: 드라이브 자컨.
2: 오, 아~ 잘할 수 있어요.
0: 왜냐면 자컨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6: 아~ 그렇게라도.
0: 아 누가 탈
2: 건? 언니 베스트 드라이버였어요. 그때.
0: 아 그래요?
2: 어, 전 응원했어요 계속. 아. 근데 내가 떨어졌어. 아. 아. 우리 같이 계속 그거 어. 했었잖아요. 연습하고.
0: 아, 맞아요 맞아요. 맨날 같이 네. 갔었죠.
2: 네.
0: 어 제가 한번 잘 따서. 멤버 딴데
2: 뭘.
0: 땄죠. 장롱면인데 연습을 해서 멤버 한번 아.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0: 네네네.
3: 와.
0: 그럼 또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3: 네.

0: 세 번째 트랙 오케스트라인데요. 아이린 씨, 이 노래 어떤 노래다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 곡은요 미국 대표 영화 음악 작곡가 헨리 맨시니의 루존을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이고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감정 변화를 오케스트라 변주에 빗대어서 한 편의 영화처럼 풀어낸 곡입니다.
0: 혹시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생각나는 거 있나요?
2: 녹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3: 진짜 어려웠어요.
0: 제일 어려웠던 녹음.
3: 맞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1: 가사를 계속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약간 계속 못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
0: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고 힘 조절도 어렵고.
1: 맞아.
0: 비브라토가 계속 들어갔는데 계속 빼라고 하셔가지고.
2: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계속 내가 생각나요? 어떻게 불렀나 분석하게 돼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감상이 안 되고 분석하게 돼요.
0: 솔직히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조금 많긴 해요.
2: 저도요.
0: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습니다.
1: 나는 멤버들 부르고 나서 아, 이런 멜로디였어.
0: 아니, 여기가 이런 멜로디였어.
1: 맞아, 맞아.
0: 왜냐면 데모가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었어.
2: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근데 저는 저희 트랙 중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0: 아, 맞아요. 맞아요. 제일 벨벳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가득한 곡인 것 같아요. 4994님께서 오케스트라 하이라이트 매들 때부터 최애룩 찜콩했어요. 역시 수록곡 맛집. 이것도 무대 한 번만 해줘요. 라고.

0: 근데 이거 무대로 하면 진짜 멋있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뭔가 되게 영화 같기도 하고.
1: 뒤에 연출도 그렇고. 네. 8670님 문자나 슬기씨 읽어주세요.
0: 네, 오케스트라 정말 정품 벨벳의 맛. 레드벨벳만이 할 수 있는 곡 같아서 더더 좋아요. 라고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1: 저희가 또 화음, 코러스, 약간 그런 맛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게, 음색 맛집.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지는 또 곡인 거.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럼 또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번째 트랙 훌라후프입니다. 예리 씨 최애곡이잖아요.
1: 네.
0: 이 노래 어떤 노래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훌라후프라는 곡이고요. 결국 돌고 돌아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 스쳐 지나간 눈부신 여름날의 기억을 담은 곡입니다.
0: 이 노래가 왜 최애곡이에요?
1: 일단 그 저희가 팬 콘서트 때 하면서 좀 이렇게 팬들과 함께 하는 소소한
0: 안무
1: 율동을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 곡이 좀 좋아졌고
0: 맞아.
1: 좀 되게 들으면 신나는 곡이어서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훌라후프를 꼽았습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으면 좋다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2: 약간 청소기 돌릴 때?
0: 좋다! 훌라훌라
3: 좋다!
0: 방향을 틀 수 있게?
1: 설거지 막 이런 거
0: 할 때 빨리 청소할 때 청소할 때 뭔가 움직여야 할 때 빨리 할 때도 훌라훌라 이렇게
1: 아니 러닝 탈 때
0: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3: 진짜 훌라후프 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니 송여빈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아이린 언니.
2: 네, 3일간 훌라후프 들으면서 응원봉 돌렸더니 훌라후프 들을 때마다 손이 자동으로 휘저어져요.
0: 저희가 또 율동을 했어가지고 또 그쵸. 저희도 지금 이 노래만 나오면 자동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해피님 문자 조이씨 하나 읽어주세요.
4: 네, 저는 아무리 다른 걸 보고 들어도 돌고 돌아 레드벨벳인데 멤버들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취향 돌돌치 있나요?
0: 오, 이 멤버 진짜 취향 한결같다 있나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3: 저도 있어요.
0: 아이린 언니.
3: 나도 아이린 언니.
0: 취향 진짜 한결같은 거.
3: 네.
2: 어떤 취향?
3: 약간 옛날 과자 좋아하고.
0: 그리고 약간 섬유유연제도 향이 달라지더라도 언니만의 향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2: 비슷해요 계열이?
0: 네.
2: 아 진짜요?
0: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2: 아 그래?
0: 네.
4: 근데 연습할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향기가 좋아요.
2: 와, 향이 좋아요. 무슨 냄새예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0: 그 집이 되게
2: 물어보는데,
0: 향기로운 느낌이 나요.
2: 근데 항상 물어보잖아. 무슨 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지가
0: 맞아. 않더라고요. 그냥 되게 좋은 좋은 향.
3: 포근하고 따뜻한 향.
4: 꽃향기 같기도 하고
0: 꽃향과 머스크 향도 살짝 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섞였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향수가 진한 게 아니니까
3: 섬유유연제인 거죠?
2: 맞아요.
0: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3: 그러네.
0: 되게 한결같아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에 있어서
2: 맞아.
0: 계속 꾸준히 좋아하는 게 한결같은 네. 그럼 또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0: 트랙 하와이입니다. 조이 씨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하와이는 힘든 현실과 무거운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하와이에 와 있는 듯 자유로움을 마주하는 모습을 그려낸 곡입니다.
0: 네, 이 노래도 또 우리 조이 씨가 단독 작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하루 전에 썼나요?
1: 아, 이것도 하루 전이라 이거는 좀 기한이 더 여유가 있었고 이 노래 가사는 제가 서핑보이 가사를 이제 제출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새벽에 지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다른 곡도 가사를 써보고 싶은데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노래 데모를 듣고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일기장을 쓰듯이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써내려간 이야기였어요.
0: 와 너무 좋다. 우리 김대영님께서 하와이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노래 듣고 그냥 가볼 셈 치려고요.
1: 좋아요, 좋아요.
0: 근데 진짜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2: 맞아.

0: 예, 네, 이런 네. 노래 멜로디도 그렇고. 네.
1: 아, 저는 그리고 특히 그 우리가 레벨업 프로젝트에서 제주도에서 훌라춤 췄잖아요. 네. 그때 이제 훌라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배운 게 정말 쓸모가 많았어요. 그 막 바람결을 이렇게 표현한 춤이라던가 파도를 표현한 춤이라던가 해서 아, 이 하와이의 훌라댄스는 정말 자연을 이렇게 형상한 춤이구나, 사랑을 형상한 춤이구나, 그러면 이 훌라춤을 꼭 연결 지어야겠다 해서 네, 사랑의 춤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0: 뭔가 좋다. 일상을 잘 녹여내는 것 같아요, 조이씨가. 우리 김현우님께서 여름 되면 꼭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저희가 팬콘이랑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 맞아요.
1: 저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이제 피부가 타는 거를 걱정하지 않고 다섯 명이서 바닷가에 뛰어들고 싶어요.
2: 아, 맞아. 우리가 매번 이제 네. 촬영으로만 갔어서 제대로 놀지를 못했죠.
0: 네. 그건 그래요. 이번 맞아. 제주도 촬영도 그렇고.
1: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제주도에서 흑돼지라도 조금 먹었어요.
1: 아, 맞아, 맞아. 그 바쁜 와중에. 아.
0: 네. 그럼 이 노래 또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네, 이렇게 수록곡까지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 하나 조이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마린보이님. 오랜만에 단체 음악 방송 너무 기대 중이에요. 아직도 단체 스케줄 가면 내향 벨벳인가요? 이제 고연차 그룹에 속하게 됐는데 귀여운 후배들과의 챌린지도 기대돼요. 내향 벨벳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0: 저희 대기실은 시끌벅적한데 그 대기실 밖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내향... 네. 아유, 내향 벨벳이 네, 되어버려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는.
1: 그리고 맞아. 후배분들이 인사를 와도 저희가 괜히 미안해져서
0: 맞아요.
1: 빨리 가서 쉬시자.
0: 괜찮다고.
1: 가세요.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후배분들을 만나면서 느끼지만 약간 저 레드벨벳 보면서 꿈 키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2: 맞아요.
0: 엄청 많이 들어서 좋아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계신데 멤버분들은 그런 말 들으면 좀 어때요?
2: 너무 울컥하죠. 저희 또한 이제 누군가의 이제 또 팬이었고 그래서 많이 보면서 데뷔를 꿈꾸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힘이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도 맞아. 느껴지고 막 그런 거 같아요.
0: 맞아요. 아니 우리 3382님께서 이번에 써먹어요 대전에서 제일 선배가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저희의 이름이 포스터 보면은 맨 앞에 있어요.
3: 아 그래요?
1: 와. 그렇게 된 지 꽤 됐어요.
0: 네. 그러니까요. 아 놀랍습니다. 어떠세요?
2: 네, 뭐
3: 받아들여요. 네.
2: 받아들이죠.
0: 받아들인다. 아무렇지 않다. 흐른
3: 것을. 그냥 지금 계속 할 수 있음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재밌고.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 후배분들 얘기하니까 최근 저희가 팬 콘서트 하고 아이브 레이가 연락이 왔어요.
0: 오!
1: 지금 해외 투어 중이어서 되게 바쁜데도 저희 영상을 다 찾아보고 특히 주 무대를 보고 울컥해서 눈물이 났대요.
0: 진짜?
3: 찐이다 찐.
1: 그걸 보고 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느꼈거든요. 너무
0: 또 워낙 또 레드벨벳을 좋아하던 맞아. 친구였으니까. 네.
2: 윤아 씨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일리세 윤아 씨도 언니도 너무 활동하는 거 너무 응원하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0: 실기최. 였던
2: 맞고
0: 윤아 씨. 아하. 네. 아니 또 영세에서 신곡 챌린지도 남기고 가야 되는데요. 멤버들 혹시 가능할까요?
1: 그럼요.
2: 네. 해야죠.
0: 네, 이건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2: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0: 여자도
2: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0: 탈모 보조 치료제
2: 캐라시딜.
3: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0: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8: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9: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8: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9: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10: 중부대학교.
8: 중부대학교와 함께
9: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1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2: 네, 백송현님 무대에서 서핑보드 타기. 와, 이건 어려울 수도 있을
1: 그러니까요.
2: 것 같은데요.
0: 네, 이민아님 1위 하면 영스에 한 번 더 완전체로 나오기.
1: 오, 이런 거 좋은데.
3: 2662님이 1위 공약으로 서핑보이 파트 체인지 영상 어떠신가요?
1: 이거는
2: 진짜 이거.
1: 아 이거 근데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4: 어떡해요?
1: 앞에 그게 있다면.
4: 프롬이.
1: 아, 프롬이 있다면. 프롬이 있다면 이건 가능. 네. 이거 어떠세요? 아, 하나 더. 최예림님
5: 1위 공약으로 5명이서 바닷가에 뛰어들기.
1: 이거 시간이 조금 어렵다.
5: 네. 네.
1: 파트 체인지도 괜찮고.
2: 어 그것도 뭐.
1: 재밌을 것 같아. 틀리는 것도 재밌고.
2: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그쵸. 또 그렇게 그런 맛이라고 하던데요.
1: 맞아요.
2: 약간 틀리면서도 네. 재밌고.
1: 네, 각자 파트를 잘 소화 못하는 그런 재미.
2: 춤도 막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5: 무대에서 서핑보드 타는 게 나을 수도
2: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2: 네.
1: 아,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1위를 한다면 이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고민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는 좀 1위를 해야지 이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런 문자가 와 있습니다. 5779님 4년 만에 레벨 단체 출연인데 4부까지 있어줘요 라고. 또 이채현님 혹시 문 아직 안 잠궜을까요? 제발 잠궈주세요. 4부까지 함께해요. 8386님 레드벨벳 영스에 조금 더 머무르면 어때? 라고 보내주셨어요. 좀 아쉽습니다. 멤버들 4부까지 어떻게 좀 더 가능하실까요?
0: 고생하세요.
3: 지금 2부죠?
1: 아니에요. 3부예요?
3: 3부가 다 끝난 거예요.
1: 이제 4부 시작이에요. 이제 4부 시작입니다. 이제 4부 시작입니다.
0: 그럼 웬디 조금 더 힘내요.
1: 4부에서 인사를 하는 걸 어때요?
0: 아, 좋아요.
1: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 그러면은
1: 3부가 끝인 거예요, 저게.
2: 지금
1: 보이시죠? 남은 시간.
0: 30초요?
1: 조금 아쉬운데 우리 그 인사를 조금 4부에서

0: FM.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6: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5: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6: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 정보.
10: 여름이 되면 공원에서 벌을 마주치거나 벌에 쏘였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죠. 실제로 벌 쏘임 사고의 약 80%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집중돼서 발생하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왕성한 번식기라 벌의 공격성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야외에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사용을 피하고 벌이 싫어하는 밝은색 옷을 입는 편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벌집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자세를 낮춘 채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세요. 벌이 주변을 맴돌아도 팔을 휘젓거나 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을 만났을 때는 침착한 대처가 가장 든든한 안전수칙이 되는 것이죠.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일 영시티 4부 시작했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씨 먼저 읽어주세요.
1: 네. 포레스트님 팬콘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빠진 곡이 있나요? 아쉬우니까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오. 네.
0: 여러 리스트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1: 네. 네. 약간 뭐 윙스도
0: 아, 맞아 맞아.
2: 하와이 있었고.
1: 하와이도 있었고.
2: 써니 애프터는 있었고 캠프파이어 맞아. 있었고.
1: 약간 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그런 곡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2: 맞아요.
1: 아니면 뭐 하와이를 살짝 해 봐야 될까요?
0: 원아 훌라

0: 하와이
1: 얘네 돌고래 소리.
2: 네. 또 0414님 문자 하나 이러니.
3: 네, 지난 금요일부터 올콘 다녀온 러비 자녀를 둔 엄마.
1: 어머니.
3: 아이고.
1: 감사합니다.
3: 네. 송공리의 콘서트 끝낸 걸 축하드려요. 오늘 부산 가족 여행 왔는데 3일 동안 올콘 다녀온 대학교 1학년 딸은 체크인 하자마자 숙소에서 보라 떨어졌다는요. 러비는 아니지만 저도 신곡 열렬히 응원할게요.
1: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응원하고 있으면 같이 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맞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진짜 진짜 네. 가족여행, 행복한 가족여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맞아요. 맞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3452님 문자.
4: 네, 멤버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무대가 있나요? 전 아이스크림 케이크 첫 음악방송 무대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금발도 잘 어울리고 특히 막내 예리가 너무너무 귀여웠거든요.
0: 기억나세요, 예리씨?
4: 그럼요, 기억나죠.
5: 와. 왜 이렇게 쿨해졌어?
2: 그러니까.
0: 쿨걸이라서.
4: 저는 원래 아가였는데. 성격은 이랬는데 이제 네. 그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사실. 연습생 때부터 제가 막 그렇게 귀여운 느낌은 아니었지 않나요?
0: 아이, 엄청 귀여웠어요.
2: 귀여웠어요.
4: 귀여웠어요.
5: 저는 네. 어제 인사하러 예리 동생들이 왔잖아요. 네. 근데 예리의 막내 동생이
2: 너무 닮았어.
5: 진짜 지금 몇 살이죠?
4: 지금 15?
2: 와, 더 어려 보인다.
5: 그러니까 제가 예림이 처음 봤을 때 그 정도 맞아. 나이인데 그때 예림이를 보는 느낌인 거죠.
0: 너무 닮았어요.
5: 느낌이 그래. 되게 맞아. 막 되게 묘했어요.
0: 진짜 예림이 어릴 때랑
4: 닮았어?
5: 닮았어요.
3: 비슷해.
0: 진짜. 네. 혹시 다들 12주년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활동이나 무대가 있나요? 하나만 좀 꼽아본다면?
3: 저는 그 첫 콘서트 했을 때 그 연습할 때 기억이 맞아, 진짜 많이 나요. 막 침대 갖다 놓고
0: 맞아.
1: 그 작은 연습실에서
0: 그렇죠. 맞아. 그때 시간도 별로 없이 우리 연습했잖아요.
5: 맞아요.
2: 그랬나요?
0: 네. 제일 타이트하게 썼었어요.
3: 거기에서 연습했던 그 막 뒤에서 찍었던 연습 영상들 맞아. 찍었을 때 그 기억들이 엄청 남아있어요.
0: 맞아 맞아. 또 다른 멤버들도 있나요?
5: 저는 첫 데뷔 무대가 기억에 남죠.
0: 떨리니까.
5: 네, 맞아요.
0: 맞아 맞아. 아하.
2: 저는 첫 행사 그 우리 부산
0: 아, 바람 엄청 불어가지고
2: 한 곡만 하고 올라왔던 그
3: 곡이 하나의 시절이
0: 전국으로 가지고 네,
2: 먼지털이 들고 계시고 맞아.
5: 그때 그 바람이 아직도 생각나요.
2: 그쵸.
5: 네, 떠올라요.
3: 이렇게 휘날려가지고
0: 네.
3: 맞아요. 뒤에 그 옷에 달려있던 이거까지 막 휘날렸다.
0: 생생합니다. 네. 또 우리 8829님 조이씨 하나 읽어주세요.
6: 네, 이제 벌써 2026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남은 2026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있나요?
2: 전 체력 증진. 체력 증진.
0: 증진.
2: 진짜 이번에 하면서도 오랜만에 또 무대를 많이 하는 거였잖아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자신에게 실망을.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약간 이런 마음이라서 좀 더 체력을 늘려서 또 좋은 무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혹시 다른 멤버분들도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린이도.
3: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인 체력?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5: 맞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0: 다. 네. 맞아요. 체력이 좋아야지만 또 계속 무대도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3: 네.
0: 또 우리 제이이님께서 초2 때부터 레드벨벳이 좋아했는데 벌써 20살이야. 지금도 언니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20주년, 30주년도 쭉 함께 해주세요. 라고.
2: 와 진짜 다들 아까도 되게 어리신
0: 4살 때 자기가 우리가 데뷔했는데 지금 벌써 12년 지난 거냐? 16살 4살 때 아까 뭐 동굴 갔다 왔는데 12도여서 엄청 서늘하고 좋았어요 라고 보내시고 제가 4살 때 레드벨벳이 데뷔를 했는데
5: 저도 해외 팬미팅

0: 아니면 뭐 그 딸이나 아드님을 데리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1: 진짜로?
0: 네.
1: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2: 대박이다.
1: 진짜.
2: 와.
1: 어떻게 우리 오랜 시간 또 함께 해준 팬분들을 위해 한마디 또 해준다면 한 분 대표로 한 분이 좀 해주실까요? 우리 예리 씨 한번
0: 네.
1: 해볼까요?
0: 네. 그냥? 우리 러비들 우리 팬분들 저희 팬콘에서도 아무튼 말하긴 했는데 이제 12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곁에서 이렇게 계속 우직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음악 낼 때마다 너무 또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또 기쁘고 또 보람차고 또 일을 할 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도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문희경님께서 짐살라비
2: 깜짝 놀랐어요.
1: 짐살라빔 앵앵앵앵 코를 위해 운동합시다 라고. 아니 근데 이게 저희는 진짜 뛰잖아요.
2: 네.
1: 근데
2: 맞아요.
1: 이제 좌석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앵앵앵앵앵앵앵 코를 외칠 수 있으신 건데
2: 네.
1: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뛰어보셔야 돼.
2: 사실 보는 사람이 그만큼 즐거우려면 진짜. 앞에서 하는 사람 진짜 엄청나게
1: 맞아요.
2: 엄청난 에너지를
1: 맞아요.
2: 에너지로 뛰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다 근육통이
3: 네, 지금 종아리 알이
1: 반응해서 지금 허벅지 근육통이
0: 짐살라빈 단어를 듣자마자 종아리가 바로 반응을
1: 지났어요?
0: 네.
1: 맞아.
0: 네.
1: 아유.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레드벨벳의 벨벳 썸머 타이틀곡 제목은 바로바로
0: 2번 서핑보이였습니다.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중 한 분께는 요 레드벨벳의 멤버들의 사인이 담긴 친필 사인 앨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레드벨벳과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이제 진짜 정말 마칠 시간이에요. 멤버들 오늘 어땠나요?
3: 아니 근데 진짜 여기는 올 때마다 우리 웬디가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수다 떨러 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 네,
3: 뭐 앨범 홍보 이런 거보다 그냥 러비 그리고 듣는 청취자분들 우리 레드벨벳끼리 수다 떠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 또 했습니다.
1: 좀 정말 많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3: 네.
1: 아니 아니요.
3: 누가 한 명을 보고 얘기한 거 아니죠?
0: 무슨 연유로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는 거죠?
1: 아니에요. 예리 씨 보고 한 게 아니라 예리 씨가 제 정면에 있어서 피디님이랑도 늘 맞춰야 되고 해서 그러는데 이제 되게 많이들 편안한 것 같아서 좋다.
3: 네.
1: 좋다. 편안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어서 팬분들도 좋고 하다. 네. 너무너무 그리고 저희 컴백을 했는데 또 오늘 컴백했잖아요.
3: 그쵸?
1: 컴백한 네. 날 놓치지 않고 또 저희 영수로 놀러와 줘서 너무 고맙고 4년 만에 또 저희 모습을 또 이렇게 영수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2: 맞아요.
1: 저희 서핑보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음악 방송도 많이 또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 네.
1: 그럼 저는 멤버들 보내고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심히 가세요.

레드벨벳의 Surfing Boy 듣고 왔고요. 시간 관계상 영스랩스 대신 여러분의 문자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87님께서 10월에 나가는 춘천 마라톤 풀코스 연습하느라 한강에서 러닝하면서 영스 듣고 있어요. 올 여름 러닝 풀리는 레벨 노래를 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노래 좋죠? 네, 노래 좋습니다. 마라톤 다치지 말고 네, 무사히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라톤을, 이게 제가 한 번도 러닝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이, 그, 너튜브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이 완주 몇 킬로를 완주하기 위해서 천천히 천천히 계속 꾸준히 늘려가면서 연습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치지 않고 서핑보이 들으시면서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또 정찬원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산책하러 운동장 돌고 있는데 날씨 때문에 산책도 만만치 않네요. 8월은 아마 계속 쭉 덥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또 역대급 날이 더웠잖아요. 네. 근데 매년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산을 제가 잘 몰랐는데 하나 구매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꼭 필요한 것 같고, 쿨링 되는 그런 제품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이유가 들 정도로 계속 더울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수분 충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41님, 배달 일을 합니다. 방학 시즌이라 그런지 음식 배달은 끊김 없이 계속 있긴 한데 밤이 됐어도 여전히 덥네요. 그래도 즐겁게 일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름이라 그런지 밤이 되어도 진짜 그러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그 더운 바람이 부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네 보충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달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노래 듣고 올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시스팜.

0: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완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왔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평설 정기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원주 썸머킨 우리가 왔다.
1: 뷰뷰 다시 찾아와줘 우리 맘.
2: 올여름 레드벨벳의 썰핀보이도
3: 웬디의 영스트리트도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정연아님, 내일부터 소백산으로 휴가 떠나는데 앨범 계속 들으면서 다니냐고요. 나중에 서핑보이 들으면 이 순간들이 떠오르겠죠? 아, 맞아요. 음악은 뭔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Fly to the Sky 선배님의 Sea of Love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노래가 나왔다던가 내가 그 노래를 자주 들었을 때 그 추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은 그런 신기한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희마님께서 레드벨벳 완전체와 서핑보이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완디도 행복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 서핑보이 활동이 시작이 되고 저희 팬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행복한 일주일을 보낼 거라 네. 우리 희마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오늘 컴백한 레드벨벳의 신곡 오늘 많이 틀어주시네요. 서핑보이 들려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핑보이 만관부. 그럼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Hi,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9: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산맥 넘으며 달궈진 열풍. 이젠 더위가 서울 삼킨다.

0: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산맥 넘으며 달궈진 열풍 이젠 더위가 서울 삼킨다 였습니다. 자, 요즘 한국 날씨가 미쳤습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매일매일 최고 기록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 닷새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하던 경남 지역은 어제 42.5도라는 초유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공기가 산맥을 넘고 뜨겁게 건조해져서 영남 지역에 아주 기록적인 폭염을 불러오고 있는 건데 오늘부터는 바람이 그래도 동풍으로 바뀌면서 아주 극심한 더위가 서쪽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37도까지 올랐고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그냥 때려 맞아야 됩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예, 견뎌야 됩니다. 습도는 뭐 완전히 폭발적으로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낮은 건 또 아니고요. 아무튼, 야, 에어컨 미리미리 체크 좀 잘 하시고요.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에어컨이 안 돌아가가지고, 진짜 등골이 오싹, 예, 했습니다. 차단기가 고장 났었더라고요. 에어컨 고장은 아니고,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에어컨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뭘 먹고 살았는지 음식 자랑도 하고 검진도 받아보는 월요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잔소리 편, 간헐적으로 날아와 잔소리 폭격을 날려주는 우창윤 쌤과 함께하고요. 내 식단도 평가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보내주세요. 배텐 생방송 우창윤 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NPC 타임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6: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7010님, 부산은 120여 년 만에 무더위가 왔대요. 그래도 온 가족이 배달하랴, 택배 포장해 보내랴, 땀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뭘 하시는 게 좀 많으신가 보네요. 와, 근데 이 더위에 밖에서 하신 겁니까? 대단하십니다. 12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면 매년 경신될까 봐 걱정입니다. 와, 이렇게 고점 한번 찍고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좀 평년 기온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고점 찍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더울까 봐 무섭네요. 9310님, 배디 저번 주 휴가 때 여수를 다녀왔는데 언젠가 배디가 말했던 물범 인형도 사고 만난 것도 먹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물범이랑 돌고래랑 가오리도 사신 것 같은데 인형 보는 눈이 좀 있으시네요. 귀엽습니다. 자, 권호무님,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항상 트럭 운전일 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토론토면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겠네요. 아침이구나. 오전. 뉴욕이랑 같은 시간대인가요? 뉴욕, LA, 런던 시간대는 제가 손목시계에다 항상 켜놓고 있는데 뉴욕이 9시 한 10분 정도 오전. 비슷하겠죠. 감사합니다. 거긴 아침 방송이군요. 9302님, 성재형, 시험관을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내를 잘 보필하는 것밖에 못해서 속상했는데 1차에 바로 돼서 정말 기쁩니다. 태명은 뽀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시험관하는 분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생길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니까 마음 먹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래도 바로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잘했다, 배트는 끊자라고 하신 분 있고 축하드리는데요. 10개월간은 배트는 끄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푸짐한 밥상에는 찬사를, 불쌍한 밥상에는 위로를, 맛있는 밥상에는 군침을, 그리고 잘못된 밥상에는 잔소리도 날려드립니다. 본격 음식 사진 분석 공감 토크 코너,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7: 잔소리 편.
6: 스타 강사 이도쌤의 건강하게 날렵한 몸을 만들어준 남자, 스타들의 혈당을 책임지는 의사쌤,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6: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7: 네, 오랜만입니다.
6: 요즘 그 이도 선생님이 배텐 화요일 고정 출연 중이거든요. 모쏠쌤.
7: 네네.
6: 예. 우창윤쌤 그때 보고 되게 반가워하셨고.
7: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6: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했더니 살이 쩍쩍 빠졌다고. 저는 왜 안 되는 거죠?
7: 일단 오셔야죠. 일단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이게 그 추적 관찰이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6: 그때 네. 동상이몽에 나왔던 것처럼 네. 말을 더럽게 안 듣는 환자.
7: 자기의 고집과 어떤 소신이 있는 건데 일단 오시라.
6: 예.
7: 네.
6: 야, 이도 쌤이 그 뭐랄까 계속 병원을 막 다니고 그런다기보다 그때 들은 가이드라인대로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7: 그쵸, 그때 상담을 좀 했었어요 몇 번.
6: 네. 확실히 모범생들이 살도 잘 빼나요?
7: 그러신 걸 수도 있겠다. 약간 모범생 끼가 있잖아요.
6: 저는 옛날부터 선생님 말을 절대 안 들었거든요.

0: 단골기질.
1: 좋게 말한 그거고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지난주까지 아이들 방학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약을 했나요?
0: 아니야. 애들은 계속 방학이고요. 예. 애들 방학 그 시즌 맞춰가지고 휴가 갔다 왔어요.
1: 아,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0: 저 그 뭐야 디즈니 크루즈? 그거
1: 디즈니
0: 타러
1: 크루즈?
0: 예, 디즈니 크루즈 싱가포르에서 탈 수 있거든요. 그거 타러 갔다 왔어요.
1: 여기가 덥습니까? 싱가포르이 덥습니까?
0: 아, 싱가포르이 더 더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했는데 다 갔다 오니까 여기가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진짜.
1: 예, 가실 때쯤엔 한국이 거기보다 나았을 수 있는데.
0: 예, 그 생각했어요.
1: 지금이 지옥불이에요.
0: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더 더운 것 같아 한국이. 진짜.
1: 와. 예. 어떻게 재밌었나요 크루즈는?
0: 탈만해요. 그 진짜 디즈니 막 엄청 꾸며져가지고 막 방문도 꾸미고 디즈니 관련 공연도 계속 하는데. 공연을 다 영어로 해요.
1: 그럼 뭐 한국어로 해야 되나요?
0: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니까 좋은데 저는 썩 그렇게 막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약간 막아닿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아이들 추러스도 안 좋겠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0: 아, 추러스 거기서 뭐 추러스가 없던데 디즈니 크루즈에.
1: 네. 근데 그런데 놀러 가면 사실 불량식품이 많잖아요.
0: 아, 근데 불량식품 사실 거리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애가 그 뭐야 거기서 밥을 줄 때 이제 주스 같은 거를 그때 거의 중독자처럼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매번 마시더라고요.
1: 아, 평소엔 절대 안 못 마시게 하니까.
0: 네, 오렌지 네. 주스를 무슨 술 마시는 사람 술 먹는 것처럼 끼니 때마다 반주하듯이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1: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맥주 마시듯이.
0: 네, 아 네. 진짜 오렌지 주스를
1: 얼마나 안 줬으면 그냥.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야, 그런데 여행 가면 명란은 따로 챙겨가냐고 물어보신 건데.
0: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음식물 반입 안 됩니다, 여러분. 뺏겨요 공항에서.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방학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 식단은 또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0: 아, 별로 안 받아요. 있는 거 줘야지 어떻게 있는 거 먹어야지. 근데 그런데 놀러 가면 좀 마음대로 먹게 하고요. 또 그러면 또 이게 전두엽 편도체 자극돼가지고 이걸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이고요. 뭐 미역국에 밥 준다든지 참치에 밥 준다든지 그냥 그린 요거트 준다든지 막. 뭐든 주면 먹어요.
1: 예. 무슨 맛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0: 그러다가 오렌지 주스 먹어봐. 미친다니까. 얘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1: 야, 네. 진짜. 1364님이 우창윤쌤의 러브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아내분과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네.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잔소리하고 그랬나요?
0: 아, 그때는 잘 보이려고 뭐 뭐든지 같이 먹고 뭐든지 뭐 다 했죠.
1: 아, 식사하면서 아 이런 거는 살, 이거보다는 그 네. 먼저 여기 올리브유 친 채소를 식이섬유를 좀 먹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나요?
0: 아, 여러분 그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때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죠 같이 술도
1: 아,
0: 먹고.
1: 계란 같은 거 미리 먹이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0: 아, 그런 거는데 와이프한테는 지금도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책을 쓴 다음에 그나마 좀 하는데 와이프도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진짜 약간 오히려 역정을 내는 타입이거든요. 역정을
1: 위험해서 말을 잘 못하는구나.
0: 그러니까 아,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은데 역정을 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1: 여성제라고 하십니다.
0: TV를 보면서 예. 그 뭔가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아, 최고죠.
0: 예, 그래서 TV에서 TV 보면서 술 같은 거 마시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1: 저도 그렇습니다.
0: 전형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했죠. 와이프는 내 안 좋은 어떤 습관을 우리 와이프도 많이 이해하긴 하지만 고치고 싶어는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오빠는 세게 말하면 듣는다. 약간 이래가지고 좀 세게 막 저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고치고 싶은 거는.
1: 예.
0: 그래서 저도 한번 와이프가 이렇게 TV 앞에서 뭔가 안방에서 맨날 TV가 또 안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게 너무 약간 못마땅하기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저도 좀 꾼소리 꾸준히 잔소리하려고 했죠.
1: 예.
0: 근데 진짜 점점 더 역치가 높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알러젠에 반응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막 너무
1: 되는
0: 화를
1: 싸움을 해야지 거기다 싸움을 걸어.
0: 그래서 그냥 뭐 냅두고 같이 먹어요. 네.
1: 또 문자 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안 볼 거예요.
1: 근데 저는 그 행복감을 이해하거든요. 재미있는 영상, TV나 네.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맛있는 걸 먹고 마실 때 네. 그 행복감을 이길 만한 게 있나.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0: 뭐요?
1: 아내나 저보다 네. 내가 덜 행복한 거 아닐까?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파민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게 그러니까 한 번씩 해야지.
1: 그럼 매번 식이섬유 먹을 때도 그런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0: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전 오랫동안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1: 뭐 하시죠?
0: 요즘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술도 마시고 농구도 하고.
1: 채팅창에 선생님 오늘 네. 병원에서 주무시겠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무슨 소리입니까?
1: 자기는 병원에서 명란이나 먹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안 봤을 거예요. 그때 진짜 어쩌다 진짜 지금 어쩌다가 봐가지고 그때 연락 와서 깜짝 놀랐는데.
1: 다 똑같은데 우울증은 왜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0: 아, 그거는 또 이제 다른 거죠. 정말 뇌의

0: 호르몬 분비가 다르신 분들이어가지고 치료 받으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1: 그렇군요. 자, 꿈과 음식 사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밥상 진단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음식 사진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어떤 음식을 좀 추가하면 좋을지 우창윤 쌤이 지적을 해주실 거니까 점검 받고 싶은 식단 사진이 있으시면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선물로 블랙박스를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789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우창윤 식단으로 계란, 올리브유랑 같이 콜슬로를 먹었어요.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잘 꺼져서 좋네요. 그래서 이게 계란 두 알을 반씩 갈라서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꽤 뿌리신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빵은 이게 좀 건강빵인 것 같은데요.
0: 어허, 좀 적당히 딱딱해 보이죠.
1: 예, 딱딱할수록 네. 좋은 빵입니까?
0: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주 카스테라처럼 녹는 거 있죠. 그런 게 실제 혈당을 빨리 올려요.
1: 아, 정제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0: 정제도 많이 되어 있고 흡수가 빠르게 돼 있는 거예요.
1: 아, 흡수가.
0: 네.
1: 빵이 되게 맛없어 보인다고 하신 분 있고.
0: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돌처럼 보이네.
1: 이 빵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바게트라 그래야 되나? 이거
0: 예. 때리면 아플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걸로? 이건 예. 돌인데.
0: 이거 그 칼로 잘라야 되는 톱 같은 걸로.
1: 자, 돌빵에다가 근데 네. 이 코울슬로는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코울슬로 위에 이제 비닐 뚜껑을 슬쩍 뜯어가지고 먹는 거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1: 이거는 약간 가미가 많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0: 좀 아무래도 이게 코울슬로 기본적으로 양배추 해가지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이거 굉장히 좀 달달하고 맛있게 만들어놨죠.
1: 교도소에서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딱 교도소식이네. 영화에 보면은
0: 아, 잘 주네 그러면.
1: 예.
0: 네.
1: 미국 급식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0: 네.
1: 이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입니까?
0: 한 70점?
1: 70점밖에 안 받아요?
0: 네네.
1: 이렇게 맛없게 먹었는데?
0: 아, 이거 맛없게 맛없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맛있게 먹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뭐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침인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약간 단백질량이 좀 부족해요. 여기에다가 두유를 곁들이면 좋겠고 왜냐면 계란 두 개에 12g 단백질 되니까 네네. 아침이에요. 아침이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좀 안 들어가는 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래도 한 20g 정도 단백질 챙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밀 단백질도 좀 있긴 하니까 뭐 괜찮고 근데 이 식이섬유가 코울슬로 단독으로 저 생각보다 식이섬유 양이 적어요.
1: 적어요 이게?
0: 네. 그래서 뭐 치아시드나 아보카도 같은 거 아보카도 있었으면 좋겠다.
1: 치아시드나 아보카도로?
0: 네네.
1: 이걸로 적구나. 이거 그 치킨 시키면 이런 거 하나 올 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보기에는 좋아도 이게 원래는 어느 정도 먹으라고 하냐면요. 뷔페 접시 큰 거 있죠?
1: 네.
0: 거기에 한 70% 정도를 이 녹색으로 채우라 그래요.
1: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0: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식이섬유 밀도가 높은 식품, 뭐 아보카도, 뭐 치아시드, 콩, 뭐 견과류 이런 걸 좀 곁들이면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잘했어요. 잘 드셨습니다.
1: 근데 70점 준다?
0: 전 좀 점수가 짭니다.
1: 점수가 너무 짜요라고 짜요짜요 쌤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1: 예.
0: 네. 하여튼
1: 그 논문 쓴 사람도 그렇게 안 먹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그 연구원 있어요.
1: 예. 자기들도 네. 그렇게 못 먹으면서 의사들 왜 우리한테만 추천하냐고.
0: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함께 이상향으로 가자.
1: 아, 네. 가자는 그 가자는 거 아니죠? 같이 가자는 거.
0: 아, 함께 잘 잘해 보자는 거죠.
1: 네. 네. 칭찬 받으려고 보냈다가 시무룩해지겠다고.
0: 아, 이 정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1: 네. 70점 너무하네. 다음 보겠습니다. 6757님 아이가 요즘 민트 초코에 빠졌습니다. 좀 모자라다고 하길래 큰 사이즈의 세 가지 맛을
0: 뭐야,
1: 다 민트 초코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플렉스를 했네요. 민트 아이스크림이 제일 당이 적나요?
0: 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죠. 저거 말도 안 되는 이런 플렉스가 가장 안 좋은 플렉스예요.
1: 뭐요?
0: 차라리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한테 민트 초코를 사줄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왔을 수 있겠어 이게.
1: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차라리 가난해라?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1: 무슨
0: 아니라
1: 망언이에요?
0: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아이스크림 한 번에 많이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어? 비싼데. 하여튼 이거는 근데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부모가 아이스크림을 싫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1: 예.
0: 엄청나게 먹이면은
1: 아 역효과로
0: 질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면은 네 하여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트 초코는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아이스크림에다가 민트의 향이나 맛을 넣은 거예요.
1: 똑같은 아이스크림
0: 다른 게
1: 거죠?
0: 아니라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량은 똑같고 그냥 그 민트에 그거를 넣은 거지 색깔도 넣은 거지 민트로 아이스크림을 만든 게 아니에요.

0: 이에요, 여러분. 예, 네, 아이스크림인데 민트 맛이잖아. 아이스크림인데 바닐라 맛이고 아이스크림인데 초코 맛이고 그거라고 여러분.
1: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죠? 이거 거의 대야에다 먹는 느낌.
0: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애기 질리게 하려 그런 것 같아.
1: 일부러.
0: 예, 네, 약간 아. 그 이것도 지방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리거든요. 약간 못마땅해서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교육의 목적으로.
1: 민초 어떻게 드시나요?
0: 저 먹어요. 전 다 먹습니다.
1: 아,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0: 그 특별히 싫어한다는 건 잘 못 느끼겠고 좀 독특한 맛이다면서 먹어요.
1: 막 그 상위 픽은 아니신 거죠?
0: 상위 픽은 아니고 저는 상위 픽은 바닐라.
1: 바닐라.
0: 예, 약간 어. 그 부드러운 맛.
1: 지는 먹으면서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이렇게 먹진 않아요. 이게 뭐야, 씨. 아,
1: 차라리 이게. 이거를 사 먹지 말. 아, 돈이 없어서 못 먹어야 된다. 중산층이라 잘못됐다라고 하셨는데.
0: 네. 아, 이거 너무 플렉스했네.
1: 먹으면서 이거. 양치질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먹고도 네. 양치질 해야 됩니다.
0: 이건 반드시 해야죠.
1: 네. 자, 와, 근데 이거 몇. 와, 저는 민트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네. 민트에 올인하는 분들은.
0: 그러니까 이거 처음 봤네.
1: 유행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네. 네,
0: 이거는 약간 좀 인지 부조화죠 지금. 뭔가.
1: 자,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사진 퀴즈입니다. 네. 지금 기러기 아빠로 살고 계신 엔지니어 감독님이 본인의 밥상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 속에 가려진 메뉴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날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서포트를 받은 백설기 떡과 카프리땡 그 음료 있죠? 네네. 빨대 꽂아서 먹는 거. 그리고 집 냉장고에 있던 이것을 꺼내서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자, N형 기러기였구나 눈물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너무 단출하다 슬프다 네. 기러기 아빠들 제발 단백질 좀 챙겨 먹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식단은 이 가려져 있는 게 단백질이 아니고서는 네. 칭찬받을 포인트가 없는 거죠.
0: 아, 저거 단백질이어도 칭찬받을 포인트가 약하죠 지금. 그래요? 카프리 땡을 카땡을
1: 이거는 액상과당이고
0: 집에 약간 그런 건가? 물이 없는데 약간 지금 단수가 돼서 물이 없어서 수분 보충을 어쩔 수 없이 드신 건가?
1: 이상한 상상을 하고 계세요.
0: 사막 같은 데서
1: 요즘 세상엔 그 누가 그래요. 네. 네. 자, 객관식이고요. 가려진 메뉴 1번 오이소박이, 2번 갓김치, 3번 멸치볶음, 4번 김자반입니다.
0: 아, 이건 멸치볶음이면 좋겠다 차라리.
1: 자,
0: 생선이라도 먹어야.
1: 그나마 멸치볶음이 단백질 좀 있는 건가요?
0: 네, 멸치볶음이라 칼슘이랑 비타민이라도 먹, 칼슘이랑 단백질도 먹어야죠.
1: 아, 근데 너무 슬프다. 이게 근데 그 라디오에서 엔지니어 감독님 하시다 보면 이제 네. 팬들이 네네. 선물을 한 것들을 DJ가 이제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러시면은 아, 네,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가셔가지고 아. 식사로 이걸 하신 거죠.
0: 아, 네. 카프리 땡을 선물로 받았구나.
1: 카프리 땡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마셔야지.
1: 자,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고 저와 우창윤 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답을 맞히면 두 배로 선물 드리고 둘 다 맞히면 세 배로 당첨자를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0: 아, 이건 저는 진짜 멸치볶음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게 뭔가 그 반찬의 느낌으로 꺼내 먹을 만한 거 였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이게 오이소박이나 갓김치는 너무 좀 짭조름하니까 이게 단독 먹기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멸치볶음이 의외로 좀 주워 먹으면 먹을만해요.
1: 너무 이상한데요. 누가 백설기랑 멸치볶음을 먹습니까? 저는 오이소박이 아니면 갓김치 둘 중에 하나 봅니다.
0: 아, 갓김치 어울리긴 하겠다. 미각적으로는 미각적으로도 네. 갓김치 어울리겠다.
1: 저는 어떻게 갓김치?
0: 저는 그래도 제 바람 그래도 아 그래도 설마 그 엔지니어 감독님이 그 살아야지 그래도 멸치볶음 꺼내 먹었겠죠.
1: 살아야지는 뭐예요? 멸치볶음 안 먹으면 죽나요?
0: 아니 기러기 아빠로 살고 계신데 예. 예 얼마나 내 몸이 소중해.
1: 정답은 그러면
0: 멸치볶음.
1: 멸치볶음. 저는 네. 오이소박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2부에 발표할 거고요. 자, 태연 제주도의 푸른 밤 듣겠습니다.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요즘 장 보러 가면 물가가 자꾸 오르네 싶죠? 그런데 올해는 밥상 물가 걱정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올해 말 나타날 가능성이 63%나 된다고 해요. 엘니뇨가 오면 가뭄과 폭우로 농작물 수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인도에선 비가 예년보다 적게 내려 쌀과 밀 생산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운송비도 늘어 쌀과 밀, 커피 같은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 15%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기후 변화, 이젠 우리 장바구니에서부터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들어.

0: 해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코너 꿈과 음식 사이 스타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남자 내분비 내과 전문의 우창윤 쌤이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밥상을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식 사진을 계속 보내주세요. 음식 사진과 함께 누구와 뭘 하면서 뭘 드신 건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음식에 얽힌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이 듭니다. 아니면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엔지니어 기러기 우리 쌤 슬픈 식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려진 메뉴 퀴즈를 드렸습니다. 백설기와 카프리땡과 이것 냉장고에서 꺼낸 것. 우창윤 쌤은 멸치볶음을 찍었고 저는 오이소박이를 골랐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1: 제발.
0: 갓김치입니다.
1: 갓김치 같긴 했는데.
0: 갓김치 근데 갓김치를 이거 좀 덜어서 드시지. 이거를 그냥 냉장고에서 반찬 통째로 꺼내서 뚜껑만 열고 그냥 젓가락으로 막 찍으면서 드신 거잖아요.
1: 이게 백설기가 밥 같으니까 갓김치랑 드신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미각적으로 이 단맛과 짠맛 이게 조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는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이 아버님, 엔지니어 기러기 아버님. 이게 우리 힘내야 됩니다.
0: 냉장고에 갓김치밖에 없대요 지금.
1: 그러면은 멸치를 사요.

0: 멸치를 사고 아니면 두부를 사든지 고기 반찬 사세요. 고기 드세요. 이거 뭐 기러기도 고기를 먹고 삽니다. 근데 기러기 아빠가 고기를 못 먹으면 안 되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게
1: 슬픈 식단이지만 슬퍼할 틈이 없고 건강을 챙기려면 단백질을 네. 반드시 좀 네. 스스로.
0: 아 이거 그냥 단백질 파우더라도 그냥 사요. 그냥 이렇게 먹고 단백질 파우더 입에 털어 넣어요.
1: 예, 이거 예. 드시고 약간 모자라서 치킨 시켜 드시지 않았을까요?
0: 차라리 그럼 행복했을 차라리 그럼 나을 것 같아요.
1: 그게 나요?
0: 예.
1: 어. 반찬 가게 요즘 배달도 잘 되는데.
0: 그러니까 그냥 사면 되는데. 예. 아니요
1: 치킨.
0: 두유라도.
1: 두유.
0: 예.
1: 어허. 아, 이 식단은 너무 슬프고 예. 어, 영양학적으로도 별로고.
0: 아 슬퍼.
1: 아 그리고 갓김치가 보존력이 오이소개보단 좋은데 이거 그 입으로 바로 가는 젓가락을 계속 여기다가 찍으면서 드시면은.
0: 약간 뭐 냉장 보관인데 한 4도 정도, 한 2도 정도로 거의 살얼음 끼게.
1: 갓김치가 그리고 위에 그 국물 안 부는 부분은 너무 말랐어요.
0: 저런데 이제 곰팡이 피는 거죠 이제.
1: 안 됩니다. 네. 예. 자 눈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아.
1: 자 저희 둘 다 정답을 틀렸기 때문에 네. 아, 3884님, 서준원님, 1660님, 1618님, 최미선님 다섯 분께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어, 김치 좀 뒤집어라도 놓쳐라고 하신 분 있고 섞어서
0: 네 예. 훅훅 저어서
1: 아 눈물 나네요.
0: 슬프네요.
1: 예 물론 불과 어,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비슷했습니다. 김치는 사실 뚜껑만 네. 열고 바로 먹는 네. 게 싱싱하죠.
0: 근데 이제 이렇게 드시다가 살이 찌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이게 약간 저게 계속 금방 배고파지거든요. 저렇게 드시면 또 먹게 돼. 네,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식단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5966님 혼자서 저녁을 먹어야 돼서 냉동실에 있는 미니 돈가스를 구웠습니다. 미니미한 사이즈니까 딱 1인분 구운 거 맞죠? 굶주린 배를 간신히 채웠네요. 혼자 먹는 밥은 배부르지가 않아요.
0: 아하 이게 진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그냥 돈가스를 먹어야 돼요. 미니 돈가스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덩어리 돈가스가 맞습니까?
0: 덩어리를 먹어야죠 당연히.
1: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이러면은 상식적으로 튀김의 면적이 밀가루의 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아니 그럴 바에 생각해봐요. 이거 점점 극단적으로 이 고기의 덩어리가 작아지면은 그냥 튀김만 먹게 돼요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튀김과 이 밀가루를 먹게 된다. 그렇죠.
1: 세어봤더니 아. 37개라고 하는데 미니 돈가스 네. 37개면 좀 많은 거죠?
0: 아이 뭐 겁나 많고요. 예. 게다가 이게 또 한 입에 먹게 되잖아요. 예. 식사 시간도 짧아져 심지어 이렇게 하니까. 에이, 안 돼 안 돼. 에이 그러지 마요.
1: 은근 탄단지 밸런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안에 고기 있죠. 네. 그리고 튀김옷에 그 전분 같은 게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튀겼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서 탄단지 밸런스가 은근 맞는 게 돈가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니 뭐 잘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탄단지로만 사람을 보지 마세요.
1: 그래요?
0: 예, 네, 그 좋은 지방 일단 좋은 지방 뭐 틀려 먹었죠. 이거 튀겼으니까 일단 열을 오래 가하니까 그리고 밀가루도 이거 뭐 그냥 진짜 저 전분이고 진짜. 아 그리고 맞아 저기다 케첩 뿌릴 수도 있어 심지어 소스도 할 수도 있고
1: 소스는 기본 아닙니까 네. 돈가스 먹는
0: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튀김이랑 이게 밀가루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돼
1: 라면이랑 돈가스를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0: 와 쉽지 않은데 저는 라면을 고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라면 사실 단백질이 없잖아요
0: 거기도 아 라면 한 밀가루 단백질 10g 있어요 그 밀 단백질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라면은 계란이랑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1: 짠 거를 역시 좋아하시는구나. 짜요짜요 쌤이라서.
0: 아니 그건 아닌데.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기름은 아닌데.
1: 젠장에 라면은 예상외로 완벽함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0: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좋은 지방은 아닌데, 그러니까 라면은 그래도 뭔가 곁들이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1: 그쵸.
0: 뭐 김 다양한 이제 나물 같은 곁들이거나.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라면만 밥 말지 않고 딱 라면만 먹으면. 칼로리 자체가 뭐 사실 500인가 한 6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0: 네.
1: 그게 칼로리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구나 죄악시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완벽함이란 말이 너무 열받네요.
0: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네.
1: 생각보다 완벽함. 네.
0: 아 근데 이런 짜파게티가 또 좀 달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끓여 먹는 라면은 면발을 건져 먹을 거예요. 국물 다 마시지 않잖아요.
1: 다 마시죠.
0: 아하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데.
1: 국물 한 번 라면 뭐하러 끓입니까?
0: 아하. 그럴 거면 찌개를 먹어야지 왜 라면은
1: 찌개도
0: 면 발인데 면
1: 찌개도 다 마시는데요 저는
0: 아 그래요?
1: 네
0: 생각이 좀 잘못됐네. 네.
1: 자

0: 다음번엔 그래도 튀긴 사진 좀 보내라. 그러니까 튀기기도 전에 보냈어.
1: 그러니까 성의도 없네. 네. 맛도 없어 보여 심지어.
0: 그러니까 눈으로 맛이라도 느껴줬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3211님 요리를 좋아하는 5학년 베텐너입니다. 제가 만든 저녁입니다. 가족이랑 같이 먹었고요. 스팸 김치찌개랑 밥도둑 어묵볶음이에요. 스팸은 반을 으깨고 반은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어묵은 도미살 어묵이라서 고무같이 쫄깃합니다. 배디랑 창윤쌤에게도 해드리고 싶네요.
1: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0: 아이,
1: 대학교 5학년?
0: 50대시겠죠. 아...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진수성찬
1: 어떻게 만드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예. 이렇게 매콤해 보이는 걸 만들었나 해서. 네. 아...
0: 어떻습니까? 이거 두부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1: 그러니까 두부
0: 보니까.
1: 두부 넣은 거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김치 좋죠. 묵은지 좋고. 근데 일단 이게 또 어묵은 좋은 어묵 드셨겠죠. 어묵은 이게 그 좋은 어묵이면은 좀 나은 거고.
0: 아 어묵도 등급이 있나요?
1: 아 있죠 있죠. 어묵이 좀 저렴한 거는 거의 전분이에요. 네, 밀가루. 아.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이제 생선살이 많이 들어간 거.
0: 단백질이 높게.
1: 네, 그런 거 훨씬 더 낫고. 근데 이제 스팸, 저도 스팸 한 번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날 이렇게 한 번씩 드시는 건 좋아요. 좋은 날. 근데 이렇게 스팸을 이렇게 가공, 일단 기본적으로 가공육에 염분도 진짜 많고 해가지고 자주 먹기엔 사실 좋지 않아요. 네, 굉장히 딱 봐도 이거 염분이 좀 너무 과도하죠. 진짜 스팸 진짜 짠데.
0: 염도가 높은데 괜찮습니까?
1: 아, 좋지 않다. 네, 좋지 않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가공육이 자주 먹기엔 안 좋아요. 진짜 한 번씩 드세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0: 그거 꼭 굽지 않고 네, 딱 그거 따가지고 네. 저는 스탱 회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와. 따가지고 그대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1: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은 저도 스팸 한 번씩 먹거든요. 예. 저는 퓨어하게 맛있게 먹고 싶어서 먹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런데 맛있게 먹으려면은 저는 그냥 그 살짝 그 전 프라이팬을 굽는 게 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냥 퍼먹는 것보다.
0: 그렇죠.
1: 네, 내가 이왕 스팸 먹을 거야. 맛을 위해 먹어야 되는데 왜 굳이 퍼먹지? 집에 불이 안 들어와요?
0: 오늘 왜 이렇게 계층 차별적 토크를 많이 하시죠?
1: 아니요. 이거 역시 뭐 사정 네. 이거 전쟁 나가지고.
0: 아니 바로 먹고 싶으니까.
1: 아 못 기다려서.
0: 구울 새가 없는 거죠.
1: 아 못 기다리니까.
0: 예. 예. 아, 급해서.
1: 급해서. 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뺏어 먹는 사람 있어요?
0: 네?
1: 집에 뺏어 먹는 사람 있어요?
0: 없죠.
1: 아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딱 정확히 30초 정도만 더 시간을 쓰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오늘 전체적인 토크가 차라리 가난했어야 됐다.
1: 아니야. 너무 여유가 있으신 것도 이렇게 약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0: 네. 그렇습니다.
1: 스팸을 또 다 넣었어.
0: 다 넣어야죠. 그러면 그거 따서 남겨서 뭐해요?
1: 네. 네. 그거 위에 비닐 해놓은 다음에 또 구워 먹어도 돼요. 그리고 전 애시당초 스팸을 그냥 얇은 거 있죠. 스팸 얇은 거 있죠.
0: 예.
1: 좀 얇게 나온 게 있어요. 팔 때. 전 그거 사요.
0: 큰 깡통 말고.
1: 네, 좀 작은 거. 그거 사요 저는.
0: 알겠습니다. 염뚜아네트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네. 약간 앙투아네트 토크를 많이 하시네.
1: 아 그래요.
0: 염뚜아네트.
1: 네.
0: 자 7805님. 이야 이거 폭력적이다.
1: 이거 진짜
0: 오동통한 돼지 껍데기 정말 쫄깃쫄깃해요. 칼집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소스하고 콩가루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껍데기는 콜라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네. 이렇게 두꺼운 돼지 껍데기는 저 처음 봤거든요.
1: 이거 잘 안 구워질 텐데.
0: 그러니까
1: 잘 구워지나 가운데 거의 약간 그 레어 느낌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1: 네, 그래도 잘 익혀 먹어야죠.
0: 근데 이거 칼집 내서 파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두껍고?
1: 그러게요. 이 칼집 본인이 낸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야, 칼집이 안성재급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렇게 팔면 진짜 저도 사서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먹고 싶네요.
1: 아, 근데 이게 아 그쵸. 그러니까 껍질이 그. 저는 사실 솔직히 껍질 같은 거 맛있긴 하죠. 그리고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콜라겐에 한 반 안 되게 지방 있을 거예요. 한 3대 2 정도? 그러니까 지방도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칼로리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껍질이 많이 먹으면 급방 물려요. 왜냐면 단백질 지방 많이 들어있는 계란도 많이 먹으면 물리는 것처럼 이것도 많이 먹으면 물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정도 양이다. 이거는 한 두 명은 먹어야 돼. 못해도. 네.
0: 근데 중간중간에 김치를 잘 먹어주면 잘 김치. 들어갑니다. 물릴 리가 없어요.
1: 아, 한 번씩 염분이랑 그 이제 약간 상큼한 맛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아, 그리고 식이섬유. 근데 이 껍질의 전 단점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삼겹살은 싸매 먹기 좋은데 이상하게 껍질은 싸매 먹

0: 느낌이 좀 이상해요.
1: 그런가?
0: 네.
1: 생각해보니까 저도 네. 돼지 껍데기 집 갔을 때 쌈을 싸먹기보다는 그냥 껍데기는 뭐 그냥 찍어서 그쵸. 바로 먹었던 것 같거든요.
0: 네. 소스나 콩가루 이런 거 보통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이 다른 돼지고기에 비해서 약간 곁들인 음식이 건강하지 않다. 과식은 하지 말자. 한 번씩은 먹지만. 그리고 또
1: 고칼로리.
0: 네, 돼지 껍데기를 그냥 먹는 사람 중에 어디서 다 소주랑 같이 먹지.
1: 그럼요.
0: 네, 이거는 거의 그냥 소주랑 세트 메뉴거든요.
1: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다.
0: 네,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거 분명히 소주랑 같이 먹었을 것 같아.
1: 엔지니어 형 지금 갓김치 꺼냈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갓김치랑 딱이네요, 진짜.
0: 아, 그러긴 하네.
1: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에어프라이 네. 돌려서 꺼내신 게 아니라 배달 용기네요.
0: 아, 그냥. 배달용으로 이렇게 네, 온 거야?
1: 배달 해가지고
0: 아, 그러네.
1: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집이 예술로 나 있는 거죠.
0: 전문가의 칼집이
1: 어디지? 맞네, 맞네. 와 이거 배달시켜 먹어야겠다.
0: 이런 거 뭐 한 번씩 진짜 뭐 친구랑 뭐 아내랑 소주에 곁들여서 한 번씩 대신에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다른 식사에서.
1: 야 그럼 이거 그 업체에서 구워서 온 거니까 사실 익혀서 온 걸 거 아니야? 본인이 했을 때 아니고.
0: 중간에 물컹하면 안 되죠 그러면.
1: 기가 막히네 이거는.
0: 한 번씩 껍데기 먹으면 맛있죠.
1: 이건 야식으로 너무 괜찮겠다.
0: 야식으로는 별로고.
1: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은 좀 부족한가요?
0: 아 콜라겐이 있긴 한데 콜라겐이 뭐 질 높은 단백질은 아니지만 단백질이 들어있죠. 네.
1: 완전 식품이네.
0: 네?
1: 일부러 토치로 약간 끄슬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이야르로. 예.
0: 그러면 좀 더 이게 맛은 좋죠.
1: 아, 이거를 콩가루에 푹 찍어 먹으면 단백질 아닙니까?
0: 콩가루요?
1: 예. 콩가루에 아, 거의 인절미처럼 뒹굴려서 네. 먹어요.
0: 아. 아. 콩가루 그것도 좀 달달해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진짜 그냥 별미처럼 전 진짜 이런 거는 그 먹는 횟수가 중요하다 생각 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아셨죠?
1: 자 그러면 0727님 한치의 쇠주 먹었습니다. 먹은 한치 양보다 소주 양이 많았네요. 회 먹을 땐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야 약간 몸도 지금 약간 붉게 물들어 있으시고요. 네. 팔이랑 허벅지 같은 게 보이는데
0: 네.
1: 소주가 몇 병이야 이게?
0: 이거는 거의 약간 본인은 거의 소주만 먹고 회는 옆 테이블 찍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1: 팔도 빨갛고
0: 네.
1: 소주가 지금 거의 10병 정도 되고 맥주병까지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완전 주당이시거든요.
0: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게다가 참이슬도 약간 좀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이거 지역이 어디시지? 네. 아 이러지 마요. 이게 여러분 그 소주에 이게 내가 안 취하고 나는 이거 뭐 좋다 나는 진짜 술이 강하다 아 이거 결국 화학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뇌가 녹아요 결국 이거 그래서 오히려 그 술 먹고 나서 뒤끝 없는 사람도 있죠.
1: 예.
0: 약간 그 다음날 아침 머리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코올 문제 더 생겨요.
1: 오히려?
0: 네.
1: 어.
0: 이게 양 조절을 못하니까
1: 그러니까
0: 네.
1: 뇌가 녹아내린다.
0: 녹습니다. 뇌 작아져요. 이게 그 나중에 CT 찍어보면은 뇌가 둥둥 떠 있어요. 그 머리 사이에서.
1: 술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뇌가 작아져요. 근데 두개골이 줄진 않잖아요.
1: 예.
0: 술 먹는다고 머리통이 작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간에 비해서 머리가 작아진 그 사이가 그 뇌척수액으로 차요.
1: 예.
0: 그래서 뇌척수액 안에 뇌가 둥둥 떠 있는 게 약간 그런 모양이 돼요. 네. 안 된다. 차라리 회를 많이 먹어라.
1: 야, 회를 이거, 많이 먹어라.
0: 네, 회를 많이 먹어라. 이거
1: 야식을 회를 먹어야겠네.
0: 네, 회가 차라리 낫다.
1: 아, 중간에 근데 멸치 볶음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당근인가요? 단무지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씹을거리들이 있긴 하네요.
0: 네. 근데 거의 안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술을 먹으면 딴 거 못 먹어요. 아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게.
1: 그래요.
0: 네.
1: 멸치는 손도 안 됐네 지금 보니까.
0: 지금 뭐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죠 이러다가.
1: 소맥 말아서 지금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신 것 같은 진짜 맛은 있어 보이는데.
0: 네. 아 그냥 이게 물론 사람이 한 20명 됐어 사실. 근데 이제 좀 있어 보고 싶으니까 술병을 다 모은 거야. 다 마신 다음에. 그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 한 병 마셔도 빨개지거든요 저야.
1: 예.
0: 그래서 이게 색깔이 굳이 그렇게 이제 주량을 이렇게 뭐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면 차라리 좋겠다.
1: 짜요쌤은 배텐 회식 부르지 말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0: 저 불러주세요. 뭐 배텐 회식도 해요?
1: 회식하죠.
0: 한 번 연락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한 주도 몰라요.
1: 선생님 오신 다음에는 한 적이 없는데.
0: 아 그래요?
1: 예. 어허, 우리 막 시켜 먹고 막 이럴 때 막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저 누가 주면 다 먹습니다.
1: 어허,
0: 맛있게 먹어요 심지어.
1: 그렇군요.
0: 네.
1: 오면 잔소리 할까 봐 초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0: 불러주세요.

0: 왜 이중잣대 하냐고 본인은 먹으면서.
1: 아, 평상시에 여러분 건강히 드시면 됩니다. 예.
0: 자, 8506님. 나뜨랑에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이제 한국에 갑니다. 가기 전에 해외에서 먹은 음식 보내드려요.

0: 볶음밥을 쌓아놓은 거예요?
1: 볶음밥. 예. 야, 볶음밥인데 전 저 위에 있는 게 공포가 이게 고수 아닙니까?
0: 아하, 저 고수 좋아합니다.
1: 와, 고수를 볶음밥보다 더 큰 그릇에다가 산처럼 쌓아놨어.
0: 오호, 고수를 어디다 먹지 근데?
1: 이 볶음밥이랑 섞어 드시는 거 아닐까요?
0: 아, 몸에 좋죠 고수.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녹색 풀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고수나 이 정도 먹었으면 식이섬유 다 진짜 많이 먹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수분이 많아요.
1: 고수.
0: 예, 수분이 기본적으로 많고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저걸 식이섬유로 꽉 압축하면 생각보다 매끄러운데요. 뭐 한 3-4g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고칼로리, 굉장한 고칼로리입니다 지금. 볶음밥은 기본적으로 밥알 하나하나를 볶았죠.
1: 네.
0: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칼로리니까. 근데 또 그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갔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와야지. 그냥 생각나는 것보다 음료수만 곁들이지 말자. 다행히 보니까 음료수는 없어요.
1: 얼음물이네요.
0: 그래, 얼음물. 이건 잘하신 거다. 이 옆에 콜라 같은 거 있으면은 이거 진짜 괜히 막 칼로리만 채우는 거죠.
1: 해외 나갔을 때 여행까지 가서 식단을 챙기는 거는 좀 아니다.
0: 음료수만 먹지 말자. 어차피 음료만. 알고 있는 그 맛이다. 세상에 더 맛있는 음료수 없다.
1: 보드카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에? 진토닉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0: 에이 설마.
1: 사이다라면?
0: 아 그러면 진짜 최악이다. 사이다 왜 몰라요? 뭐 베트남에서 먹는 뭐 사이다는 다른 맛일 것 같아요? 똑같은 맛이지?
1: 아니 그래도 이 매콤하고 기름진 거 먹다 보면은 네. 탄산음료가 땡기거든요.
0: 아 탄산수라면 곁들여 탄산수를.
1: 목막혀 죽으면 어떡해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0: 절대 안 죽어요.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은 물을 마셨으면 더 문제야. 더 빨리 폐로 들어가니까.
1: 아 그런가요?
0: 예, 네, 그냥 적당히 걸륙 캡캡 뱉는 게 낫지. 아셨죠?
1: 그렇습니다. 자 얼음에다가 소주 짜배기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0: 해외 나가면 소주 한 병에 2만 원입니다. 비싸요.
1: 비싸죠.
0: 네, 예. 비싸요. 예.
1: 쌤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 염세윤이라고. 염뚜아네트. 예.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1: 우리 그러면 목막해서 죽으면 책임지라고.
0: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하이 그 뭐야 그 뒤에서 배 하면 됩니다. 그거 예. 다 아시죠?
1: 뭐 하임리입법이요?
0: 하임리입법. 예.
1: 별 얘기가 다 나오네. 네. 자 하나만 더 해보겠 텐데 2509님 아침 러닝을 하고요.
0: 네?
1: 좋아하는 분식집에서 묵은지 참치김밥, 묵은지 참치김밥과 오징어 튀김 두 개를 사왔습니다. 전주에서 사온 모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낮술 좋아요. 그래서 배 쓰시고 하트 쓰셨습니다.
0: 네. 취하셨네.
1: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랑 하트가 취한 사람이 그리는 느낌이에요.
0: 연결이 하트가 연결이 끝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술이 세신 것 같지는 않은데
1: 예.
0: 그건 있습니다. 튀김 중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는 튀김 오징어 튀김.
1: 아 그래요?
0: 그 단백질을 튀겼으니까 해산물 원물을 튀겼으니까 그래도 제일 안 좋은 게 진짜 막
1: 김말이
0: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그 김말이 같은 거 튀기는 거. 네. 그나마 고추 튀김 같은 거는 그 원물을 튀긴 거는 그나마
1: 괜찮다.
0: 네. 물론 안 튀기면 더 좋겠죠.
1: 새우 튀김은요?
0: 아 새우 튀김 근데 새우 튀김은 전 대본 기본적으로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 새우 튀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커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1: 아 그럴 수 있.
0: 네 새우 튀김은 항상 튀김옷이 너무 두꺼운데 오징어 튀김은 그렇게 두껍게 안 해요. 보면은 막 껍질 벗겨지고 막 그렇게 해서 오징어 튀김 그나마 하고 김밥에 그래도 이제 참치 들어왔으니까 단백질 조금 있고 아, 식이섬유가 너무 아쉽다.
1: 그래요?
0: 예, 전반적으로 지금 베텔러님들 식이섬유 너무 안 먹어요. 여기에다가 뭐 치아시드라도 모주에 뿌려 드세요.
1: 모주는 어떻습니까?
0: 모주요. 모주에 치아시드를 뿌려 먹었다 그러면 인정.
1: 누가 그렇게 먹어요?
0: 모주에
1: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써. 누가 러닝하고 모주 따가지고 기분 좋게 먹으려는데 치아시드를 누가
0: 예,
1: 말도 안 되는.
0: 그러면 식이섬유 한 2-3g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모주에 치아시드.
1: 어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됐고요.
0: 네. 예, 뭐 그렇게
1: 자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거기서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 텐 오늘 꿈과 음식 사이 코너를 함께했습니다. 채팅창에 건강하려면 가난해야 된다가 제일 어이없는 말이었다. 오늘 그 병원에 진상 손님 있었냐고. 아니요, 왜 아니요. 방송에서 스트레스 풀고 가냐고 하신 분이.
3: 아니요, 제가 그 두 번째 그 민트로 가득 채운 아이스크림 그걸 보고 약간 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약간.
2: 자, 사연은 N형이 최고였다라고 했는데 저도 가장 짠한 느낌은 엔지니어 형님 거.
3: 그러니까요.
2: 예. 아,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제발 그 뭐죠? 건어물 파는 데서 그냥 마른 미역 같은 아니, 미역이 아니라 그 멸치 같은 거 볶지 않고도
3: 그 명태 같은 거.
2: 명태요? 아.
3: 그거 북어처럼 뜯어먹는 거 있잖아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2: 눈물 젖은 백설기를 드시는 예.
3: 네네.
2: 다른 김치 한 포기라도 드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하. 저는 멸치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혼자 살 때 네. 가끔씩 꺼내 먹었거든요.
3: 맛있겠다.
2: 괜찮죠?
3: 네, 괜찮죠. 네. 좋죠.
2: 자, 오늘의 밥상은 엔지니어 형님 드리고 싶지만 먹음직스러웠던 칼집 돼지 껍데기 사진을 보내주신 7805님을 선정했습니다.
3: 아, 이거는 그냥 제일 맛있어 보였던 거 뽑는 거였어요?
2: 이거 진짜 와 이거를 시켜놓고 네. 생선 회를 같이 시켜서 야식을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3: 아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가 문제가 약간 물려요 솔직히. 돼지 껍데기만 먹으면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금방 떨어져. 네 맞아 맞아.
2: 그냥요.
3: 뭔가 있어야 돼.
2: 자 아이들과의 여행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여행 갔다고 스트레스 좀 쌓이셨죠?
3: 아니요. 즐거웠습니다.
2: 예. 네. 자 너무 풀만 먹고 와서 화가 많으신 것 같다 하고 좋은 거 좀 드세요.
3: 아 좋은 네. 거 먹습니다.
2: 행복감 좀 많이 느끼셨으면
3: 네,
2: 좋겠습니다.
3: 돼지 껍데기 생각나네요. 네. 먹어야겠네요. 이제.
2: 자 오늘 우창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대로 뵙겠습니다.
3: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FM 10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든지 입장을 바꿔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답답한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했다면 잠깐 눈을 감고 입장을 바꿔서 조금씩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피처링 최저 사이먼디의 입장 정리로 8월 3일 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누군가는 대체 왜 저러나 싶은 행동들도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처지가 되어보면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쵸. 이게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기대를 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나고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시작을 하죠. 쟤 왜 저럴까? 아, 그래. 하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고충이 있을 텐데 너무 내 입장만 생각을 했구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예. 뭐 저는 늘 이제 어쨌든 매니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왜 얘가 오늘 이러지? 하면서 아, 어제 맞다. 어제 우리가 촬영이 늦게 끝났고 아, 그럼 얘는 나를 내려주고 집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렸을 거고 나보다 일찍 일어났을 거고 아,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냥 그런 이해 관계가 가능한데 뭔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 그 상대방의 입장을 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야지 그게 약간 나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당연히 화가 나니까 예, 좀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오늘도 라디오 오기 전에 미팅을 이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가서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기대를 1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대화를 하는데 기대를 안 하고 가니까 오 좋은데? 오 재밌겠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기대를 너무 하고 가면 막 이야기를 점점 들으면서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예 기대감을 0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기대감이 충족이 되는 거죠. 기대감을 100을 갖고 가면 깎일 일밖에 없고 0으로 가면 채워질 일밖에 없다. 좀 세상을 좀 냉소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당 함께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플랜테리어가 유행이라길래 동네 꽃집에서 화분을 몇 개 사왔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줬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들어가는 거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꺼낸 말. 우리 그냥 좋아하나 살까?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 피처링 심규선의 선인장이었고요. 265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플랜테리어 하려고 화분을 사오셨는데 자꾸 시들어서 남편분이 그냥 조하나 사자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식물 그게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식물을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키우는데 분명히 물 잘 주고 다 하거든요. 뭐 사랑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참 이 식집사들이라고 그러죠. 쉽지 않은 거다. 예, 진짜 쉽지 않은 거다. 근데 이게 집에 저도 사실 어릴 때는 막 특히 남자들은 뭔가 좀 막 집에 이렇게 막 식물을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은 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저도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몬스테라라는 꽃이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키워보는데 너무 집에 그 분위기가 확 이렇게 감도가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뭔가 이 색깔도 되게 초록초록한 게 예쁘고 이래서 아 좀 잘 키워봐야겠다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좀 조금은 덜 어려운 걸로 해서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늘 갖고 있긴 한데 자신이 없는. 왜냐면 제가 1박 2일 가고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물을 좀 덜 줘도 되는 것들이 많아 하는데 또 그런 거를 또 알아보고 하는 거는 또 조금 조금 귀찮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 막 그렇게까지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은 못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사연 보내주신 2654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리센느의 데자뷰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8546님이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입맛이 없다면서 과일 주스 마시고 빵 먹고 군것질만 계속했네요. 이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요 해주셨는데 그쵸,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밥 먹을 때 좀 끼니를 오히려 이렇게 군대에서 살이 많이 빠져요. 저는 군대에서 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예,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삼시세끼를 약간,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밥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바이오 리듬을 딱 정해놓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99님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 꿈을 이루게 돼서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국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 해외로 그냥 일을 이렇게 떠나는 거 참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적응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뮤직메카 씨와 심야음악당 함께하고요. 전 영화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그리고 New Hope Club의 Start Over Again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음악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시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악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봅니다. 뮤직메카와 함께하는 심야의 음악탐험, 여기는 심야음악당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중 한 분을 골라 그분의 음악부터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 음악 크리에이터 뮤직메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 읽어주는 남자 뮤직메카입니다.
0: 뭐 근황 있으세요?
1: 아, 요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왜 그런가 봤는데 네. 저 의사 선생님이랑 그 검진표 이렇게 보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뭐 크레아티나인이라고 있더라고요.
0: 그 운동할 때 먹는 거예요?
1: 네, 제가 크레아틴은 네. 좀 많이 먹거든요.
0: 아, 운동할 때?
1: 네, 운동 네. 후에 네. 먹는데 네. 이거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크레아틴을? 네. 오, 그 신장 수치가 올라가요.
1: 근데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네. 전날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0: 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치. 네. 아, 전 건강 검진 할 때 좀 늘 궁금한 게 아무것도 안 먹고 가잖아요.
1: 네.
0: 그리고 다 비워내고 가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럼 잠을 사실 못 자잖아요, 거의.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로 약한 상태로 가는 거잖아.
1: 네, 그렇죠. 네.
0: 그러면 잘 나올 수가 있나? 뭐 모든 수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1: 일리가 있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1: 예, 그렇죠. 네.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그거 말고는 괜찮으세요?
1: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네.
0: 근데 콩팥은 없어도 되는 기능 아닌가?
1: 그렇게 한데.
0: 그러니까요. 네,
1: 또 없어도 또 뭔가 허전하고.
0: 있는 게 낫죠.
1: 네, 있는 게 낫죠.
0: 있는 게 낫죠. 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아,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 네.
1: 네, 오늘 54번째로 심야 음악당에서 다룰 주제는 와우, 여름이다. Hot summer, hot hot summer. 바로 여름 노래 특집입니다.
0: 궁금한데 이 와우 여름이다 핫서머 핫서머는 이제 뮤직메카님이 적어주신
1: 아니,
0: 거예요?
1: 아니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적어서 드렸는데 네. 이걸 대본에 그대로 쓸 줄 생각도 못했네요.
0: 와 대박이다. 아 다룰 주제는 여름 노래 특집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역시 재치꾼. 여름 노래 좋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아, 이제 여름 휴가 많이 떠나실 텐데 제가 오늘 선정한 이 여름 노래와 함께
0: 네네.
1: 이 여름이라는 계절 한번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떤가 제가 생각이 되고요. 여름 노래하면 자 뭐 쿨.
0: 네 쿨 뭐.
1: 해변의 여인 뭐 많잖아요.
0: 그렇죠.
1: 네, 또 쿨이 또 여름

0: 여름에만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여름 그룹 위로 이제 대표되고 있고
1: 그리고 듀스
0: 네, 듀스도 있고 네. 또 클론 클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우리 박명수 씨 네, 바다의 왕자도 빼놓을 수 없고 네. 또 인디고의 여름화부터
1: 맞아.
0: 네,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네. 자 우리 근데 심야음악당의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1: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0: 우리 고급 음악 리뷰
1: 우리가 좀
0: 프로그램 아닙니까?
1: 아, 좀 약간 네. 있는 뮤직을 그렇죠. 듣는 있는 척하기 좋은
0: 어디 가서 이제 의지될 수 있는
1: 야, 여름에 야, 언제까지 너 이거 들을래?
0: 그러니까
1: 여름엔 이거지 이제 이런 거
0: 예, 이게 휴가철 가시다가 이 선곡 자기가 이제 선곡할 타임 되면 야, 이 노래 딱 선곡하시면 좀 으스대실 수 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이 심사숙고해서 이 너무 뻔한 여름 노래 말고 우리 색다른 여름 노래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노래는 우리 해리 스타일즈의 워터멜론 슈가입니다
1: 근데 이거 막 워터멜론 슈가는 약간 막 꺼드럭거릴 정도의 노래는 아니지 않나요?
0: 아, 그렇다고 너무 마이너로 가면 안 됩니다.
1: 아, 오케이. 아, 그치, 그치.
0: 손을 지켜야죠.
1: 아, 너무 마이너로 가면 네. 약간 아, 얘 막 있는 척하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나니까.
0: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키면서 제가 한 건데 자, 우리 여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과일이 바로 이제 수박이잖아요. 이 노래 제목부터 우리 수박의 달콤함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해리 스타일즈가 이 곡에 대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삶의 달콤함을 이 노래에 이제 비유를 했다고 해요. 뭐 여름의 바닷가 뭐 과일, 햇살,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이게 떠올리게 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저는 최근에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러닝을 할 때 이제 그 스포땡 그런데 플레이리스트 이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썸머 러닝 이렇게 치니까 이제
0: 플레이리스트가
1: 쫙 나오잖아요. 자 어떤 그 플레이리스트를 틀고 뛰었는데 갑자기 워터멜론 슈가 이러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아 이것이 야, 이것이 캐나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0: 여러분들도 뭐 여름에 러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하면 더 잘 뛰게 될 겁니다. 자 해리 스타일즈가 누구냐? 아 이 너무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 중 한 명입니다. 원래는 이게 2010년에 영국의 아이돌 그룹 이제 보이그 밴드 원디렉션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 앨범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앨범 해리스 하우스는 2023년 그래미 시상식 올해의 앨범을 받을 정도로 이 솔로 활동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워터멜론 슈가는 이제 두 번째 앨범 이제 실린곡인데 해리 스타일즈 커리어 최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1: 그래요?
0: 네, 예. 그리고 이제 해리 스타일즈가 이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또 배우 활동으로도 이제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우리 덩케르크 그리고 우리 마동석 형님의 우리 헐리우드 진출작 이터널스에서도 출연을 하면서 또 배우 생활에도 이제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해리 스타일즈가 러닝을 엄청 잘해요.
0: 아주 잘하게 생겼네요.
1: 마라톤을 서브3를 하는 3시간 42.19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0: 아 그러면
1: 거의 그 동호회 수준에선 최상위권
0: 그 최상위 그걸 팀장급 아니 팀장이 리더급 아닙니까?
1: 리더 중에서도 약간 탑티어급인 그래서 해리 스타일스가 한창 러닝에 빠져가지고 컴백을 안 한다 뭐 이런 마라톤 막 세계 7대 마라톤 있잖아요. 그 도장 깨기 하러 다니고 말이죠. 해리 스타일스가.
0: 진짜 러닝에 되게 엄청난 열정적이시네요.
1: 엄청나게 잘 뛰는.
0: 아무튼 이렇게 러닝과 상당히 인연이 깊은 해리 스타일즈고 한번 뛰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은 이제 한국 노래인데 1996년에 나온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1: 알아요.
0: 이 90년대 이제 활동했던 그 그룹인데 2인조 그룹입니다. 배영준 씨와 이제 김태형 씨로. 그래서 이 곡이 나왔을 때 그렇게 큰 인기는 끌지 못했어요.
1: 근데 이거 이소라 선배님이
0: 처음에 초반부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를수록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여름 명곡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데 이 노래방 가사만 보면 아, 이 우리 연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행복하다. 말이 여름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리듬 음악이 이 쿠바 또 여름 도시하면 또 쿠바 쪽 아닙니까? 또 쿠바의 룸바 이 청량한 기타 리프가 아주 여름 분위기를 흠껏 냅니다. 그리고 이때 코나가 활동할 때쯤 우리 여름 음악 강국하면 이 라틴 쪽, 막 중남미 쪽인데 당시 가요계에 막 김건모 씨나 뭐 룰라 이런 가수들이 레게 음악을 많이 했어요. 핑계도 사실은 레게 쪽이거든요.
1: 그렇죠.
0: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래 초반부에 약간 가성으로 귀신 소리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소라 씨가 거의 막 데뷔할 때

0: 같은 기획사였대요. 또 아~ 코나시랑 네, 코나랑 같은 기획사에서 또 참가를 했고 또 TMI를 하나 드리자면 네네. 이 코나의 배영준 씨가 네. 나중에 W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요. 네. RPG Shine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1: 잘 모르겠어요.
0: 나나나나 시작이야.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여자 보컬로. 네. 아마 들으시면 딱 알 거예요. 네. 네. 광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W라는 밴드를 하면서 네. 나중에 되게 대중음악상 올해 음악인까지 이제 받으면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1: 코나는 그러면 이 노래 말고 또 막 히트한 노래는
0: 없습니다. 아, 5집까지 됐는데 그렇게 없고 나중에 이 노래가 나중에 또 슈가맨에도 나오면서 또 뉴진스가 또 리메이크했어요. 나중에.
1: 그래요? 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쁘다 아름답다 이고요.
0: 그것도 어디 드라마 OST로 불렀는데 그것도 계속 이게 후대의 재평가를 받고 있고 또 참고로 제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네.
1: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0: 함께 가는 거야.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1: 근데 진짜 약간 그 바이브가 약간 직장인 바이브가 있네요. 직장인 그 회식 톤이 있네.
0: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회식에서 하면 좀 이게 너무 분위기 좀 띄울 수 있는데 이게 회식이 아니라가지고 아쉽네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 줄 이제 여름 노래는 네. 힙합 곡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넬리의 Hot in Here.
0: It's hot in here.
1: Let's get it hot in here. 예, 뭐 이런 노래인데 네. 이거 한때 이제 여름을 아주 훅 끈다라고 그래 네. 했던 그런 곡이죠.
0: 근데 한국에서도 핫했어요.
1: 한국 클럽에서 정말 핫했어요.
0: 아, 그래.
1: 이거랑 딜레마랑 같이 나오면 아, 아 예. 클럽 뒤집어집니다.
0: 아, 그래 그래. 네. 딜레만 뒤집어졌던 네. 기억나요.
1: 네. 아무튼 이때 이제 2000년대로 이제 휩쓸었던. 근데 약간 지금은 인기가 많이 식었어요, 넬리가.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넬리가 이때 당시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2000년대 빌보드에서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몇 위일 것 같아요?
0: 2000년대?
1: 네, 2000년대.
0: 한 탑 3?
1: 네, 어, 3위입니다.
0: 진짜?
1: 네. 와. 1위가 에미넴, 2위가 어셔.
0: 네. 그 정도구나. 네. 에미넴 어셔 다음에 넬리예요?
1: 네, 넬리 이 앨범이 엄청 터졌거든요. 왜 제목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아 여기 너무 덥다. 아, 여름에 이제 클럽의 뜨거운 열기를 노래한 곡인데 이 곡은 이제 또 프로듀서도 유명해요. 누가 프로듀서했냐면 넵튠스라고 프로듀싱했는데 그 넵튠스가 그 유명한. 나중에 또 이제 다뤄야 할 뮤지션 중 한 명인데 퍼렐리엄스가 있었던 2인조 프로듀스 팀. 근데 지금 또 최근 그나마 찾아보니까
0: 사이 안 좋죠.
1: 네, 우리가 사이가 안 좋대요. 고소하고 지금
0: 넵튠스 이름 내놓으라고.
1: 예, 아무튼 이때 당시 넵튠스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때 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곡 절반이 다 넵튠스 곡이다.
0: 아, 진짜. 아,
1: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이 곡은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7주 연속 1위. 근데 더 무서운 거. 그 뒤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딜레마.
0: 아.
1: 딜레마는 10주 1위.
0: 제가 딜레마를 처음 듣고 아 이것이 러브 힙합이다 이러다가 그러다가

0: 내용을 봤는데 그 어 뭐 내용을 봤는데 아 처음에 그 멜로디만 들으면
1: yeah. Love you and I need you, Nelly. I love you, I do.
0: It's all I need. 막 이런 내용이어서 yeah.